0: 공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어떤 의미인가요?
1: 꿈이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 무용가나 여러 시각 디자이너 등 예체능 쪽으로 가고 싶어요. 어린이 합창단 나에게 날개이다. 왜냐하면 내 꿈을 향해 날아갈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이다.
0: 어린이 합창단 활동을 하면서 가장 좋은 게 있다면요? 자랑 하나 해주세요.
1: 찬양과 안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잘 챙겨주면서 배려심도 기르는 좋은 곳 같아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간 것 같아서.
0: 우리 지원이가 어린이 합창단 활동 잘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가장 많이 도와주고 계실 텐데요.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 인사 드려볼까요?
1: 항상 어린이 합창단을 데려다 주시고 항상 어린이 합창단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지원이가 항상 힘낼게요. 엄마 아빠 사랑해요.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신입 단원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 친구들을 향해서 환영의 인사 부탁해요.
1: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온 걸 정말 환영해. 처음에는 조금 떨릴 수도 있지만 금방 즐거워질 거예요. 합창단 생활 화이팅!
0: 꿈 많고 재능 많은 우리 아이를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2-229-9000번 지역번호 0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를 하나님 안에서 가장 올바르게 키울 수 있는 탁월한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금 신청하세요.
1: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화이팅!

지선 전도사님이 함께하는 찬양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괜찮은 아침 함께 듣고 계시고요. 앞서서 오늘 3대가 함께하는 인터뷰, 더불어서 가족 구원과 우리 이규남 여사님의 영접 기도까지 함께하셨습니다. 아마 지금 방송 들으시면서도 계속해서 가족들, 특별히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간절한 마음의 우리 성도님들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을 거고요. 하나님께로 받쳐져서 하나님의 선한 계획 속에 담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때에 그 발걸음이 교회로 향하게 될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기도의 손을 절대 풀지 마시고요. 함께 계속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그런 가족이 있으면 저희 극동방송으로 알려주세요. 함께 기도할게요. 샵 3927,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를 통해서도 보내실 수 있고요. 저희 극동방송 어플도 있습니다. 이 어플에 채팅창에 있는데 이 기능이 뭐겠어요? 물론 좋은 이야기 서로 나누면서 출석 체크도 하고 그런 기능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그 기도 제목 그거 보내라고 저희가 채팅창 열어놓은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극동방송과 함께하세요. 저희에게 그 소중한 분들의 성함을 보내주시고요.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손길을 저희도 외면하지 않고 함께 기도하는 데 보태겠습니다. 자, 그런 마음 담아서 여러분 낙담하지 말고 함께 기도하시자고 네, 이 찬양 띄워드릴까 합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 찬양 아시죠? 이 찬양 함께 할게요.

어린이 합창단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까지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이제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분명하게 응답하십니다. 그때를 기다리면서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모든 과정은 기쁨이고 행복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기도하는 그 손길 위에 그리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러 가는 그 발걸음 위에 저희도 함께 할게요. 저희도 여러분의 발걸음에 용기와 사랑과 희망을 보태겠습니다. 저희 극동방송과 함께 계속해서 영혼구원을 위해서 기도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소망 전해드리면서요. 끝곡 올려드리고 저는 물러가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괜찮은 아침 김하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꼭 행복해 주세요.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대운감리교회 이명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또 여러 가지 풍성함을 허락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못 살던 나나 제도 속에서 압제당할 수밖에 없었던 이 민족을 제도를 다 개선시켜 주셔서 하나님을 이렇게 마음껏 섬길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신 은혜가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오늘 신명기 26장 10절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추수의 기쁨이 농부들의 기쁨, 이것과 우리가 비교할 수는 없겠죠. 우리는 그 농부의 마음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언제나 돌아볼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셨으니 그 마음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들으면서 하나님이 이 나라의 역사를 만드셨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습니다.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감사로 고백하라 라고 하는 거죠. 이 첫 것은 신약시대에 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첫 예물이 되셔서 구약

4000년 세월을 통해서 모세 이후로는 2000년이죠. 2000년 동안 절기를 지킬 때마다 첫 것에 대한 것을 매년 기억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첫 열매다. 부활로 인해서 너희가 나처럼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신 첫 열매 됐음을 말씀하셨어요. 구약의 2000년 율법 세계를 통해서 계속 말하고자 했던 첫 것에 대한 그 중요성,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는 예수 믿어서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어서 영생을 얻게 되었다. 예수님이 표현하신 말씀대로라면 이 땅에서 육신이 잠깐 죽는 것 같지만 잔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성도들의 육신의 죽음은 죽어도 살겠거니와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 것이다. 영생을 예표하는 마음, 성도들에게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바로 이 첫 곳에 담겨져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 내게 첫 곳을 주셔서 감사한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영생을 얻게 되었음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이 영생 안에, 이 큰 것 안에 작은 것이 담겨져 있으니, 그게 무슨 얘기냐? 영생 안에 영생을 예표하는 심벌, 사인이 담겨지니 그 안에는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고 상한 자가 고침받고 고통당하던 사람들이 노임을 받게 되고 눌린 자들이 자유함을 얻게 되는 역사가 있다. 영생을 바라보는 과정 가운데 소위 사람들이 말하는 축복이라고 하는 것, 축복을 물질지향적으로 생각하면 기복주의 신앙, 번영신앙 이렇게 되면 잘못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우상숭배로 나가는 거야. 첫 걸음을 떼지 말아야 돼. 이것은 설명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영생길을 바라라. 하늘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하신 주님의 요청을 따라서 주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그 뜻을 잘 새겨서 마음에 기록하며 가지고 있으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은 사인으로서, 심벌로서. 사인, 심벌이 뭐예요? 사인은 설명서고 심벌은 능력에 참여하나 그것은 아니야. 영생은 영원히 살죠. 교회 안에서 예수님 이름으로 치유받는 것은 영생에 대한 사인이야. 심벌이야. 치유가 일어나요. 치유가 일어나는 것은 그 치유가 계속되면 영생이죠. 그 영생에 대해서 가르쳐 주려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일들이 있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축복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축복이라는 말을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풀어 놓으신 영생을 생각지 않냐고 나는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높아지고 풍요를 갖추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축복을 받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것에만 국한되어지면 오해가 된 거죠. 신앙이 자라가는 과정은 될 수 있지만 그것에 멈춰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축복은 영생입니다. 예수 믿는 이유는 한마디로 말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조금 더 물리학적 이해를 한다면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죠. 이 방향성을 놓치면 예수님 믿는 것 같지만 잘못 믿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방향성에 여러분이 동의하시고 내가 영생을 얻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내가 부활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친구들의 부고 소리가 들려요. 우리 장인, 장모, 우리 어머니,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요. 그런데 믿음의 친구들에게는 우리에겐 천국이 있다. 위로의 문자를 보낼 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나라에 먼저 도착하셔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생각하면 슬퍼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관절염이 있어 협진증이 있어 고생하시던 어머님 아버님보다 다 치료돼서

0: 부활체로 우리를 기다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지면 오히려 복된 것이다. 그렇게 제가 위로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위로를 저도 받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영생을 바라보면서 내 영혼의 때도 온다. 반드시 온다. 내 죽음의 때를 기억해라. 반드시 온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 존전에 설 날이 온다. 그날을 기억하면 사는 거야. 그날을 어떻게 기억하냐? 감사합니다. 나는 영생이 예약되었으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때문에 예수님의 첫 열매 되셨음으로 인해서 나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 같이 나도 부활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이 있는 시간이 바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하나님께 첫것을 드려야 되는데 이 땅의 사람들이 우상에게 첫것을 바치도록 방관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먼저 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서 그 시간적 첫것을 또 이방인들이 드려지는 제물들이 하나님에게 드려지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에게 먼저 주어지니 영적 질투심을 가지고 그렇게 놔줘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겠다 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9절 말씀.
1: 너희 토지에서 처음 익은 열매의 첫 것을 가져다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드릴지니라.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0: 예, 첫 것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되 짐승의 가지라도 너희는 자비를 베푸는 마음을 가져라.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으로 삼지 말지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기 새끼를 자기 젖으로 짐승이 알든 모르든 간에 이런 무자비한 일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들이 마음에, 양심에 잘 갖도록 해라 라고 하는 우상 배척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온전히 섬겨드리는 믿음을 갖도록 요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7절
1: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0: 아멘. 아멘. 믿음이 자라가는 과정 중에 그래도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자수성가해서 나 정도만 했으면 잘했지.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준 것을 기억해라. 예수 믿는 사람은 모든 기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구할 수 있는 양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까. 아니 때 하나님이 내가 무슨 기적적인 어떤 배품을 통해서 주신 것도 아니고 내가 실력이 있고 내가 공부했고 내가 성실을 다해서 만든 것인데 그런 생각이 올라오고 오고자 하는 것은 아니요. 그것은 세상의 문명을 따라가서 말하는 혼적 세계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나는 영적 생활을 하는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영적 존재가 되는 거죠. 영적 존재는 혼적 존재를 관리하는 매니지먼트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믿음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세상에 많은 한 부자가 야 창고 있는 이 재산을 보니 내 영혼아 평안히 쉬리라 선포할 때 주께서 말씀하세요. 만일 내가 내 영혼을 오늘 데려간다면 그 예물이 네 것이 되겠느냐 부르셔요.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느부갓네살의 아들 벨사살이 야 이 영광이 누구 것이냐 전쟁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바사국군이 쳐들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술을 마셔서 그 흥이 크게 달하니까 야 아버지가 탈취해왔던 이스라엘의 보물 성전에서 쓰였던 그 성배를 가지고 와라. 내가 유흥을 위해서 그 잔에 술을 마시겠다. 그랬을 때

글씨가 쓰여져 있는데 내가 너를 바라보고 내가 너를 측정해 보니 너는 자궁 미달이다. 너는 오늘 밤 죽는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해석할 줄 모르는 무지한 백성들이 하는 소리가 뭐냐? 내가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만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가 그런 소리라는 거예요. 박사들, 무당들을 불러다가 해석해보라고 하지만 못해요. 그런데 다니엘은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내가 너를 측정해봤는데 내가 오늘 죽는다. 그리고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 성은 망하게 되고 이제 느부갓네살이 세웠던 바벨론 왕국은 무너지고 바사국으로 넘어가게 되는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일들이 이루어집니다. 큰 제국이 멸망당해서 다른 제국이 만들어지기 위한 분기점이 어디서 만들어졌느냐,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그 분기점이 만들어진다. 성경적 안경을 쓰고 역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가치관을 가지고 역사를 보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어갔던 믿음의 선진들이 어려움의 고비를 넘어가며 한 예화로 김홍도, 김국도, 김선도, 김건도 목사 사람매를 키운 그 어머님이 6.25 때 믿음의 생각을 가져서 배고픈다고 내가 죽는 것도 아니고 배를 굴릴지라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첫 것에 대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삶, 이건 하나의 단편적 사건이죠. 그렇게 삶을 들었던 믿음의 선진들의 지금 보면 참 무식해서 믿음의 사람들마저 그렇게 말하지만 아니요.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그것이 지혜였음을 믿어야 돼. 나는 안 봤지만 그들이 문명을 거스려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가지고 심었던 그 삶이 가난했을 때 고구마 삶는 냄새가 동네를 진동을 합니다. 그러면 혼자 먹을 수 없어서 하나씩이라도 돌려줘. 열 개를 사면 우리는 세 개를 먹을지라도 나눠주는 거야. 왜 그러냐? 가난했던 시절에 가난한 자가 배를 움켜주고 우리 집에서 나는 고구마 삶는 냄새로 힘들어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보셨다는 거예요. 이 민족은 하나님의 자비의 마음을 가져서 잘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끼를 어미의 저주로 삼지 말라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고 행했던 그 사람들이 이 민족이 무슨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품을 닮아서 우리 영혼이 죽는 것을 좌세할 수 없어서 아들 독생자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아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그 모습을 흉내냈던 그 삶,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을 흉내냈던 그 삶을 하나님이 보셔서 우리는 흉내였지만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 축복하시어서 그래서 지금 이 민족이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 시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전쟁이 있고 우리가 힘을 얻는 것은 하나님은 보고 계시고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우리 교회 성도들도 하나님 뜻대로 살면 의인은 역사님이 많으며 악한 자가 은혜를 손대지 못하리라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렇게 살고자 합니다. 나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배 소면 하나님이 열매 맺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드리는 믿음으로 사는 그 삶을 통해서 이 민족을 만들어서 가는 것이에요. 우리 기도는 하나님과 뜻이 달린 나만의 소원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보존하시다 말씀하셨으니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 시편 잠언 말씀을 보면 악인은 망할 것이다. 악인은 죽는다. 시편 외운 우리 학생들 시편 암송 안에 잠언 암송하다 보면 그 말씀을 마음에 두세요. 그 말씀처럼 맞습니다. 거짓과 선정과 선동으로 이 나라를 망가뜨리고자 하는

모순론자들, 그들은 결단고 망할 것이다. 믿음의 가치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말씀이 그렇다면 그런 것이야. 그 말씀에 믿음의 뿌리를 두고 하나님 망하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 주세요. 몰라서 그렇습니다. 회개시켜 주세요. 회개시켜 주시려고 기회를 주시지만 자꾸 그 기회를 잊어버리면 망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역사관을 돌아보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아니라 세상을 보는 믿음관을 다시 한번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탈북한 사람들이 겨울에 상추를, 과일들을 슈퍼마켓에서 가서 보면서 그것도 북한에서 열렸던 짠짠한 그런 열매가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보면서 놀라워한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을 축복하셨습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러한 물질적인 부유를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인데 그것은 사인이요 심벌에 불과한 것이고 정말 감사한 것은 내 영혼의 때가 영생에 이를 것임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믿음은 내 영혼의 때가 영원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더하셔서 치유와 회복과 기업에 기울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꿔주시고 연약한 모든 모습 가운데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건강으로 축복하시고 이런 역사가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상황이 이런데요. 그래서 상황적인 설명을 많이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만치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 가운데 있는 것을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내가 넉넉하지 못한 것 같아도 견딜 수 있는 힘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내가 몸이 연약한 것 같아도 아니요. 하나님 우겨싸움을 당치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몸이 연약할지라도 난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 일을 하시고 영광을 취하시옵소서. 모든 기쁜 일에 하나님 나는 일로 인해서 기뻐요. 나는 일로 인해서 행복해요. 항상 나를 기억해라. 내 정욕으로 생각하면 하나님을 가장 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의 생각은 나냐. 이런 생각이 교정되어지는 것. 이것이 삶으로 드리는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연속을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 연속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변곡점을 만들기 위해서 추수감사절을 만드신 거예요. 구약의 추수감사절은 하루만 지내는 게 아니야. 일주일을 지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다. 그 기다림 속에 인내가 있고 그 기다림 속에 내 만족, 정욕을 구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드리고자 하는 그 순결의 의미를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믿음이 정직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면 반드시 축복이 있다. 부모님들이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가면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 제가 어느 청년을 얘기를 했습니다. 청년을 앞에 두고 봐라. 하나님 말씀대로 가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축복하실 것이다. 내 눈에 보기에는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세상의 문명이 지금 그런 것을 원치 않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선택하면 문명을 거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거룩함을 보존하고 있는 그런 예의를 만난다. 이런 예의를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살면 안다. 거룩함을 지키느라 견뎠던 그 삶이 어떻게 내 결혼생활을 아름답게 꾸며가는지 하나님은 그 일을 약속하고 계신다.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추수감사절은 첫 것을 하나님께 들으면서 무엇을 기억하느냐. 나머지 것도 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되 하나님 나는 내 삶의 주권을

0: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를 책임져 주실 것을 믿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일에 성공하는 문화와 문명을 역주행해서 믿음의 순결, 믿음의 거룩함을 보존해서 하나님의 점수를 얻는 믿음의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추석은 그냥 추석 하루 지내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축복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내 삶 가운데 인격화하면 안 되는 거예요. 습관화해서 일주일 동안 습관화가 인격화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감사.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심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일할 것임에 대해서 믿어짐으로 말미암은 감사. 믿어지기 때문에 인격화되어서 견디며 믿음 다음에 인내와 인내 다음에 연단의 과정을 다 거쳐서 정문 같은 믿음이 되기까지 인격화되기까지 만들어져 가는 과정을 받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곡식, 과일 이것으로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것은 이 곡식들은 우리 생명에 대한 하나의 설명서예요. 이 곡식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것처럼 우리 영혼의 때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풍성해질 것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삶도 그렇게 습관화, 그렇게 인격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성령의 감동을 따라서 거룩함을 쫓아서 사는 삶이 방향성이 반듯해져야 된다. 이 말이 무슨 얘기야? 구원의 확증,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는 내가 지향하고 있는 방향을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길, 내가 보는 방향, 이것이 같아야 돼. 하나님과 반대 방향이 되면 이건 망한 거야. 지금 아무리 잘 되고 있어도 망한 거야. 주의를 성수해라 했지만 아니, 나는 주의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행복하길 원하시는지 알아요? 나의 행복 추구권을 아무도 간섭할 수 없어. 나는 내 마음대로 들로산으로 놀러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행복하길 원하는지 알았어요? 알지. 그래서 나는 고급 드레스를 입습니다. 나는 귀걸이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너는 왜 그것을 고급을 하려고 하니? 왜 폐물을 가지려고 하니? 물어보세요. 거기에 대한 믿음의 답이 없이 하나님은 나의 행복을 원하시니까요. 그래서 감사가 넘치냐? 감사가 넘치면 감사하지. 그런데 감사는 없어지고 내 행복 추구만 남으면 그것을 번영신학이라고 말해. 고장났다 이 말이야. 돌아보는 거야. 내가 내 행복 추구권을 쫓아서 믿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없는 행복을 추구했습니다. 나도 모르게 문명적 생각에 젖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 발에 등 내 길에 빛을 버렸습니다. 회개하는 거야. 회개하고 돌이켜라 이 말이야. 돌이켜서 이제부터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내 발에 등으로 삼겠습니다 하며 고치는 시간. 내가 다시 한번 천국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세요. 내 삶의 첫 시간을 내 삶의 주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속것이 되어져 가는 시간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또 설교를 하면서 마음에 살짝살짝 찔림이 있었다면 그것은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정령 망가지기 전에 나를 축복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간섭이 있음을 감사함.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찔림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감사의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울주군 솔밭 이 길에 위치한 대은감리교회 이명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2

237국에 3388번 052-237-3388 대은감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헤르츠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 드리는 크리스천 결혼 정보 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원과 함께합니다. 우리를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리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안녕하세요, 양현민입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내일이면 민족 최대의 명절 한가위 추석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보내고 계세요? 고향 가는 발걸음이 마냥 설레고 반갑기만 하면 좋으련만 어떤 분들은 마음 한구석이 무거운 분들도 계실 수 있죠. 실제로 한 조사에 따르면 심각한 갈등을 겪은 가족 10가구 중 한 가구는 의절을 선택하기도 하고 성인 4명 중 1명은 가족과 소원하게 살아간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가장 가까워야 할 가족이 세상 누구보다 용서하기 힘든 관계가 되어버리는 그런 현실도 보여주고 있죠.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형제를 70번씩 7번이라도 하루에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제자들이 내놓은 반응 기억하시나요? 네, 주님, 한번 꾹 참아보겠습니다가 아니라 다름 아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였습니다. 제자들은 알았나 봐요. 이 뼈를 깎는 서운함과 배신감은 내 인품이나 결심만으로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을요. 용서는 억지로 쥐어짜내는 도덕적인 인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사랑과 섭리를 신뢰하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부어질 때 비로소 일어날 수 있는 기적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혹시 해묵은 상처와 굳게 닫힌 마음의 벽 앞에서 괴로워하고 계신 분 계실까요? 내 힘으로 억지로 애쓰려 하지 말고 그저 주님, 제 메마른 마음에 먼저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라고 기도해보면 어떨까요? 하늘의 믿음과 위로가 채워질 때 비로소 엉킨 실타래를 내려놓을 자유가 찾아올 것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을 넉넉한 은혜와 평안으로 채워가는 시간 힘찬 라디오 문을 엽니다.

믿음으로 살겠네. 손경민 앨범 중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정말 믿음으로 살아감을 고백하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어요. 민족의 대명절이라는 설렘 뒤편에 혹시라도 마음이 어려운 분들 계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고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홀로 묵묵히 명절을 맞이하며 굳어버린 마음 한켠이 있다면 주님 앞에 그대로 열어보시면 어떨까요? 주님, 제 힘으로는 도저히 먼저 손 내밀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이렇게 솔직하게 털어놓으면서요.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주님께 시선을 돌릴 때그 자리에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시작됨을 믿습니다. 오늘은요, 여러 가지로 흔들리고 계신 분들을 위해 준비한 특별한 인터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삶의 방향을 함께 찾아 나가는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다시 심기일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힘찬 라디오 팝 인터뷰 만나보겠습니다.

0: 추석 연휴를 맞아 많은 일들로 또 흔들리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그런 분들께서 이 시간 귀 기울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힘찬 라디오 팝 인터뷰. 오늘은 네 번째 작품, 신간 세상에 흔들리기 싫은 날에 펴내신 김혜민 PD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PD님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혜민입니다.
0: 반갑습니다. 벌써 네 번째예요. 세상에 흔들리기 싫은 날에. 많은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또 명절에도 흔들리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을까? 어떤 방향 감각에 대해서 알려주신다고요?
1: 네. 그 전에 제가 좀 이 책을 쓰게 된 그 경위를 좀 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책은 소유라는 기독교 출판사에서 내게 됐는데 이 대표님께서 저한테 PD님 요즘 청년들이 너무 힘든 시대고 물론 교회에서 가르침을 받고 목사님을 통해 위로를 받지만 또 세상에 나오면 세상의 그 법칙과 규칙과 언어들 때문에 청년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거든요. 제가 이제 극동방송과 YTN 라디오 두 개를 같이 다녔고 또 교회에서 성장한 사람으로서 이건 내가 좀 이야기해 줄 수 있겠다. 그래서 양다리를 걸치자는 게 아니라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지혜롭게 살아나갈 수 있는 그렇지만 세상이 흔들리지 않으면서 중심을 잡아갈 수 있는 방법을 좀 알려주고 싶어서 이 책을 쓰게 됐고요. 근데 이 책을 쓰면서 많이 울었습니다.
0: 그런데 뭐 방송 시작 전에 기도하시면서도 우시고 항상 따뜻하시고 눈물이 많으셔서
1: 아니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고 거기에 눈물이 많다고 제가 이 책을 쓰면서 운 이유는요 제가 이제 40대 중반인데 잘난 척하면서 우리 청년들한테 쓰고 있긴 하지만 제가 여기에 제가 지은 죄와 저의 잘못을 쓰진 않죠 근데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그리고 저는 알아요
0: 아니 뭐 회개를 곳곳에 두셨더라고요
1: 그렇죠 아니 회개를 해서 죄사함을 네. 받았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것과 다르게 저는 제 주제를 알거든요 내가 이런 책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아는데 이 책을 쓰는 게 맞을까 이런 두려움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주셨던 마음은 아니 그래서 내가 너한테 기회를 줬잖아 뭐가 문제야? 그 말씀 하나로 책을 썼던 것 같아요
0: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내가 스스로 자책하는데 그게 계속 반복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그럼요. 수 있거든요. 네네. 그런 분들께도 한마디 해주시면 좋겠어요.
1: 그 자책감과 죄책감이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는 속이는 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끝나는 건 저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 내 관계에선 죄사함을 받았지만 내 행동이 변화되고 내 공동체에 선한 이익을 끼쳐야 되고 나의 의무가 남아있는 거죠. 근데 앞으로 나아가야 할 태도에 집중해야 되는데 그 죄책감과 자괴감으로 내가 갇혀있으면 그때 사탄이 임하는 것 같아요.
0: 속이는 말로.
1: 나를 속이는 거죠. 네. 그래서 특히 우리 청년들을 사로잡는 많은 감정들 중에 하나가 불안함 그리고 비교. 그게 결국은 자괴감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네. 자책감으로. 그래서 그때의 나의 행동에 너무 행동이 너무 장애물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그 무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믿음은 하나님을 붙드는 것이고 불신은 문제를 붙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청취자분들도 나의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건 되게 미련한 일이거든요. 하나님 나아오라고 하니까 저도 그런 마음으로 이 책을 썼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의 질문으로 돌아가서 방향 감각을 말씀하셨는데 결국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것들이 내 삶의 방향 감각을 일깨워주는 게 아닌가.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내가 행동으로 뭔가 성취로 보여내는 게 아니라 결국 내가 어떤 태도로 어디에 지향점을 두고 살아가느냐가 결국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에게 좀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0: 처음에는 청년들에게 해주실 말씀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듣다 보니까요. 어른인 우리들에게도 꼭 필요한 말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엄마들도요. 엄마들 사이의 관계나 어떤 학교에서의 그런 상황들 뭐 이런 데서 굉장히 불안하고 자책하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맞아요. 이럴 때 참 많거든요. 그리고 또 회개 후에는

0: 다시 나를 환대해야 한다라고도 하셨는데 이 말 자체가 참 치유받는 그런 문장이었어요.
1: 제가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제 묘비명에 저는 내 생을 충분히 사랑한 사람이라고 쓰고 싶다고. 내 생을 충분히 사랑한 사람.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지 못할 수는 있어요. 살다 보면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자괴감이나 불안감이나 비교감 때문에. 근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잘 살아보려고 애쓰고 노력했던 내 인생이 있잖아요. 내 인생을 생각하면 굉장히 그 인생을 살아내는 내가 너무 어느 때는 안쓰럽기도 하고 어느 때는 대견하기도 하고 내가 나를 환대해 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안쓰러움도 들어요.
0: 네.
1: 그래서 저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자기 자신을 좀 환대했으면 좋겠어요. 요즘 환대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0: 예.
1: 근데 우리가 이웃도 환대하고 우리 교회 가면 생각해 보세요. 새신자들 오면 얼마나 환대해요.
0: 그렇죠.
1: 근데 정작 자기 자신은 환대 안 해줘요.
0: 맞아요.
1: 자기 자신을 환대해 줘야죠. 우리 현민 PD만 해도 세상에 아이들 키우고 이 방송사 사역 감당하고 얼마나 애쓰고 노력해요. 본인을 좀 환대해 주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0: 저도 환대하겠습니다.
1: 네,
0: 저 자신을. 오늘 세상에 흔들리기 싫은 날에 펴내신 김혜빈 PD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들 명절 시작하면서 힐링의 시간 갖고 계시리라 믿고요. 내 인생의 물맷돌 찾기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PD님의 물맷돌에 대해서도 듣고 싶고
1: 네.
0: 또 어떻게 하면 나만의 물맷돌 잘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궁금합니다.
1: 그러니까 물맷돌이 결국 달란트죠. 하나님 나에게만 주신 달란트. 우리 현민 PD님은 뭐가 있으세요?
0: 저는 추진력이 있습니다.
1: 그래서 이 책이 나오자마자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0: 바로
1: 추진력.
0: 네.
1: 저도 PD로서 세상에 잘난 PD들이 너무 많거든요. 근데 제가 어느 날 깨달은 게 나는 그런 반열에 오르는 PD가 되지 못하겠다. 왜냐하면 저는 그들만큼 집요함도 없고요. 그들만큼 그렇게 예술적인 감각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럼 나한테 도대체 뭐가 있지? 그리고 저의 물맷돌을 찾기 시작하니까 저는 누구보다 이 일을 즐기는 마음이 있어요.
0: 네.
1: 그러니까 못해도 나는 세상에 제일 행복해.
0: 제일 좋다.
1: 제일 즐거워.
0: 제일 좋은 물맷돌이네요.
1: 그래서 저는 진짜 이 말을 사람들이 안 믿는데 제가 20년 언론인 직장 생활 했거든요.
0: 네.
1: 퇴사하는 그날까지 이렇게 즐겁게 일하는데 월급도 준다고? 좀 미끄러워. 아무도 안 믿어요. 하나님은
0: 너무 좋네요.
1: 아세요. 그 저는 왜냐면 제가 너무 즐겁게 일했으니까.
0: 네.
1: 저 때문에 누군간 힘들었을 수도 있지만 저는 즐거웠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 일을 즐기는 마음 또 세상을 그래도 조금은 따뜻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려는 시선이 제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인간이 아무리 악하다고 하지만 저는 하나님 형상을 닮은 피조물이고 결국은 그 안에 하나님의 본성이 우리 가운데 심겨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YTN 라디오에서 있을 때도 각종 끔찍한 뉴스를 들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선을 좀 쫓으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기술은 배울 수 있지만 시선은 타고난 성정이거든요. 근데 이게 보이려면 비교를 멈춰야 돼요. 비교하면 안 보여요.
0: 그렇죠.
1: 현민 PD하고 저하고 극동방송에 똑같이 PD와 아나운서로 뽑혔지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우리 둘이 가진 건 다른데.
0: 다양한데.
1: 그럼요. 다양한데. 그 표현이 굉장히 맞거든요.
0: 네.
1: 그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 그 물고기들만 봐도 그 색깔들이 어떻게 이렇게 조합을
0: 맞아요.
1: 해서 하나님이 칠하셨을까.
0: 맞아요.
1: 근데 그거를 본인들한테는 생각 못해요. 하나님은 어떻게 내 눈을 이렇게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어떻게 내 얼굴형을 이렇게 만드셨을까. 어떻게 이렇게 만드셨을까. 이를 악물게 된 시점 지점도 있죠. 근데
0: 네.
1: 그럼에도 하나님 다양하게 만드셨는데 그 다양함을 내가 인정하고 내 안에 비교를 멈추면 다른 사람의 장점도 보이고요. 그러면 물맷돌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0: 네.
1: 이 책 추천사를 쓴 백정 씨가 이 책을 읽으면서 자기가 제일 좋았던 건 나에게 물맷돌이 어떤 거였는지 다시 한번 살피게 됐다는 이야기를 해줘서 굉장히 고마웠습니다.
0: 네. 저도 군데군데 정말 솔직하게 써주신 그런 문구들이 더 진솔하게 와닿았거든요.
1: 네. 방송 심의 때문에 제가 말을 못하는데요. 제 말은 솔직하게 제가 언어도 굉장히 솔직하게 썼습니다. 그래서
0: 그러니까요.
1: 그 이유는 청년들에게 조금 진짜 날것의 언어로 이들의 간절한

0: 부드러운 데를 긁어주고 싶었어요.
1: 맞아요.
0: 네. 그래서 이 책은 청년들도 좋지만 청년을 그 자녀로 둔 우리 부모님들도 아, 요즘 친구들이 이런 고민을 하는구나. 이럴 때 내가 좀 이렇게 다가가야 되겠구나. 그런 팁을 좀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1: 맞습니다. 마흔이 되던 해에 꿈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다시 받으셨다고요?
0: 네. 우리 현민 PD님 꿈이 뭐예요?

0: 저는 행복하게 사는 거라고 대답하지만 만약에 그걸 10대 때 20대 때 물어봤으면 그렇게 대답 안 했을 거예요.
1: 맞아요.
0: doing을 이야기했겠죠. 뭐 전 직업이요. 우리는 맞아요. 보통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아나운서와 PD가 꿈인데 이뤘잖아요. 그때 40살이 되던 애 그 질문을 딱 듣는데 아 앞으로 내가 이런 질문을 또 받을 수 있구나. 너는 왜 살아? 너는 무엇 때문에 살아? 너의 꿈은 뭐야? 그럴 때 내가 나는 뭐 PD였고 책을 몇 권 썼고 나는 뭐 교회에 뭐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좀 한 줄로 나를 딱 표현하고 싶었고 현민 PD가 말한 것처럼 꿈을 물어봤을 때 직업이 아닌 doing이 아닌 being으로 답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 내 정체성을 한 문장으로 좀 정리해야겠다. 그래서 정리한 문장이 세상에 필요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이야기를 제가 사람들한테 하면 다 이래요. 왜냐면 알거든요. 아, 쟤는 말하는 거 너무 좋아해. 이야기하는 거 너무 잘해.
1: 딱이다. 맞아요.
0: 딱이다. 그걸 너무 알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기 좋아하는 사람이지만 그 앞에 제가 제 지향점을 담은 거죠. 세상에 필요한 이야기였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현민 PD나 저는 정말 감사하게도 방송을 한다는 건 세상에 필요하지 않은 이야기는 할 수 없는 곳이거든요. 네. 하면 심의에 걸려요. 잡혀가요.
1: 맞아요. 네. 신중하게 골라서 맞아요. 말을 해야 되는 자리죠.
0: 그러니까 우리가 대단하고 훌륭해서가 아니라 우리 직업이 세상에 필요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제가 이 정체성으로 더 살 수 있었고 이제는 저한테 직장은 없지만 세상에 필요한 이야기를 하는 곳이라면 제가 언제든지 달려가죠. 그래서 자살 예방이라든지 참사 피해자라든지 유족들이라든지 아니면 청년들 마음이 아픈 청년들이 있는 곳에 PD님 와서 이야기 좀 해주세요 하면은 그냥 달려갑니다.
1: 네, 다양한 곳에 가시더라고요.
0: 네. 네. 제가 한 정신과 의사를 인터뷰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원래는 진료실에서 아이들을 보다가 해바라기 센터라고 그 성폭력 피해받은 아이들을 만나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 진료를 하면서 느꼈던 건 그전에 내가 진료실에서 만난 아이들은 그나마 부모의 지지를 받고 마음이 아프면 누가 데리고 올 수 있는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아이들이었구나. 근데 해바라기 센터나 진료실 밖에서 만난 애들은 얘네들은 전혀 누군가의 지지와 연대가 없는 애들이에요. 그러면서 의사로서 아 내가 병원 안에서 만나는 환자들만 있는 게 아니구나를 깨달았다는 얘기에 사실 교회가 저래야 되는데
1: 네.
0: 교회 안에는요 그래도 교회에 올 수 있는 건강한 몸과 여유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밖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1: 네.
0: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우리 청취자분들이 사실은 목사님들보다 평신도들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네. 눈을 들어서 어디에 내가 필요한 사람들이 숨어져 있을까. 교회 안에는 케어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저도 그런 마음으로 다니고 있고요. 이러니까 되게 거창한 것 같은데 재밌어요.
1: 행복한 게 느껴집니다.
0: 네. 네. 그분들의 삶이요. 아무리 트라우마와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365일 24시간 맨날 슬프지 않아요. 그 슬픔 가운데서도 행복하고요. 재미있고요. 흥미로워요. 그걸 옆에서 관찰하고 발견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그런 복을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1: 그 즐거움을 우리 청취자분들도 함께 누리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 같은 맥락에서 세계 시민이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이것도 같이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0: 아,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왜냐하면 극동방송에서 이제 제가 사역을 하다가 일반 방송국으로 옮겼는데 그리고 저는 4대 기독교 집안의 딸이고 또 미션스쿨을 나왔어요. 완전히 제 주변은 그 교회 문화였죠. 기독교 문화.
1: 네.
0: 그러다가 제가 이제 20대 후반에 거의 서른이 다 돼서 YTN 라디오를 옮긴 거예요. 너무 생경한 거예요. 이 사람들의 말. 행동, 문화. 근데 뒤집어 말하면 그 사람들도 제가 생겨가죠.
1: 그런데요.
0: 얼마나 낯설겠어요.
1: 다른 문화권이었네요.
0: 완전 다문화.
1: 다문화네.
0: 다문화였죠. 그러면서 고민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아, 내가 이제는 내 한계를 교회로 두면 안 되겠다. 그럴 때 저한테 다가왔던 단어가 세계시민입니다. 지금 저희 아이들은 제 아이들은 세계시민 교육을 학교에서 받아요. 이 방송을 듣는 분들 중에 세계시민을 처음 듣는 분들도 계실 거고
1: 네.
0: 왜냐하면 이 단어가 굉장히 낯선 단어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아주 중요한 가치를 담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국경이나 국적이나 인종이 중요하다는 게 아닌 거죠. 우리가 다 지구촌으로

0: 있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반자라는 뜻인데요. 내가 교회 모범생이 아닌 세계 시민이 돼야겠다고 생각하면 국제적인 문제에도 관심을 갖게 되고요. 그러니까 네팔의 지진이 마음이 아프죠. 당연히 기독교인으로서도 마음이 아프지만 세계 시민으로서 마음이 아픈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 모범생만으로는 부르시지 않았을 것 같아요.
1: 네.
0: 그분이 이 세상의 주인인데.
1: 땅끝까지 가라 말씀하셨는데.
0: 그러려면 세계시민의 자질을 가지셔야 되고 그 세계시민 교육이 요즘 유튜브나 인터넷 보면 되게 많이 나와요. 그리고 관련 책도 많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들은 아 세계시민이 뭐지? 나도 세계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져볼까? 그런 공부를 충분히 하실 수 있으니까요. 저는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 살고 싶어? 그러면 전 좋은 기독교인으로 살고 싶어라고 이제 대답 안 하고요. 저는 세계 시민으로서 제 역할을 담당하고 싶다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네. 하나님이 이 세계의 주인이니까.
1: 아멘. 맞습니다. 우리에게 이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담고 또 한 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오늘 마련해 주신 것 같아서 정말 감사드리고 끝으로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저희가 중보하고 응원하고 싶어요.
0: 네. 이 책이 기독교 서적인데 비기독교인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사주고 있어요.
1: 네.
0: 제 지인들.
1: 전도될 것 같아요.
0: 제 지인들이 무슨 책인지도 모르고 이 책을 사줘요.
1: 네.
0: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하냐면 제가 이 책을 보고 뭐 그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는 저는 생각 안 하고요. 예수를 소개받았으면 좋겠다. 그 정도만 해도 예수라는
1: 그럼요.
0: 존재가 있네. 근데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의 삶은 저렇게 다르네. 그 생각만 이분들이 한다면 너무 감사할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들고 종교 분야 부분에서 지금 순위가 좀 올라가고 있어요. 근데 네. 대부분 다 불교 책들이에요. 종교 책은 그 가운데서 꿋꿋하게 지금 순위가 조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에세이가 이제 불교는 명상이나 이런 서적들이 많고 그 불교 신자가 아니어도 불교 서적을 많이 사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네, 오늘 피디님과 이야기 나누면서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조금이나마 맛본 것 같은 기분이고요. 정말 감사했고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이정표가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신간 세상에 흔들리기 싫은 나라를 펴내신 김혜민 피디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1: 네, 세상에 흔들리기 싫은 날에 그냥 오지 않으시고 책 가져와 주셨는데요. 책 받기 원하시는 분 샵 1069번 50원의 문자, 장문 100원의 문자로 책 받고 싶어요 하고 또 이와 함께 보내주신 분 중에 5분 선정해서 저희가 연휴 지나고 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흘러흘러 더 주위를 밝히는 그런 추석 명절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힘찬 라디오 양현민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서남호수공원 옆에 있는 산돌교회에서 작은 교회 살리기 전도 세미나가 열립니다. 10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에클레시아 지원연구소 대표이신 박정엽 목사님, 붕어빵 교회 이야기 저자이신 더원교회 이채희 목사님, 김해 푸른숲교회 김영선 목사님을 모시고 열립니다. 전도 열정을 회복하는 이번 전도 세미나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751-511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도찔로에 위치한 울산 성광교회에서 주일 예배 성가대 지휘자를 초빙합니다. 성악 및 지휘 전공자를 우대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73-6688번, 지역번호 052-273-6688, 울산 성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병영교회에서 팀룩워십 유닛 초청 찬양 집회를 개최합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4시 중구 병영성길에 위치한 울산 병영교회에서 열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2-5357번, 지역번호 052-292-5357, 울산 병영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북구 호계로에 위치한 울산 호계교회에서 한영혼을 위한 가을빛 축제를 개최합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맛있는 먹거리 부스와 다채로운 체험 부스, 그리고 버스킹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축제에 참여하셔서 스탬프 5개를 모으신 후에 다음 날 10월 1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열린 예배에 참석하시면 경품 추첨에 응모가 가능하며 연극 공연까지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5-6900

180번 지역번호 052-295-6980 울산 호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목동사랑의 교회에서 찬양사역자 싱어송라이터 김보규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10월 4일 주일 오전 11시 30분 목동공영주차장 옆에 위치한 목동사랑의 교회에서 열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성도님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5-0191번 지역번호 052-265-0191 옥동사랑의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지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A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미포교회 김성원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 미포교회 김성원 목사입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함께 나눌 수 있어서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품을 떠난 세상과 인생의 허무함을 배경으로 삼아서 참되고 영원한 생명과 만족을 주시는 예수님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우리 시대에 가장 부유하고 강한 나라라고 하면 좋든지 싫든지 간에 미국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건 알고 계신가요? 미국인들 중에 약 4천만 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이 수면제 없이는 잠을 잘 수 없다는 사실 말입니다. 매일 그렇다고 합니다. 부와 힘이 영혼의 평안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는 단적인 증거죠.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랍니다. 언젠가 세계 최고의 부자가 인터뷰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그는 자기 재산에 아직도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더군요. 아니 그럼 대체 얼마면 만족하시겠습니까? 기자가 물었더니 아주 조금만 더요 라고 이렇게 답하는 걸 들었습니다. 조금만 더, 이 말이 참 인상적이지 않습니까? 아마 그는 영원히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돈은 영혼의 허기를 결코 채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수면제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인기와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 소위 셀럽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더 약물에 의존하는 비율이 높다고 하는군요. 이게 참 아이러니죠. 그만큼 가지고 누리고 인기와 영향력을 발휘한다면 참 행복하기도 하고 매일 두 발 쭉 뻗고 꿀잠만 자게 될 것 같은데 말입니다. 성공과 성취, 사람들의 인정과 추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갖다 붓고 채워도 영혼의 공허함을 결코 메꿀 수 없다는 사실이죠. 유명한 팝스타였던 마돈나는 자신의 삶의 원동력이 두려움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이 특별하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할까봐 항상 강박증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은 뭔가 보여졌지만 내일은

0: 어쩌지? 여기서는 통했는데 저기서도 통할까? 끝없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자기를 다그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모든 인생, 모든 사람의 삶이랍니다. 차갑고 외면하고 싶지만 그러나 피할 수 없는 진실인 거죠. 다들 그렇게 쫓기고 불안하고 허기진 영혼으로 살아갑니다. 철학자 파스칼은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거대한 심연이 있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죠. 키에르 케고르 역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삼으려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에 대해 그건 헛된 몸부림일 뿐이라고 지적을 했지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도 그의 영혼을 채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이거든요. 역사가 기록된 세월만 해도 수천 년이지 않습니까? 그동안 온갖 문명과 문화와 기술과 철학과 이념 등을 발전시켜가며 영혼의 충만함, 내적인 만족감을 추구했지만 인류는 어느 것도 정답으로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자금의 인류도 4차 산업혁명을 지나 5차 산업혁명을 내다보면서 찬란한 문명의 성취를 자랑하고 있지만 여전히 인간의 삶은 인간의 영혼은 허기지고 공허하고 두려워합니다. 채울 수 없는 것들로 채우려 하기 때문이지요. 마치 바닷물을 마시면 마실수록 더욱더 극심한 갈증에 타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로 오십시오. 오직 그분만이 우리의 영혼을 채우시는 영원한 양식이며 또한 생수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야 사람은 생명과 평안과 풍요와 만족을 누릴 수 있습니다. 내가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지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내가 그분에게 이만큼씩이나 중요한 존재였다는 사실이 이미 증명된 셈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부르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모르시거나 혹 믿다가 낙심하신 분이 계십니까? 바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게 된 것 결코 우연일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당신을 부르십니다.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계십니다. 헛된 것들로 헛되이 영혼을 채우려 하지 말고 참되고 영원한 생명과 풍요를 주실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지금 당장에는 잘 모르겠다 싶어도 괜찮습니다. 교회를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복음에 대해 물으십시오. 그리고 들으십시오.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고 받아 참된 생명과 구원을 얻으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만약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저를 따라 이렇게 기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교회를 찾아 도움을 받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 저는 지금 당신을 영접합니다.
1: 예수님, 저는 지금 당신을 영접합니다.
0: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1: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0: 들어오셔서 저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주시고
1: 들어오셔서 저의 구주와 주님이 되어주시고
0: 제 영혼의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십시오.
1: 제 영혼을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세요.
0: 주님이 주시는 참된 생명과 만족과 기쁨을 맛보게 해주세요.
1: 주님이 주신

0: 는 참된 생명과 기쁨과 만족을 맛보게 해주세요.
1: 그리고 교회를 통해 십자가 복음을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0: 그리고 교회를 통해 십자가 복음을 더 알기 원합니다.
1: 인도해 주십시오.
0: 인도해 주십시오.
1: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혹시 매일의 삶을 자기 증명을 하며 살아가고 있으신 분은 없으신지요? 이 시간 예수님을 당신의 마음속의 주인으로 모시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절대 그 공허함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정도 영원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인정도 내 마음속 갈증을 영원히 채울 수 없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당신을 위해 죽었고 당신을 위해 사신 그분, 예수님을 꼭 만나시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에 대해 궁금하신 분, 조금 더 알기 원하시는 분, 영접기도를 따라하신 분,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듣고 싶으신 분은 지금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세요. 신청서를 보내드리고요. 신청서에 간략한 인적사항을 작성해 주시면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의 마음속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뿐입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 눈물의 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김정한 목사님 사모하고 사모한 말씀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뜨거운 열렬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부산 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지휘자 노주은입니다. 저는 12년째 아이들과 함께 즐겁게 찬양을 하고 있고요. 김장한 목사님과 함께 다섯 번이나 미주찬양 선교도 다녀왔습니다. 그러던 중 제가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어서 결혼을 한 지 올해로 4년 차입니다. 아이를 기다렸지만 참 쉽게 찾아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남편과 많이 기도도 하면서 오랜 시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3월에 저희 부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이 미주 찬양 선교를 떠나기 한 달 전이었습니다. 김장한 목사님께서 부산에 방문을 하셨을 때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참 감사하는 마음으로 달려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제 머리에 두 손을 얹으시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를 해주셨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 마음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로 그 기도를 받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2: 귀한 딸 내외가 자기를 원하고 싸우시오. 하나님 명치 못하는 일이 없는 줄 믿사오니 저들의 기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딸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사 아기를 가질 수 있도록 기적을 대표해 주시사.
1: 기도를 마치고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선생님도 기도를 많이 해야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이후에 그 말씀이 제 머릿속에 떠나질 않았고 제가 더욱더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릴 수 있게 되었던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고 찬양 선교를 잘 마무리하고 다녀왔고요. 바로 다음 달 제가 바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3: 할렐루야!
1: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제 기도를 들으시고 제 기도 응답을 곱절로 응답을 해주셔서 쌍둥이를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3: 하나님이 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부산에 일이 있어서 내려갔는데 부산 극동방송 운영위원장님이 여기 지휘자, 어린이 지휘자가 아기가 없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인데 목사님 기도 좀 한번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묵고 있는 호텔 로비에 내려왔는데 거기 운영위원장 장로님하고 그 같이 가신 장로님들하고 그 좀 조용한 장소가 있어서 무조건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 지금 한나가 아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처럼 이 자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면 아들 하나 주세요 기도했는데 야 하나님이 덤으로 쌍둥이를 주셨어. 할렐루야. 이거는 기도의 응답이고 하나님이 하셨지 우리 목사가 한 일이 아니죠. 주시는 분도 하나님,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 오직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가난 속에 그림 공부를 하려고 에버트 둘러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 친구 한스 나인스탄이 왕립 미술학교에 입학금을 사기꾼한테 사기당하고 도저히 학교를 갈 수가 없었어요. 두 친구가 서로 만나서 야 우리 둘이 다 학교 갈 수 없지만은 한 사람은 가서 노동을 해서 학비를 보내주고 한 사람 가서 열심히 그림 공부를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자. 우리나라 같으면 가위바위 보호할 텐데 한스가 내가 먼저 가서 열심히 노동을 해서 자네 학비를 보내줄게. 열심히 미술 공부를 해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에어버트 울러가 먼저 미술학교에 가서 새벽에 일어나서 잠도 안 자고 열심히 그림 공부를 했는데 1등으로 졸업 맞고 그 사람의 작품이 하나 둘 명성이 있어서 팔리기 시작했어요. 야 이제 내가 한산 찾아가서 미술학교 가서 공부하라고 그래야지. 그 동네를 가서 그 집을 찾아갔는데 깜짝 놀란

면이 있는데 자기 친구 한스가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저는 심한 노동으로 손이 굳어질 대로 굳어지고 이제 미술 공부는 더 할 수가 없으니 사랑하는 내 친구 에어버 둘러만큼은 세계적인 화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 소리를 듣고 있던 에어버 둘러가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스케치 연필을 가지고 그린 기도의 손이 에어버 둘러가 그린 유명한 기도의 손이에요. 기도의 응답, 하나님의 역사, 예수 믿는 사람들의 기초가 뭐냐? 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교회만 나가는 거 아니에요. 교회도 나가야 되고 헌금도 해야 되고 교제도 해야 되고 전도도 해야 되지만은 기독교 믿는 성도들의 기초가 뭐냐? 기도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실 거예요, 목사님들. 아니, 그 바쁘신 하나님께서 목사님, 목사님, 교인들이 하는 기도 제목, 어느 교회 가보니까 기도 제목이 이렇게 쌓여 있더라고. 새벽 기도마다 목사님이 와서 기도하시는데 그게 향년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누구 거 먼저 해줄까.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이 다 기도로 무릎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신앙생활의 기초는 기도예요. 신앙생활의 기초는 말씀이에요. 한국 경제가 무너져가고 있죠. 나는 뉴스를 보던 신문을 보면 트럼프는 우리 사업하는 사람들은 미국에 와서 투자해라. 3,500억 달러를 약속한 거예요. 3,500억 달러가 얼마인지 알아요? 요새 그래도 1,340대, 1,500대 하던 게 떨어졌어. 그래서 우리가 지금 4만 불 시대에 접하고 있죠. 한국 잘 사는 나라요. 한국 좋은 나라요. 대한민국이 할 일이 하나밖에 없는데 오늘 여기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처럼 이사야처럼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일인 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볼 것 같으면 참 훌륭한 사람이 하나 나타나는데 그 사람이 자기 고향의 소식을 듣고 포로로 잡혀오지 않은 사람들이 엄청 고생을 한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무릎을 꿇고 금식을 하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루살렘 성은 훼파되고 대문은 다 불타서 없어지고 그러한데 하나님께서 그 종을 통해서 허물어진 예루살렘 성을 수축하고 불타 없어진 대문을 다시 고쳤어요. 오늘 대한민국에 기도하는 용사들이 어디 있나? 누가 그래요? 기도하는 손은 가장 깨끗한 손이고 기도하는 손은 가장 위대한 손이고 기도하는 자리가 가장 큰 자리요 가장 높은 자리라고 했어요. 오늘 여기 사회 본 분이 우리 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장인데 암에 걸려서 희망이 없다 그러더라고. 내가 하루 매일 장 목사님 위해서 전화로 기도해 줘서 하나님이 장 목사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오늘 보니까 꽃도 굽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많은 주의 종들이 눈물의 기도를 드려서 장 목사님 데려가면 하나님 손해요. 저 양반 부흥회를 한 달이면 네다섯 번씩 나가는 분이에요. 여기저기 댕기면서 부흥회 열심히 해서 한국 교회를 일으키는 사람인데 지금 데려가시면 손해요. 그래서 하나님 조금만 더 두세요. 건강 회복시켜 주시면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할 사람 기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열심히 눈물을 흘리고 금식을 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국의 느헤미야가 어디 있어요? 여기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대한민국 살려줄 거야. 우리나라 좋은 나라요. 우리나라 잘 사는 나라요. 나 오늘 요래 나이가 한국 나이로 93살이요. 그래 내가 일본 정치 때 1학년에 들어갔지, 2학년 됐지, 3학년 됐지, 4학년 됐죠. 일본 말 안 하면은 벌써요. 먹을 것도 없어. 우리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하루에 한 끈이 먹으면 잘 먹는 거예요. 여러분 고지 안 들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이 돼가지고 이 다음에 내가 정치해서 장관 아니면 국회의원 되면 보리밥은 안 먹겠다. 내가 열심히 공부했는데 돈이 없어서 월사금을 못 냈어. 그렇게 가난했어. 6.25 동란이 딱 터지니까 미군 부대가 우리 동네 옆에 오더라. 아이, 여기서 초콜릿도 얻어먹으러 쫓아갔다가 하우스보이가 된 거야. 나는 그렇게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고 미군 하나 만나가지고 나 유학 갈 때 돈 1달러도 우리 집에서 보태주지 않고 우리 엄마가 그래도 불쌍하다고 창어지 부적 두 장을 시내 가서 사가지고 여기다 꿰매주더라. 그러고 고향 생각나면은 아파트 가서 흙 한 주머니를 신발 주머니에 넣어서 가방에 싸줘서 고향 생각나거들란 이거 다려서 그 물을 마시면 고향 생각이 간다고 그러시더라고. 그렇게 시작한 사람이요. 교회 가본 적도 없고 성경 펴본 적도 없고 미국의 기독교 학교에 나를 집어넣었어. 그 미군이 배 타고 가서 중학교 3학년부터 했지. 왔다. 그때 나 영어 잘하는 줄 알았어. 가보니까 내가 아는 거는 다 미군 욕하는 욕만 내가 배워서 군이다. 1학교 다 낙제. 1학기 다 낙제 삼촌인데 선생님들이 제 영어만 배우면 따라올 거 있으니까 그냥 F 줄 거를 D를 다 줬어. D를. F는 낙제요. D는 턱걸이요. 올라가는 거라. 그래 한 학기 지나고 어느 신학생이 와서 예수 믿으라고 그 나한테 전도를 하더라고. 영어 성경책 갖다가 요한복음 3장 16절을 펴면서 나한테 전도를 하는데 For God so loved the world.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너를 사랑하사 나 전도하더라고. 그래서 전도 다 하고 너 예수 믿을래? 내가 한 가지 물어봤어. 예수 믿으면 고향 생각 없어집니까? 난 매일 울었어. 나 17살 때 유학 가가지고 집에서 뭐 우린 전화도 없고 그때는 핸드폰도 없고 매일 울어서 저녁 때면 고향 생각나지요. 어머니 생각나지요. 친구들 생각나지요. 공부는 못 따라가지 매일 울다가 중학교 3학년 1학기에 들어가가지고 신학생이 와서 전도해서 예수 믿으면 고향 생각 없어지느냐 그러니까 고향 생각만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목적을 주시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그래서 믿져봐요 본전이요 나 믿는다고 그랬어요. 나한테 무릎을 꿇으라고 그러더라. 무릎을 꿇고 나더러 예수 영접하는 기도를 하라고 그래. 뭐 내가 기도하는 걸 봤어요. 들어봤어요. 내가 어떻게 기도를 해? 못한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한번 해보라고 그랬어. 하나님 저 죄인입니다. 저 죄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나를 구원해 주세요. 더듬더듬 더듬더듬 기도하니까 미국 신학생이 자기 열심히 기도를 하더라고. 딱 기도하고 일어나니까 나 포옹을 하면서 네가 진짜 예수 영접했으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그러더라고. 야 세상이 바뀌었어. 고향 생각도 사라졌어. 열심히 공부해야 되겠지. 목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학기에는 우등생이 됐다. 왜? 기도하고 하나님이 도와줘서 저 사진 보시면 저게 무슨 사진인 거 아니에요? 내가 미국 전국 은병대회에서 입상을 한 거예요. 아니 내 영어 가지고 어떻게 입장을 해? 그게 내 스피치 선생이요. 스피치 선생이요. 이뻐요. 나 저 상 타러 윌리엄스버그 버지니아까지 가서 상 타 갖고 온 거예요. 테레비도 커다란 거 하나 타 갖고 와서 하나님께서
하우스보이 출신

예레미야가 어딨어요? 여러분이 예레미야예요. 이 나라 이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최경주라고 하는 선수가 있어서 골프 선수 그 사람이 저 전라도 섬에서 태어나가지고 잭 네클러스라고 그러는 사람이 골프에 대한 책을 하나 썼어. 그런데 저 사람이 쓴 책을 누가 한국에서 번역해서 최경주 선생님이 그 책 한 권 주고 이 사람은 책을 보면서 골프를 배웠어. 그런데 미국에서 가장 큰 대회가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어가스타에서 하는 메스터스라고 하는 대회하고 하나는 현충일에 5월 30일이 미국 현충일이에요. 현충일에 메모리얼 토너먼트에 그 미국에서 전 세계에서 최고의 탑 골퍼들만 와서 치는 거예요. 최경주가 거기서 1등을 했어. 야, 시골 저 섬에서 온 사람이 책 한 권 가지고 완도에서 왔대. 그 사람이 거기서 1등을 했어. 그래서 잭 네클러스가 상을 주는 거예요. 그 상을 받으면서 뭐라고 그러는 거 하니, 오늘 내가 1등을 한 것은 내 실력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아내의 기도 때문에 내가 여기까지 왔다. 고백을 했어. 그 아내가 얼마나 예수 잘 믿는지 몰라요. 여기서 만나고 싶은 사람도 해봤는데 전도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저 사람 텍사스에서 사는데 내가 그 집에 가봤어. 저택이요. 부자요. 야, 완도 섬에서 나온 사람이 저렇게 좋은 집에서 사는데 거기서 왜 사느냐 물어보니까 꿈나무들을 데려다가 성경 공부하면서 가리키고 밥 먹이고 그러는 사람이 최경주 내외예요. 기도의 응답으로 완도 섬에서 나온 최경주가 메모리얼 트러너먼에서 1등을 했어. 잭 네클러스 제치고 타이거도 제치고 한국 완도에서 나온 사람 1등을 시킨 것은 마누라가 끊임없는 기도에 그래 너 한번 1등 시켜줄게 그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에 최경주가 또 나와야 돼요. 최경주 만화님 같은 사람이 나와야 돼요. 왜? 기도는 위대한 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병 고치는 것도 암도 경제도 근심도 욕심도 기도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어서 응답해 주시고 오늘 여기 기도 제목 가지고 오신 분들이 기도하시면은 이루어져요. 그래서 아픈 사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모세의 기도가 홍해바다를 갈랐어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100세 때 아들을 얻고 여호수아의 기도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죠. 다윗의 기도가 골리앗을 물리쳤고 엘리야의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다니엘의 기도가 사자의 입을 막았죠. 바울의 기도가 옥터를 흔들었고 잔 낙스 목사님의 기도가 메리 여왕을 두렵게 했습니다.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을 얻었고 히스기야 왕이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당신 사흘이면 죽는다. 야, 히스기야 왕이 잘못한 것도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사흘이면 죽는다고 이 사람이 벽에다가 얼굴을 대고 금식하고 기도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구를 했던지 이사야가 그 말을 전하고 달에 볼일 보러 갔다가 하나님이 너 빨리 돌아가서 히스기야한테 내가 히스기야의 생명을 몇 년 연장해 준다고? 15년 연장해 준다고 그랬을 때 히스기야 왕이 좋아했겠어요? 슬퍼했겠어요? 아이, 춤추지. 왜? 내일 모레 죽는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15년 연장해 준 것은 히스기야 왕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결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암병을 없애고 경제를 부흥시키고 자녀들이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하는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하나님께서 기도해라, 기도해라, 기도해라. 예수님의 생애의 우선순위가 뭐요? 기도요. 한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고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고 새벽 미명에 기도하셨고 예수님 우리 대장이지? 나는 쫄병인데 우리 대장이 그렇게 기도하셨는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떨어졌다고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를 했으면은 근데 나 같은 쫄병이 기도 안 하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 같아 안 해.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제자를 뽑을 때도 기도하고 뽑으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기도했는데 5천명을 먹여야 되는데 떡 다섯 덩어리 물고기 두 마리 가지고 갖다 놓고 예수님 뭐 했어? 하늘을 우러러보고 축사했다고 그래서 기도했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오병이요. 야, 이 제자들한테 주면서 너들이 갖다 나누어줘. 몇 명이 먹었어요? 5천명의 남자가 먹고도 12광주리가 남았어. 그때 여자들은 안 먹었을까? 더 먹었지 남자보다. 애들 쫓아왔을까 안 쫓아왔을까? 아이 쫓아왔으니까 조그만 놈이 엄마가 싸준 물고기 두 마리 떡 다섯 덩어리 갖고 왔다가 예수님 제자가 좀 내놓으라고 하니까 내놓은 거예요. 참 그 애도 기특해. 내가 천당에 가서 한번 만나보고 싶은 게 야 너 배고픈데 어떻게 그거 내줬어? 예수님이 달라고 그래서 좋습니다. 여기 예수님이 달라고 그랬는데도 꽉 가지고 안 주는 사람도 덜 앉아있다. 예수님이 달라고 주세요. 그러면은 오병 이어의 기적이 나는데 30배, 60배, 100배를 줄 텐데 뭐 11조 내는 거 가지고 발발발발 떨지 말고 드려.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나는 체험해 본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안 되는 게 없는데 예수님께서 항상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기도 먼저 하셨습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이 조지 워싱턴이요. 델리 포즈라고 하는 데가 워싱턴 외곽에 펜실베니아에 있는데 지금 영국군과 독립전쟁을 하는데 죽을 지경이라. 왜? 영국은 대포도 있고 말도 있고 뭐 군량미도 많은데 지금 이 사람 아직 대통령 되기 전이에요. 조지 워싱턴 장군이요. 발리 벨리포즈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 가서 눈이 막큼 쐈는데 무릎 꿇고 어떻게 기도했는지 아세요? 들어보세요.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이 나라를 지도하는 지도자들이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정직한 생활의 본이 되고 겸손히 백성을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미국에 FBI라는 게 있죠. 수사국장이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요. 제이거 후보라는 사람이 있었어. 수사국장 중에서 제일 힘이 세고 능력 있던 FBI 국장이 에드거 후보예요. 오래 했어요, 저 사람이. 저 사람이 미국 연방 수사국장인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기도하는 민족의 위력은 원자 폭탄이 폭발하는 힘보다 더 강하며 인간이 만들 수 있는 어떠한 힘의 결합보다도 더 위대하다고 그랬어. 뭐가? 기도가. 우리나라에도 김구 선생이 뭐라고 그런 거 아니? 경찰서 100개 짓는 것보다 예배당 교회 하나 짓는 게 더 낫다고 그래서. 왜? 교회에서 뭐 하는 거? 기도하고 말씀 듣고 교제하고 전도하고 상기하는 게 교회예요. 경찰서를 100개 짓는 것보다 교회 하나 짓는 게 더 낫다고 한 김구 선생. 참 하나님께서 그래도 그러한 지도자가 지나갔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나라에 그래도 믿음이 생긴 거예요. 나 예화 하나 끝마칠게요. 여러분 설교 들으러 온 거 아니라 기도하고 그다음에 기도받고 지금 3층에서
지하 1층에서 사람들이 꽉꽉 찼는데 이 목사님들이 있다고 하면서 나가시다가 그냥 손에 얹고 기도해 주세요. 내가 조용계 목사님 기도하는 거 보니까 주여!

믿습니다. 언급도 주여 믿습니다. 우리가 다 여기다 대체 뭐 주여 믿습니다.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시더라. 나는 하나 붙들고 2분, 3분 열심히 기도해도. 그런데 조용기 목사님한테 내가 물어봤어. 왜 당신이 기도하면 응답이 그렇게 빨리 오고 내가 기도하면 그렇게 응답이 늦게 오느냐. 내가 윤고를 해서 같이 지지배로 많이 댕겼으니까 일본도 가고 미국도 가고 뭐. 내가 하는 얘기 맞나 안 맞나 한번 얘기를 해보라 그랬어. 내가 그때 느낀 게 뭐냐. 목사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목사님의 기도받는 사람들의 태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아, 내가 목사님한테 기도 한 번만 받으면 나 명이 날 텐데 목사님 바쁘지. 그럼 그 사람들은 그날 땡 뜬 거예요. 왜? 조모용기 목사님의 기도가 응답됐겠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그 갈망하는 마음, 조용기 목사님이 손 한번 얹어주면 내가 나을 것 같다고 하는 그 갈망하는 심정.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여기 왜 왔나? 나는 궁금해. 기도받으러 왔어. 기도하세요. 나도 저기 이제 저쪽에 가서 그냥 기도해 줄 텐데 6.25 동란 때 38선 근처에 Heartbreak Ridge라는 데가 있어. 비탄의 산맥이라고 그랬지. 우리가 이름 진 게 아니야. 미국 정군 기자가 취재를 하다가 너무 많은 미군이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부모님들이 얼마나 슬퍼했겠나. 알지도 못하는 나라에 아들을 보내서 집에 오지 못하고 저기서 죽었어. 그거를 취재한 기자가 저 이름을 Heartbreak Ridge라고 지어놓고 잘 들어보세요. 이쪽에는 공산군이, 그걸 팍소라고 그러죠. 공산군이 참호를 파서 이쪽에다 대고 총질을 하는데 여기는 미군이 참호를 파놓고 저쪽에다 대고 총을 쏘는데 얼마나 많은 미군 청년이 거기서 죽었는지 그 곳을 Heartbreak Ridge라고 써서 미국의 신문마다 그걸 보도한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적탄이 비날로도 내려오는데 미군의 참호에서 팍스홀 참호에서 한 50m 떨어진 적진에 미군 사병 하나가 적탄의 왼쪽 어깨를 맞고 피를 많이 흘리고 지금 살려달라고 헤엎 외치는데 미군 참호에서 들려요. 그런데 누구 하나가 비날로도 날라오는 적탄을 뚫고 거기 가서 데려갈 사람 하나도 없었어. 어떤 사람이 자기 시간을 자꾸 보더니 9시가 땡 하니까 두 말하지 않고 비워서 50m 가서 그 사람을 억지로 데려왔죠. 그 사람에게 치료를 해준 다음에 거기 사령관이 제일 높은 사람이 자네는 왜 9시가 되니까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하고 그 쓰러져 있는 장병을 데리고 왔느냐. 잘 들어보세요. 내가 집을 떠날 때 어머니가 내 손목을 꼭 잡고 매일 9시가 되면은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해 줄 테니까 안심하고 갔다 와라. 어머니의 기도를 믿고 갔다 왔습니다.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문제 해결은 기도밖에 없어. 오늘 목사님들이 바쁜 목사님들이 왜 왔어요?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러 오셨어요. 나는 어려서 정몽주 어머니의 정몽주에게 절개 지키라고 하는 백로가를 내가 들어봤어. 백로야 백로야 검은 까무기 뜻 속에 가지 말라. 쇠망에 가는 고려를 걱정하다가 선주교에서 피 흘리고 죽은 정몽주의 눈물. 그 담신가를 보니까 이 몸이 죽고 죽어 100번 고쳐주고 백골이 진토되어 넋이라도 잊고 없고 임향한 일편단심이여 가실 줄이 있으랴. 임금님에 대한 충성. 선주교에서 그런 것을 외치며 저기 왕을 위해서 저기 고려라고 나라를 위해서 평생 바친 것을 봤을 때 오늘 한국의 정몽주 어디 있어요? 여기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이 나라를 살릴 수 있고 여러분의 기도가
대한민국 교회를 바꿔놓을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갔고 믿음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드려진 헌금 후에 주의 복락을 더하시고 은혜 70년, 복음 70년, 지난 시간들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구하오니 주님의 은혜가 더더욱 넘쳐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 인도, 교통, 충만,

0: 하심이 사랑하는 귀한 극동방송 위에 또한 이 미스바 기도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가운데 그리고 모든 방송을 통하여 시청 청취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1: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극동방송 미스바 기도의 실황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내일은 소망의 기도 정규 방송이 이어집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5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척과 초등학교 5학년 복태성입니다. 제 기억이 나진 않지만 부모님이 한번 가보라고 해서 가봤고 2023년 2월쯤부터 다녔고 지금까지 다니고 있습니다.
0: 어린이 합창단 활동하면서 좋은 점이 있다면요?
1: 많은 사람 앞에서 공연했을 때 조금 떨리지만 공연을 마치고 나서 뿌듯하기도 하고 기분이 조금 좋아져요.
0: 반대로 힘든 점도 있을 텐데요?
1: 노래를 외울 때 노래 가사가 헷갈리거나 알토 파트니까 좀 힘들기도 하고 안무를 외울 때도 처음 하는 안무는 확실히 외우기 힘든 경우가 있어요.
0: 그래요. 고생이 많네요. 그럼 어떻게 극복하면서 활동하고 있나요?
1: 노래를 외우는 거는 사실 계속해서 외우면 그래도 할만하고 알토도 계속 연습하면 되고 그리고 또 안무를 했는데 그게 다시 밝힐 때도 좀 힘들지만 그것도 계속해서 연습하면 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끝날 때 간식도 주고 이러기도 해가지고 주스나 빵 이런 거나 아니면 뭐 떡이나 가끔씩 핫도그 같은 것도 있고 뭐 치킨 떡이 같은 건가? 조금만? 좀 그런 거를 있었는데 그거 맛있었어요.
0: 그래요. 혹시 지금까지 활동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도 있었나요?
1: 그때 2024년에 그 극동방송에서 나라사랑 축제를 미국 케네디 센터에 가서 공연했었거든요. 아마도 약간 미국이라는 다른 나라에 갔으니까 기억이 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비행기도 타봤으니까 더 많이 기억이 나고 박물관 같은 데도 들려와서 미국 가서 재밌는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태성이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1: 어린이 합창단은 나에게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전도하는 방법 그래도 공연하면서 뭔가 전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노래와 춤으로 하나님을 알릴 때 약간 마음이 자랑스럽고 그럴 때 또 우리가 예수님을 안전하면 지옥에 갈 사람이 조금 생기지 않나?
0: 우와, 복음 전파 사명이 엄청난데요? 그렇다면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나에게 땡땡이다.
1: 어린이 합창단은 나에게 체육 경기다. 왜냐하면 나는 연습처럼 춤과 노래를 배우고 경기처럼 공연에선 성과가 나온다. 그리고 잘하면 예수를 전함이라는 금메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0: 우리 태성이가 어린이 합창단 활동 잘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고 계시는데요.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 인사 드려볼까요?
1: 저희 어린이 합창단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제가 합창단 다닐 수 있도록 태워다 주시고 감사합니다. 부모님들이 기도하시니까 저희도 최대한 잘 연습하겠습니다. 부모님들 감사합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신입단원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신입단원들을 향해서도 환영의 인사 부탁해요.
1: 새로 들어온 친구의 안녕. 어린이 합창단에 온 걸 환영해. 어린이 합창단에서 노래를 한다면 기분이 좋아질 거야. 같이 열심히 힘내자.
0: 어린이 합창단 단원들이 이렇게나 하나님께 진심입니다. 하나님 안에 올바른 아이로 키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에서 지금 신입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를 하나님 안에 가장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화이팅!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소나무수공원 옆에 있는 산돌교회에서 작은 교회 살리기 전도 세미나가 열립니다. 10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에클레시아 지원연구소 대표이신 박정엽 목사님, 붕어빵 교회 이야기 저자이신 더원교회 이채희 목사님, 김해 푸른숲교회 김영선 목사님을 모시고 열립니다. 전도 열정을 회복하는 이번 전도 세미나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751-511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도찔로에 위치한 울산 성광교회에서 주일 예배 성가대 지휘자를 초빙합니다. 성악 및 지휘 전공자를 우대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73-6688번, 지역번호 052-273-6688, 울산 성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병영교회에서 팀룩워십 유닛 초청 찬양 집회를 개최합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4시 중구 병영성길에 위치한 울산 병영교회에서 열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2-5357번, 지역번호 052-292-5357, 울산 병영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북구 호계로에 위치한 울산 호계교회에서 한 영혼을 위한 가을빛 축제를 개최합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맛있는 먹거리 부스와 다채로운 체험 부스, 그리고 버스킹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축제에 참여하셔서 스탬프 5개를 모으신 후에 다음 날 10월 1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열린 예배에 참석하시면 경품 추첨에 응모가 가능하며 연극 공연까지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5-6980번, 지역번호 052-295-6980, 울산 호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찬양사역자 싱어송라이터 김보규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10월 4일 주일 오전 11시 30분 옥동공영주차장 옆에 위치한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열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성도님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5-0191번, 지역번호 052-265-0191,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열립니다.

사랑의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지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A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최종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한세로교회와 함께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 꿈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5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1: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영지초등학교 6학년 허예린입니다. 저는 5학년 때부터 어린이 합창단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좀 긴장했지만 금방 재미를 느껴서 지금은 합창단 오는 시간이 정말 재밌어요. 친구들이랑 놀고 안무하고 합창하는 게 가장 재밌어요.
0: 힘든 점은 없나요?
1: 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집이 좀 멀어서 와서 너무 피곤하거든요. 근데 어린이 합창단이 재밌으니까 합창단에서 친구들이랑 놀고 합창하고 안무하면 금방 괜찮아져서 괜찮아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나요?
1: 5학년 때 안 인천에서 나라사랑 축제를 했는데 그게 가장 기억에 남거든요. 가장 처음 한 나라사랑 축제이기도 했고 준비를 엄청 많이 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떨리긴 했어요. 근데 떨린 것보단 좀 재밌었어요. 드레스 리허설 같은 거를 처음으로 막 하잖아요. 드레스 리허설을 처음으로 쫙 하고 나면 뭔가 좀 뿌듯하기도 하고 드레스 리허설 막 엄청 급하게 갈아입어요. 급하게 갈아입고 급하게 뛰어나가는 게 엄청 재밌어요.
0: 어린이 합창단을 하면 좋은 점이 뭐예요?
1: 친구들이랑도 더 친해지기도 했고 그리고 노래도 더 잘할 수 있게 됐고 춤에도 더 잘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원래보다 좀 더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어린이 합창단을 하면서 무대에서 뭔가 그 리허설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뭔가 안 좋은 게 됐어요. 뭐 예를 들어 리프팅에서 실패했어요. 리허설 할 때. 그래서 무대에서 하나님 제발 리프팅이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로 무대를 하니까 성공이 된 거예요.
0: 예린이에게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어떤 의미인가요?
1: 어린이 합창단은 저에게 선물이다. 소중한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고 제가 뭐 노래도 더 잘하게 됐고 그러니까 어린이 합창단은 저에게 선물인 것 같다.
0: 예린이가 즐겁게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을 텐데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 인사 드려볼까요?
1: 엄마, 아빠 항상 응원해주시고 경주에서 먼 곳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행복하게 합창단 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딸이 될게요.
0: 우리 신입 단원들에게도 인사 한마디 남겨주세요.
1: 안녕 어린이 합창단에 온 걸 환영해. 처음에는 어색해도 금방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 우리 함께 즐겁게 찬양하고 멋진 추억 많이 만들자.
0: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안에 가장 올바르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안에 가장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금 신청하세요.
1: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화이팅!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 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 플러그는 뽑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배전반 등 전기시설 부근에는 가구나 위험물, 기타 가연물을 두지 마시고 수시로 청소해 분진이 쌓이지 않도록 합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심심해. 아, 무슨 신나는 일 없을까?
1: 너 아직도 모르니? 힘찬 찬양이 퍼포스처럼 마구 쏟아지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0: 아, 그래? 그게 무슨 방송인데?
1: 바로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2: 힘찬 찬양으로 우리 마음이 설레는 시간. 신나는 찬양으로 생.

함께가 샘솟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김현주입니다. 이 시간에는 에너지 넘치는 찬양들만 엄선해서 들려드립니다. 템포가 느리거나 잔잔한 찬양은 선곡하지 않아요. 오직 신나고 힘찬 찬양들로만 채워지는 활력 넘치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오늘 이 시간 전해드리는 찬양들을 통해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기쁨, 그리고 삶의 소망이 한가득 충전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오늘도 다같이 힘차게 즐겁게 가보자고요. Let's go!

따뜻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남은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통해 힘차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비타민 주타민 김현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울산 북부교회 정동원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북부교회 정동원 목사입니다. 여러분들은 지치고 힘드실 때 어디를 찾아가십니까? 그리고 누구를 만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타난 다윗은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너무나 지쳐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치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는 사울의 시기와 오해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이제 도망자의 신세로 전락하고 맙니다. 정처 없는 도망길, 끝없는 사울의 추적, 그리고 아슬아슬한 위기의 탈출. 이런 고난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다윗은 점점 지쳐갔습니다. 이때 다윗은 목숨을 구하려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이 노새 있는 성소를 찾아갑니다. 그때 당시 성소에 있던 제사장은 아히멜렉이었습니다. 다윗은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지쳐 쓰러질 것 같으니 떡이나 아니면 다른 먹을 음식이 있으면 좀 달라고 간절히 요청합니다. 하지만 제사장에게는 보통의 떡은 없었고 대신 제단에 올리는 거룩한 떡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거룩한 떡은 진설병인데 제사장 아히멜렉은 이 거룩한 떡, 진설병을 다윗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24장 9절 말씀에 따르면 이 진설병은 오직 아론과 그의 자손들, 즉 제사장들만이 거룩한 곳에서 먹을 수 있는 떡입니다. 아히멜렉은 이 진설병을 지금 제사장이 아닌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이런 아히멜렉과 다윗의 행위를 두고 정죄하는 말씀은 없습니다. 특별히 마가복음 2장 23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이런 아히멜렉과 다윗의 행위가 정당하다라고 인정하셨습니다. 아히멜렉과 이 다윗의 행동이 문자적인 율법의 규정을 어긴 행동이었지만 그 율법의 정신에 의거하여 생명의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도우려고 한다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라고 해석하신 겁니다. 특별히 다윗이 성소에서 먹은 이 거룩한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주리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먹고 마셔야 합니다. 그리할 때 세상에서 지친 우리에게 활력이 넘치고 세상을 살아가는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복음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겁니다. 이제 다윗

다윗은 이 거룩한 떡을 먹은 후에 이제는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무기를 내어 달라 요청합니다. 그런데 마침 성소에는 무기가 있었습니다. 바로 골리앗의 칼이 그 성소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다윗을 사용하셔서 약탈자 블레셋을 이 단번에 꺾어버리신 그 위대한 승리를 기념할 목적으로 골리앗의 칼을 성소에 두었던 겁니다. 아이멜렉이 이제 다윗에게 말합니다. 여기 골리앗의 칼 말고는 다른 칼은 없습니다. 이때 다윗이 말합니다. 그 좋은 무기 외에 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칼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제 다윗은 그 칼을 차고 길을 떠납니다. 다윗은 허기졌으며 심히 지쳐 있었고 무방비인 상태로 이 성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새 힘과 능력을 얻고 무기까지 갖춘 든든한 모습으로 성소를 나서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에게는 지치고 힘들 때 달려 들어가 힘을 공급받고 능력을 공급받을 수 있는 성소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을 깊이 있게 만남으로 양식과 무기를 공급받을 수 있는 성소가 있으십니까? 저는 저의 나이 30대를 서울 신림동 고시촌에서 이 사법고시 공부로 거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이 신림동 고시촌은 정말 살벌한 동네입니다. 이곳에는 우리나라에서 뛰어난 학생들이 다 모이는 곳인데, 그러니 이 사법고시, 행정고시를 합격하기 위한 경쟁이 너무나도 치열한 겁니다. 그리고 이 치열한 경쟁에서 이 낙오한 학생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실망감과 실패와 좌절감을 견디지 못해 1년에 서너 명씩은 꼭 자살하는 동네가 바로 이 신림동 고시촌입니다. 치열한 경쟁을 뚫어야 하니 이 고시 생활이 너무나 힘들고 지치는 겁니다. 그리고 참 돈도 많이 듭니다. 학원비는 어찌 그리 비싼지요? 제가 저희 집 기둥뿌리를 마구 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고시 공부를 하면서 안 해본 아르바이트가 없을 정도로 아르바이트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지친 광야와도 같은 고시 생활 속에서도 저에게 영의 양식과 새 힘을 공급해주는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였습니다. 공부하면서 힘들고 지칠 때마다 교회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저는 다시금 새 힘을 얻고 교회의 문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지치고 힘들 때, 그리고 위로가 필요할 때 저는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 힘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사법고시에 실패하고 이 부산에 있는 집으로 내려왔을 때 저는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성소를 잃어버렸습니다. 교회에 나가기 싫었습니다. 나의 꿈을 이루도록 도와주시지도 않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성소를 잃어버리자 깊은 절망감이 저를 사로잡았습니다. 왜 사람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일들에 실패했을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지 저는 그때 그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실패와 낙담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다시금 저를 일으켜 세운 곳은 다름 아닌 교회였습니다. 그날이 수요일 저녁이었습니다. 저의 발걸음은 저도 모르게 교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지치고 힘들어서 일어날 힘이 없는 저를 우리 주님은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여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무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

0: 지치고 힘이 없고 저를 쓰러뜨리려는 이 세상과 맞서 싸울 무기 하나 없는 저는 그 교회로 갔습니다. 하지만 그 교회에서 나올 때 저는 하나님을 만남으로 다시 새 힘을 얻었습니다. 또한 저를 쓰러뜨리려는 이 세상과 맞서 싸울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품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길을 갔습니다. 지금 이 길이 저에게는 너무 좋고 행복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바쁘게 사는 우리의 일상을 잠시 내려놓고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성소에서는 세상에서 지친 우리의 영혼과 육체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실 때 혹시 힘이 드십니까? 지치십니까? 새 힘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오십시오.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예배의 자리와 기도의 자리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메마른 광야와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교회에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힘과 능력으로 멋진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면서 혹시 힘이 드시나요? 새로운 힘이 필요하신가요? 그렇다면 성소로 돌아오세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새 힘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 신앙의 방황을 접고 다시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 예수님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 좋은 교회를 소개받기 원하시는 분은 샵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보내주세요. 받는 사람 번호에 우물정 3927을 기입하시고 예수라고 적어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면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드리고 좋은 교회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잊지 마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오 해피데이 9월 24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신가요? 멀리 살던 가족들이 한데 모여서 오랜만에 얼굴을 마주하고 함께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우리 주님께 감사의 예배를 한자리에 모여 올려드리는 날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명절 음식도 좋고 서로 나누는 덕담들도 좋지만 명절에 있는 큰 기쁨 가운데 하나는 함께 있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평소에는 전화 한 통으로 안부를 묻던 사람들과도 이날만큼은 같은 자리에 앉아서 밥 한 끼를 나누곤 하죠. 고향 친구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마음속에 생각나는 이들이 있습니다. 가족이 있어도 생이별 해 만날 수 없는 우리 형제와 자매들, 남과 북에 서로 떨어져 살아가야만 하는 형제와 자매들인데요. 같은 보름달을 바라보고 같은 명절을 보내면서도 서로 안부를 묻지 못한 채 이 긴 시간을 보내고 있죠.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이번 추석에는 우리 가족의 평안에 더해서 오랫동안 만나지 못한 남과 북에 생이별해야만 했던 이산가족들도 함께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 우리가 추석 명절에 함께 나눌 수 있는 식탁의 교제, 사랑의 교제와도 같이 남과 북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어 함께 할 수 있는 그날이, 안부를 나누는 일이 그저 평범한 일상이 되는 그날이 얼른 올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인 오 해피데이 출발합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으로 오늘의 첫 찬송 함께했습니다. 행복한 추석 되세요 하시면서 출석 인사 문을 열어주신 우리 청취자분 계시고요. 북한 형제들에게도 자매들에게도 추석에 우리가 복음 통일해서 함께하는 그날이 얼른 오기를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와 소풍 가서 찍으신 사진 같아요. 너무나 예쁜 꽃사진과 함께 문자 보내주셨어요. 탈북민 형제 자매들에게도 이번 추석 명절이 외롭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라고요. 한 청취자분께서 이렇게 또 남겨주셨는데 혹시 우리 주변에 북한이 고향인 북한에서 이사 온 형제와 자매들이 있다면 이번 추석 명절 함께 안부 인사도 나누고요. 식탁의 교제까지 함께 해보는 건 어떨까요? 북한에는 추석 명절이 없나요? 그곳에 속히 우리와 같이 명절에도 같이 음식을 나눠 먹고 하는 날이 오기를 기도해봅니다. 추석 명절이 있습니다. 추석도 설날도 민족의 대명절로 남과 북이 함께 기념하고 있는데 조금은 다른 점은 우리는 앞뒤로 해서 하루씩 쉬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당일만 쉬기도 하고요. 하루를 붙여서 이틀을 쉬기도 하고요. 이게 조금씩은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 대명절이 추석과 명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가 기념하는 최고의 기념일 성탄절이 있는데 북한에서는 또 다른 모습이 대명절 하면 지도자의 생일을 가장 먼저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사람을 위해서 사람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북녘당의 그 장벽이 속히 무너지기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곳에 평양 대부흥이 있던 북녘당에 복음의 씨앗이 만개하기를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세요. 명절 음식 준비에 필요한 마늘을 까고 있어요. 우리 한민족인 북한 사람들도 풍성한 추석 명절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포항에서 남겨주셨는데 명절 음식 이거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지역 특산물인 요거 같이 나누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라는 출석 인사도 덜어 보내주시는데 북한에서도 각 지역마다 또 유명한 작물들이 있다고 해요.

얼른 그런 문자를 받아보면서 명절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의 OFP데이 가족 여러분, 그런 기도의 한 줄로 계속해서 기도의 동역자로 함께해 주세요. 그리고 추석 명절 연휴를 맞은 OFP데이에서는 특별히 명절에 북한에 있는 가족들을 생각하면서 전해보는 북한에서 이곳으로 이사온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로 채워가는 시간들을 마련했습니다. 찬양 후에 바로 만나볼게요.

0: 안녕하세요. 2004년에 북한을 떠나 지금 2016년에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경기도 용인에 지내고 있는 김성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태어난 것은 함경북도 언성이거든요. 근데 요즘에 명절이 되면 고향 생각이 많이 납니다. 고향에 있는 형제들이, 동생들이, 아니면 친구들이. 이전에는 안 났었는데요. 교회 다니고 하나님 사랑을 저도 이제는 아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싫었던 고향도 구린 고향이 됐습니다. 태어났지만 갈 수 없는 곳, 그리고 고향의 봄이라는 걸 다시 맛볼 수 없는 곳. 그래서 저는 빨리 하루빨리 복음통일이 되어가지고 제가 태어난 곳에 가가지고 다시 봄을 지내고 싶습니다.
1: 가고파도 갈 수 없는 그 땅, 명절이 되면 더 그리워지는 고향 북녘 땅을 생각하며 우리 온성의 고향인 형제님은 오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속히 복음 통일을 이루어주시고 남과 북이 하나 되어 주님을 예배하는,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올려드리는 제사장 국가가 되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오해피데이 가족 여러분,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추석 연휴의 첫날 오늘도 문자로 추석 체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 드리는 오해피데이에서 마련한 선물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 끼 제품과 건강 회복을 돕는 월동 무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의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달기기업 처리달기에서 다육이들,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 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추 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추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0: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 함경북도 해룡에서 태어나 2012년 두만강을 건너 한국에 온 김아영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성큼 추석이 다가왔습니다. 해마다 그렇지만 추석이 되면 저는 고향 생각이 더 많이 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추석에는 부엌에 한 줌 아껴두었던 흰쌀을 꺼내어 밥을 짓고 만두를 빚고 밤새도록 삶의 희로애락을 나누던 그 날들을 말입니다. 날이 밝으면 작은 시냇물을 지나 앞산에 있는 아버지 산소를 찾아가 벌초하고 앉아서 멀리 남쪽 하늘을 바라보며 자유를 갈망하던 그날이 엊그제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대한민국에 와서 마음껏 자유를 만끽하면서 세상에 둘도 없는 평안과 행복을 누려갈수록 내 고향 저 불쌍한 영혼들을 위하여 더욱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얼른 복음으로 통일이 되어 내 고향에서도 모든 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과 자유를 누리며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는 그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날을 위해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 고향 북한에서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 한가위에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 복 꼭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남과 북의 국동방송 가족 여러분, 복된 추석 보내세요.
1: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추석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특별히 이런 마음들 청취자분들께서 나눠주고 계신데요. 얼른 통일돼서 추석에 맛있는 음식 다 같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청취자분의 고백처럼 북한에서도 우리와 같이 명절에 자유롭게 모여서 자유롭게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우리 청취자분의 문자와도 같이 하나님께서 속히 복음 통일을 이루어주시고 명절의 풍경이 바뀌는 그날이 얼마 남지 않은 줄을 믿습니다. 고향을 위해 기도하는 특별히 명절마다 더 간절한 그리움 가운데 기도하는 우리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도 우리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그 사랑의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오늘의 OFP데이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기도의 동역자로 믿음의 군사로 나아가는 복된 추석 보내시기를 바라고 또 바라면서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골로새서 1장 28절 말씀 아멘.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김라희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소나무수공원 옆에 있는 산돌교회에서 작은 교회 살리기 전도 세미나가 열립니다. 10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에클레시아 지원연구소 대표이신 박정엽 목사님, 붕어빵 교회 이야기 저자이신 더원교회 이채희 목사님, 김해 푸른숲교회 김영선 목사님을 모시고 열립니다. 전도 열정을 회복하는 이번 전도 세미나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751-511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도찔로에 위치한 울산 성광교회에서 주일예배 성가대 지휘자를 초빙합니다. 성악 및 지휘 전공자를 우대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73-6688번, 지역번호 052-273-6688, 울산 성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복산동에 위치한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선한목자교회 찬양대는 찬양 및 정통 클래식 성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단과 사이비 단체 소속을 제외한 2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도를 위한 11주년 가을음악회도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원 및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북구 호계로에 위치한 울산 호계교회에서 한 영혼을 위한 가을빛 축제를 개최합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맛있는 먹거리 부스와 다채로운 체험 부스, 그리고 버스킹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축제에 참여하셔서 스탬프 5개를 모으신 후에 다음날 10월 1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열린 예배에 참석하시면 경품 추첨에 응모가 가능하며 연극 공연까지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5-6980번, 지역번호 052-295-6980, 울산 호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찬양사역자 싱어송라이터 김보규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10월 4일 주일 오전 11시 30분 옥동공영주차장 옆에 위치한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열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성도님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5-0191번, 지역번호 052-265-0191, 옥동사랑의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지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

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매주 이 시간은 21세기 모델 교회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울산시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시민교회 김창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을 위해서 제사 제도를 세우셨죠. 그리고 그 제사들을 주관하는 제사장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들이 입는 그 예복까지도 일일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를 규정해 주셨습니다. 그 예복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와 상징이 담겨 있었는데 주로 대제사장으로서 수행하는 직분과 관련된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예복에 담긴 의미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신약시대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전신자 제사장 사상이다 라고 부르는데요. Priesthood of all believers 라고 하는데 흔히 이제 만인 제사장 사상 이렇게 많이 불렀었습니다. 그런데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는 거죠. 만인이라고 하면 안 믿는 사람도 포함한다고 오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번역을 하자면 전신자 제사장 사상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대제사장의 예복 가운데 겉옷, 이 겉옷 중에서도 거기에 달려있는 금방울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금방울은 대제사장이 입는 그 예복 가운데서도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만 이 작은 부분에 담아주신 의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더 깊이 발견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직업 중에 3D 직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3D, D 세 개가 있는 직종인데요. 어떤 직종을 말합니까? Difficult, 어려운 직업이죠.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Dirty, 더러운 일을 하는 직종이죠. 그리고 Dangerous, 예, 위험한 일을 하는 직종입니다. 그것을 3D 직종이라고 하죠. 여러분 그런데 대제사장직이 3D 직종이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Difficult, 왜 어려울까요? 많은 제사들을 다루기 때문에 그걸 다 알아야 되는 복잡한 절차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일입니다. 그죠? 그리고 또 dirty, 더러운 일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동물의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동물을 계속 도축을 해야 되거든요. 피비린내 나고 장기들을 만져야 되고 그렇게 좀 지저분한 것들을 감당해야 하는 일이죠.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dangerous, 더 위험한 일입니다. 왜 위험한 일일까요? 감히 부정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지극히 위험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러 그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일이 본래는 너무나 어렵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떨기나무 안에서 하나님 임재하신 그 하나님을 뵈었을 때에 큰 두려움을 느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바로 엎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신을 벗으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또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집트를 심판하기 위해서 내려왔을 때에 집에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이스라엘 백성의 가정을 제외하고는 모든 다른 가정들은 장자의 죽음을 경험하였지요. 하나님의 천사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가 참 무섭다라는 것을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을 때에 모세와 제사장을 제외한 일반 백성들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뵙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거룩한 산을 만지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정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함부로 접촉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죠. 따라서 크고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성막 안에서 섬기는 이 대제사장의 일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공식적으로 임재하시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섬길 때에 특별한 옷을 입었던 것이죠. 그 옷은 하나님께서 또 가르쳐 주시는 여러 가지 지시를 따라서 만들었고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상징적인 의미가 담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격식을 갖추는 그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고의 의미도 있었던 거죠. 경고의 음을 울려서 이 대제사장이

정신을 놓지 않고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도록 돕는 그런 기능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경고음은요, 어디서 났냐면 대제사장의 겉옷의 밑단에 성류와 금방울이 달려 있었거든요. 그 성류와 금방울이 부딪혀서 나는 소리였던 것입니다. 33절로 35절을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성류를 수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달되 그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한 금방울, 한 성류, 한 금방울, 한 성류가 있게 하라.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예. 이 성류와 금방울은 겉옷에 이제 붙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겉옷은 에봇. 에봇 아시죠? 에봇은 열두 지파를 상징하는 열두 보석이 박혀 있는 하나의 장신구이면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룩한 제사장의 상징인데요. 이 에봇 아래 받쳐 입는 옷이었는데 원피스, 여성들이 오늘날 입는 원피스 같은 옷이었습니다. 이렇게 머리 쪽으로 입고 벗을 수 있는 그런 통 모양으로 된 옷이었습니다. 이 겉옷의 제일 밑단에 둘레에 이렇게 금방울과 성류를 번갈아가면서 이렇게 달아 놓았던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이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느라고 왔다 갔다 할 때에 딸랑딸랑하고 방울 소리가 나게 만들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 방울 소리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울렸는가? 왜 이렇게 방울 소리가 나게 만들었는가? 본문이 방울 소리에 대해서 그 목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유대 문헌과 또 다른 구약의 구절들을 참조해서 이 본문을 깊이 연구한 학자들은 이 겉옷이 내는 방울 소리는 세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을 위해 방울 소리가 울렸다는 것입니다. 한번 받아하실까요? 하나님을 위하여 방울 소리가 울렸습니다. 3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노란색을 주의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방울 소리가 울렸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일까요?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성소로 들어간다고 하나님께 알려드리는 의미로 방울 소리가 울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극 좋아하십니까? 사극을 보면 우리 조선시대, 뭐 고려시대 왕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신하가 왕을 알현하러 갈 때에 어떻게 합니까? 왕을 좀 뵈야겠다 하면은 막 그냥 달려가서 그냥 문을 확 열고 왕이 시원해 할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얘기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합니까? 예관을 정제하고 갖춘 옷을 입고 그죠? 그리고 미리 이렇게 내시한테 얘기를 하죠. 그러면 내시가 전하 영의정 들었사옵나이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들라 해라 그러면 이제 싹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그냥 헐레벌떡 들어와서 할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것처럼 고대 근동에서도 왕을 알현하기 위해서 품위 있는 옷을 입었거든요. 왕의 공간에 들어가기 전에는 항상 사전 고지를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대제사장의 겉옷이 그런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대제사장이 하나님을 알현하기 위해서 이 금방울이 울리는 소리가 사전 고지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 옷을 만든 것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리가 들리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금방울 소리를 들으시고 기쁨으로 대제사장을 영접해 주셨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이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방울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방울 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기쁘게 울려 퍼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 만나러 나아갈 때에 그 우리 마음의 자세와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께 들려지는 아름다운 방울 소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늘날도 방울소리가 울릴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러 나아갈 때 방울소리가 울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 방울소리가 울려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배 가운데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이죠. 구약시대의 지성소는요,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가 없는 공간이었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만나기 위해서 딱 한 번 이스라엘의 대표자만 나갈 수 있었습니다. 성소는 어떻습니까? 대제사장과 다른 제사장들이 들어갈 수 있었지요. 하지만 일반 백성들은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었습니다. 게다가 아무리 제사장이라고 해도 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더럽히는, 훼손하는 잘못된 행동을 했다면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존전에 들어가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이었지만 두려운 일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의 대표인 대제사장조차 큰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떤 특권을 받았습니까? 두려움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시대가 바뀌게 된 것이죠. 새로운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누구 덕분입니까? 누구 덕분에 이런 담대함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면하여 교제할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0장 19, 2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한번 따라하실까요? 새로운 살길, 예수님이 열어주신 길이 바로 새로운 살길입니다. 이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과의 교제로 우리가 각자가 언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삼으면은 언제나 하나님과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어디에서나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간구를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의 방울소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귀에 기쁘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집의 작은 골방에서, 여러분이 출근하는 차 안에서, 또 조용한 카페에서, 무엇보다도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교회당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울소리가 하나님의 귀에 기쁨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대제사장 자신을 위해 방울소리가 울렸습니다. 받아실까요? 대제사장 자신을 위해 방울소리가 울렸습니다. 3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색깔된 부분을 주목하십시오. 시작!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아론이 그랬습니다. 이 대제사장이 들어갈 때에 방울소리가 울렸다는 것은 당연히 자기 귀에도 그 소리가 들렸겠지요. 성소로 들어가면서 그 성소에서 나올 때에 대제사장은 금방울 소리를 들으면서 자신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죄인에 불과한, 인간에 불과한 자신이 거룩하시고 높으신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있구나라고 자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무심하게, 경솔하게 성소의 일을 하다가는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방울소리 덕분에 그는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성소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게 금방울은
대제사장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소리였던 것입니다.

것입니다. 오늘날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임명받았다고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제사장의 예복을 우리가 입고 하나님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가 입는 옷에 금방울을 주렁주렁 달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길과 믿음의 길 가운데 믿음의 길을 담대히 선택하라, 이 길을 걸어가라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촉구하는 방울소리가 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다,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살아라고 우리를 촉구하고 우리에게 외치는 소리가 필요한 것이죠. 마귀의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도록 경고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저 여러분을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고 근신하게 하여서 모든 행실을 하나님 앞에서 하도록 돕는 방울소리를 여러분 곁에 꼭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이 방울소리일까요? 여러분에게는 무엇이 여러분을 깨어있게 하는 방울소리입니까? 여러분의 영적 각성제는 무엇입니까? 마지막 셋째로, 성소 밖의 사람들을 위해서 방울소리가 울렸습니다. 받아실까요? 성소 밖의 사람들을 위해 방울소리가 울렸습니다. 네, 또 다른 색으로 된 부분을 주목하면서 3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론이 입고 여호와를 섬기러 성소에 들어갈 때와 성소에서 나올 때에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그 소리가 들릴 것이라고 말했는데 누구에게 들린다는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나 자신을, 아론을 말했는데요, 사실은 성소 밖에 있는 사람한테 소리가 잘 들렸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죠. 대제사장이 성소와 지성소에서 섬길 때에 왔다 갔다 섬기면서 계속해서 딸랑딸랑 방울소리를 냈습니다. 그러면 성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제사장을 볼 수는 없었지만, 아, 방울소리가 들리는 것을 보니 대제사장이 성소 안에서 향을 피우고 성전 기물을 관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구나라고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제사장이 높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섬기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낱 인간에 불과한 대제사장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대표가 되었고 하나님을 만나는 특권을 갖게 되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의 일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었지만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스러운 특권이 있었던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오늘날은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이 제사장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고 또 섬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 많은 인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대표로 삼을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래서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얻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중보자요 중재자로 세우면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고자 노력하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에 주변 사람들에게 방울소리가 울리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방울소리는 하나님께 들리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나 자신에게도 들리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방울소리는 내 주위 사람들에게도 들려지는 소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이 모습 자체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 누구도 타인과 상관없이 홀로 존재하는 섬이 아닙니다. 나는 그냥 나가 아니라 관계 속에 있는 나입니다. 나는 나의 배우자와 나의 부모, 나의 자녀, 나의 형제, 나의 친구, 나의 목장 식구와의 관계 속에 있는 나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하는 내 모습이 아무 영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언 27장 17절 말씀 보니까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가까운 사람들은 서로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선한 영향을 주고받을 때에 우리가

향력,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방울소리를 내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설교 준비하다가 싱글평원에 있는 세 사람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새벽기도 드리는 자리에서 왼편 건너편에 꼭 요즘에 세 명이 새벽기도를 드리러 오는데 이 세 자매가 앉아있거든요. 근데 친자매는 아닙니다. 싱글에 속한 이 지체들인데 우리 교회에 다니는 세 자매 김경은, 주소영, 이서진 이 세 명입니다. 이 세 자매가 마지막 그 김경은 자매는 마지막 날 새벽 세교주 마지막 날 간증한 자매거든요. 기억나십니까? 그 자매들인데 이 자매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너무나 귀해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자매들이 세겹줄 기간에 짝이었는데 너무나 세겹줄 기간에 은혜를 많이 받은 거예요. 그 세겹줄 기간이 한 주간으로 끝났지만 우리가 여기서 세겹줄 기도를 멈출 수가 없다. 너무 아쉽다라고 해서 세 명이 같이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우리 세겹줄 기도를, 짝 기도를 계속하자. 그렇게 결정을 한 거예요. 도원 결의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새벽에 나와서 이 자매들이 손잡고 세 명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불이 탁 꺼지면 한 명이 탁 앞으로 와가지고 뒤로 돌아보고 세 명이 탁 손잡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 옆자리니까 제가 이렇게 보이는데 너무나 귀하고 아름답고 기특한 겁니다. 여러분 공식적으로 세겹줄 기도에 끝난 지가 언젠데 제가 어제까지 확인한 바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고 있습니다. 한 달째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이름도 만들었더라고요. 우리 모임의 이름은 하시주다, 하시주.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함께. 이 자매들이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집에서 노는 백수들이 아닙니다. 다 직장에 있어요. 출근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이렇게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열심히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 귀한 겁니다. 너무 아름답고 참 귀해서 저하고 제 아내가 이 자매들한테 좀 맛있는 걸 사주자. 그래서 약속을 좀 맛있는 걸 좀 사주려고 했는데 이 자매들이 출퇴근 시간이 다 달라가지고 이 저녁에는 만나기 힘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낸 시간에 토요일 새벽기도 끝나고 식당을 갔는데 그 시간에 연대는 돼지국밥집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24시간 돼지국밥집에 가서 아유 미안합니다. 이 시간에 이거밖에 연대가 없어가지고 이거라도 대접을 하려고 한다고 했더니 아 돼지국밥 우리 매니아예요 이러면서 한 그릇 뚝딱 그냥 해치우더라고요. 아무거나 그렇게 잘 먹는 모습을 보니까 더 아름다워 보이더라고요. 너무 참 귀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겹줄 기도하니까 힘들지 않냐 물어봤더니 혼자 했으면 힘들 텐데 세 명이서 격려하면서 세겹줄을 이어오니까 참 할 수 있었다, 할 만하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많이 피곤하지 않냐,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출근하면 피곤하지 않냐 그랬더니 처음에는 힘들었는데 습관이 되고 나니까 하나도 피곤하지가 않고 오히려 하루를 일찍 시작하게 되어서 하루가 길고 시간이 많고 여유가 생겨서 너무 좋다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정말 귀한 자매님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방울소리는 얼마나 자주 울리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방울소리가 자녀에게, 배우자에게, 우리의 지체들에게 들려져서 나태한 영혼에 대한 선한 자극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하는 이 귀한 모습을 통해서 다른 성도님들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뭐라고요? 힘이니라 그렇게 말씀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여호와를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짐이 아니라 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나타내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받아하실까요? 짐이 아니라 힘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보니까요, 바울사도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자신을 본받아라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과 나누는 이 깊은 교제가 다른 곳에서는 찾을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본으로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완벽하지 않지만, 우리가 부족함이 많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을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에게, 또 아직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한 지 얼마 된 지체들에게 나타내 보임으로써 그들에게
덕을 끼칠

0: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린 분들, 영적으로 침체된 분들에게 여러분의 방울소리를 들려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함께 영적으로 성장, 성숙하게 되고 함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어서 함께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그런 울산시민교회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제사장의 예복 가운데 겉옷, 이 겉옷에서도 밑단에 달려있는 금방울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입는 옷에 금방울을 우리가 달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우리에게 영적인 금방울이, 그 방울소리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방울소리가 하나님께 기쁨으로 들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주자주 언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 앞에 방울소리를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방울소리가 여러분 자신을 깨우는 영적 각성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나태해지지 않도록, 신앙적으로 느슨해지지 않도록, 해이해지지 않도록 여러분을 정신 바짝 차리게 하는 방울소리를 곁에 꼭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방울소리가 주위 사람들의 믿음 생활을 격려하고 그들을 자극하고, 좋은 의미에서 자극하고 그들을 더 영적으로 열심 내게 하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방울소리는 육신의 귀에는 들리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영혼의 귀에 들려오는 거룩한 방울소리입니다. 이 방울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지고 내 자신에게 들려지고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많이 많이 울려 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제사장들입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제사장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1: 복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21세기 모델 교회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교회 울산시 중구 다운동에 위치한 울산시민교회 김창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울산전화 052-277-6091, 052-277-6091번 울산시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요양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 요양원과 함께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또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소나무수공원 옆에 있는 산돌교회에서 작은 교회 살리기 전도 세미나가 열립니다. 10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에클레시아 지원연구소 대표이신 박정엽 목사님, 붕어빵 교회 이야기 저자이신 더원교회 이채희 목사님, 김해 푸른숲교회 김영선 목사님을 모시고 열립니다. 전도 열정을 회복하는 이번 전도 세미나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751-511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도찔로에 위치한 울산 성광교회에서

주일 예배 성가대 지휘자를 초빙합니다. 성악 및 지휘 전공자를 우대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73-6688번, 지역번호 052-273-6688, 울산 성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중구 복산동에 위치한 선한목자교회에서 찬양대원을 모집합니다. 선한목자교회 찬양대는 찬양 및 정통 클래식 성가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단과 사이비 단체 소속을 제외한 20세 이상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전도를 위한 11주년 가을음악회도 준비하고 있으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지원 및 자세한 사항은 010-8213-257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북구 호계로에 위치한 울산 호계교회에서 한 영혼을 위한 가을빛 축제를 개최합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맛있는 먹거리 부스와 다채로운 체험 부스, 그리고 버스킹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축제에 참여하셔서 스탬프 5개를 모으신 후에 다음날 10월 1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열린 예배에 참석하시면 경품 추첨에 응모가 가능하며 연극 공연까지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5-6980번, 지역번호 052-295-6980, 울산 호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찬양사역자 싱어송라이터 김보규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10월 4일 주일 오전 11시 30분 옥동공영주차장 옆에 위치한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열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성도님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5-0191번, 지역번호 052-265-0191, 옥동사랑의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지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의 모든 오후를 찬양으로 채우는 예배의 시간 오후워십 남현용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의 오후 3시는 여러분 계신 곳이 어디든지 또 무엇을 하고 계시든지 마음껏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찬양 예배로 드리고 있죠. 오늘 행복한 추석 명절입니다. 모든 청취자분들이 눈에 보이는 환경이 다 행복하시진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만큼은 우리 안에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행복과 기쁨과 평안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워십은요, 이 추석을 맞아서 추석 특집 찬양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한 목소리로 올려드리기 원하는데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맺게 하실 그 열매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추석 특집 위드힘 찬양 예배 실황,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예수가 다 끝나면 주님께서 베푸신 그 잔치 자리에 우리 모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4절 찬양.

우리 삶에 허락하신 그 모든 은혜들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계신 자리에서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위드힘은 추석을 맞아서 여러분의 귀경길, 또 귀성길, 또 친지 가족분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 또 홀로 계실 수도 있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실 수 있는 우리 명절 특집 찬양 예배로 함께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명절 예배를 위해서 해금의 우리 천재상 연주자님께서 함께해 주셨는데요. 감사드립니다. 네. 이제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한 해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돌아보며 감사하는 절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인도하신 하나님의 발걸음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이 오직 우리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하는 찬양으로 오늘 예배 마치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라 함께 하시죠.

우리 올려드린 고백을 붙들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한 해의 수고를 위로하는 귀한 명절을 앞두고 찬양과 또 경배로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해 돌아보니 주님께 받은 것에 비해서 제가 드린 것은 너무도 작고 초라해서 부끄럽지만

지금 이 모습으로 서 있는 것도 오직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맞게 될 연휴를 준비하며 분주하고 들뜬 마음을 잠시 내려놓고 우리 주님 허락하신 은혜에 집중하며 감사하는 시간을 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 오후 어십 지금까지 우리 추석 명절을 맞아서 위드힘의 추석 특집 찬양 예배 실황으로 함께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여러분도 계신 자리에서 같이 예배하셨죠? 남은 명절 기간도 하나님과 함께 극동방송과 함께 행복한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이 예배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의 남은 명절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도 찬양, 명절에도 예배, 명절에도 극동방송. 남현용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0: 공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립니다. 울주군 범서읍 구화에 위치한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리며 수익금 전액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회 건립에 후원하는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무동에 위치한 울산감리교회와 함께합니다. 나이.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찬양. 오늘도 찬양 이 시간은 엄선된 은혜의 찬양으로 방송가족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찬양이었습니다. 남은 시간도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찬양의 제사를 드리는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매주 이 시간에는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우리 한국 1월 1일이 새로 시작됐지만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7월 1일이 나팔절이라고 그래갖고 새해를 맞이하는데 우리나라 현재 달력하고 따져보니까 9월 11일 밤부터 새해가 시작돼서 열흘 동안 온 국민이 지난 한 해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하면서 새로운 해를 맞이할 준비하고 열흘이 되는 마지막 날이 바로 욤키포르입니다. 나팔절에 쇼파라고 하는 양각나팔을 불면서 붕 하고 새해를 알릴 때 동시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영적 각성을 선포합니다. 이 용키프로에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전에 먼저 가족이나 가까운 이웃에게 상처를 준 것이 있으면 가서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해야 됩니다. 용키프로의 회개 기도문은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복수형의 기도로 드려지는데 이 기도는 나 한 사람뿐 아니라 민족과 공동체 전체의 허물을 함께 지고 자복하는 연대의식을 보여줍니다. 인구 900만의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남한 크기의 5분의 1이고 면적이 전라남북도를 합쳐놓은 그 정도 크기가 되는데 이 조그만 나라가 900만의 인구를 갖고 있는 이 조그만 나라가 세계적으로 이렇게 큰 영향을 끼치는 그 힘이 바로 이 욤키포르 전통이 있지 않는가. 온 국민이 하나님 앞에서 지난 한 해 동안을 잘못한 걸 회개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전통은 이스라엘을 하나로 묶고 견고히 만드는 참 놀랍고 아름다운 전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무슨 일이 생기면 잘못을 뉘우치는 것보다 변명하기 극복합니다. 계속 이변명, 저변명 하다가 결국은 그로 인해서 더 많은 문제를 안게 되는데 이 같은 대속죄일 같은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 온 국민이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바로 서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길을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정말 무기력하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강한 것 같고 다 모든 것 소유한 것 같아도 심정지가 오면 다 끝입니다. 오늘도 예배 후에 저는 장례식당 두 곳을 가야 되는데 그냥 하룻밤 사이에 벌써 사랑하는 가족들이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연약하고 무력한데 주님의 도우심과 긍휼히 계신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우리 주님의 가운데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아도 하나님이 너는 이제 그만 살고 와라 하면 그날로 다 끝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를 살아도 바르게 살아야 되고,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게 살아야 되고,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살아야 되고,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바로 서는 훈련이 바로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 회개는 뭐냐? 돌이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 메시지입니다. 죄로 뒤덮인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시시때때로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인간의 왕국을 세울 때는 그것이 결국 파멸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회개를 맺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영광스럽게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얼마나 험한 인생인지 시드는 풀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시편 기자가 시편 103편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시미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먼지 같은 존재, 시드는 풀과 같은 존재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상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부르신 뜻이 무엇인 것을 알아서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게 아름답게 쓰임받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삶에 잘못된 것은 고치고 부족한 점은 채워놓고 해서 하나님을 급식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우리 구세주인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회개의 첫 번째 열매는 예수님과 멀어졌던 모습이 다시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의 낮은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이 나를 택하고 부르셔서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것입니다. 주님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주님이 나를 택하시고 세우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깨닫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나의 낮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많이 받고 살아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 숨쉬는 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것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나아야된 것은 100% 주님의 은혜로 된 것이지 내 힘과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부모에게 잉태 그 은혜를 주셔서 여러분이 태어나서 이 땅에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우리 일생은 감사의 일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복이 넘쳐날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모습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보고 돌이켜야 됩니다. 회개는 뭐냐? 돌이킨다는 것입니다. 돌아선다고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뉘우침은 다릅니다. 뉘우침은 그러지 말 거라고 다시 또 하는 것이 뉘우침이고, 회개는 완전히 돌이키고 새 사람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으로 살던 사람이 술을 끊고 술 근처도 가지 않고 입에 대지 않고 새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아이고 내가 술 먹으면 안 되는데 하고 또 술 먹고 또 술 먹고 이렇게 되면 결국은 그런 무너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끊어내고 예수님께 딱 초점을 맞추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문제가 생겨나는데 히브리서 12장 2절을 말씀합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어 NIV 성경을 보니까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우리의 눈을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자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지 세상에 한눈을 팔면 유혹의 물결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서 기도하시고 제자들은 배를 타고 갈릴리의 호수를 건너가는데 풍랑이 일었습니다. 저들이 그 풍랑 속에서 두려워 떠고 있을 때 저물에서 희끗희끗한

무슨 물체가 다가오는 것이 보이니까 유령인가 보다 누가 외쳤습니다.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베드로가 외쳤습니다. 만일 주님이시여거든 나를 무리로 오라 하소서. 예수님이 오라 명령할 때에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다.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무리를 걸은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무리를 보고 걸으면서 예수님 보고 가다가 그만 물에 빠집니다. 왜 빠졌습니까? 마태복음 14장 29절 30절은 설명합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무리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베드로가 예수를 바라보고 갈 때 무리를 걸어갔지만은 예수께로도 눈을 떼어서 내가 지금 어디 있자고 옆에 풍랑을 바라보고 바다를 바라보니까 두려움이 들어와서 무서움이 들어와서 물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난의 바다를 위로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데 예수님께 초점을 맞지 않으면 우리는 빠지는 것입니다. 문제의 바다에 빠지고 절망의 바다에 빠지고 유혹의 바다에 빠지고 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시선을 주님께도 떼면 안 되고 주님만 바라보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 전진해 갈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말과 우리의 마음이 일치가 되어야 됩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은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예수님 당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고 하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이분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율법을 다 지키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마음은 부패해 있었습니다. 인간의 고집과 교만으로 같이 차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겉과 속이 얼마나 달랐는지 마태복음 23장에 이 같은 말씀이 계속 나옵니다. 27절 28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무리 무덤을 잘 장식하고 호화롭게 해도 그 안에는 시체가 썩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제사장이 서기관이 바리새인들이 사람들 앞에서 거룩거룩 아주 마른 문 사람 앞에서 그럴싸하게 하고 사람들을 자기들이 의의 길로 인다고 하면서도 그 마음은 심히 부패해 있었습니다. 교만으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느냐? 그 전까지만 해도 자기들의 말을 듣고 자기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가장 존경받고 자기들이 인기의 정상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늘날 예수라는 분이 해성처럼 나타나서 사람들이 다 예수에게 몰려가서 예수의 말을 듣고 자기들의 권위가 무너지니까 그들이 그때부터 모여서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사람은 망나니들이 아닙니다. 가장 그 당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의 고집과 교만이 무섭습니다. 우리 인간들이 죄성이 깊어서 남이 잘 되는 모습을 못 봅니다. 그냥 어떡하든지 물고 뜯고 끌어내려고 합니다. 우리 한국 문화가 고쳐야 될 것이 남을 물고 뜯는 문화입니다. 우리가 남이 잘 되는 걸 칭찬해주고 격려하고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그저 문제만 있으면 막 온 천하에 그 문제를 터뜨리고 물고 뜯고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근데 결국 자기는 그보다 그래서 무너뜨리고 성공하는 것 같지만 자기는 더 큰 문제를 갖고 있고 더 많은 문제 어려움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남 얘기만 하고 남을 끌어내려고 하니까 이것이 이 사회가 이렇게 오늘날처럼 혼돈한 사회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과 행동이 다르면 안 됩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3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삶의 변화입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끊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늘 사기치고 거짓말하는 사람 그걸 끊어내고 진실되게 사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도박에 빠져서 그냥 온 재산 탕진하고 절망적인 삶을 사는 사람이 도박을 끊어내는 것 그것이 회개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큰 문제가 알코올 중독자가 온 한국을 뒤덮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세계에서 알코올 중독이 제일 많은 세계 1위일 것입니다. 너무나 많으니까 그 사람의 숫자도 세지 않습니다. 한국을 좋아하는 일본 여성이 매년 한국에 와서 한국을 둘러보고 너무 좋아서 어머니를 초청해갖고 어머니가 처음 한국국을 구경하러 왔는데

그날 만취된 운전자가 치워서 그 어머니를 죽고,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죽고, 그 서른 살 난 딸은 크게 다쳤는데, 어떻게 판결난 거 보니까 징역 5년. 그러니까 또, 이따가 사고 나와서 또 술 먹고 와서 또 사람을 치워 죽입니다. 우리나라에 병으로 사망 1위는 암, 병이 아닌 사망 1위는 자살, 하루에 40명. 그리고 그 다음 2위가 알코올 중독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 하루에 10명씩. 이거 큰 문제입니다. 이 나라가 바로 서야 됩니다. 이거 끊어내야 됩니다. 잘못된 모습에서 끊어내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바른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돌아서야 됩니다. 바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 기뻐하신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거 다 끊어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철저히 회개한 후에 다시는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완전히 돌이켜서 새 사람의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술주정뱅이고 망난이고 도박꾼이었다고 할지라도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된다면 완전히 끊어내고 완전히 변화된 모습으로 새롭게 거룩하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선한 영향을 끼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 여하튼 위대한 선언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간 것입니다. 더 이상 과거에 붙잡혀 있으면 안 됩니다. 과거에 붙잡혀 있는 한 우리는 그 절망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섯 명 중에 한 명 정도가 우울증이라고 하는데 그들은 과거의 절망의 모습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과감하게 떨쳐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이 공허함, 우울함을 달릴 길 없으니까 술을 마시고 그 다음에 술 갖고도 해결 못하니까 마약을 하고 그래서 마약 환자가 날마다 늘어나고 술증 중독자가 늘어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이라고 시편 89편 14절은 말씀합니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의는 하나님의 의로운 성품을 말합니다. 의는 하나님의 올바르고 흠없인 그 내적 속성이고 공의는 이 구적을 의를 실천하는 세상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다스리는 외적인 행위 공평한 판결 실행 이것이 바로 공의입니다. 그러니까 의는 올바름의 기준이라고 하면 공의는 그 의를 실천하는 것이 공의입니다. 우리 삶의 모습이 의와 공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의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십니다. 공의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다가 우리를 심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늘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1절 3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세상과 함께 정죄함을 받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됩니다. 요엘서 2장 13절은 말씀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시편 51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놀라운 복을 우리에게 넘치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우리들의 죄를 사할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저주와 가난도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서 복받은 인생을 살게 만들어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우리가 복받은 인생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알면서도 고치지 못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입니다. 도박하는 것이 나쁜 것인지 알면서 또 도박을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술을 먹으면 만취할 때까지 먹는다는 걸 알면서도 또 만취할 때까지 먹습니다. 그래서 인생이 망가지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서 망가진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 만나서 훌륭하신 목사님이 된 멜트로 돌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1870년 미국 일리노이즈 오렌지빌에서 태어났는데 아버님이 술집을 경영했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술과 가까운 환경에서 자랐는데 나중에 그가 성장해서 이발사가 되었는데 술을 끊지 못하고 술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술과 도박에 빠져갖고 그의 삶이 망가졌습니다. 그가 21살 때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서도 그걸로 숨어오는 습관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돈만 생기면 나가서 술을 먹고 나중에는 집안 있는 걸 이것저것 가다가 또 도둑질까지 해서라도 술을 먹었습니다. 얼마나 술에 빠져 있었는지 결혼해서 아이가 태어났는데 기뻐하고 아이를 돌봐야 될 아버지가 아빠가 또 나가서 술에 취했습니다. 아무리 부인이 야단을 치고 술 끊으라 그래도 내가 절대 술 안 먹겠다고 약속하고선 밤이 되면 술 취해 들어옵니다. 어느 날 집을 나가서 한 열흘 동안 그냥 술에 만취됐다가 집에 들어왔는데 두 살 난 어린아이가 어머니 품에 병으로 생을 떠나요. 죽은 상태로 있었습니다. 아이가 아파도 돌보지 않고 아이가 이렇게 죽어가는데도 술에 취해 있느라 연락조차 되지 않고 밖에서 돌고 있다 들어와 보니 이미 아이가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의 죽음 앞에서 통고를 하면 내가 다시는 술을 안 마신다고. 그래서 장례식을 하는데 여러분 미국 장례식은 관을 열어놓고 평상시 입었던 옷을 입히고 얼굴 화장하고 해서 완전히 잠자는 것처럼 편한 모습으로 누워있게 해서 마지막에 그 모습을 보면서 장례식을 합니다. 저도 미국에서 장례식 여러 번 치렀는데 돌아가실 때 보면 돌아가신 후에 평소에 입었던 옷을 입고 화장을 해서 마치 편히 주무시는 것처럼 한 상태에서 그것을 보고 장례식을 합니다. 우리가 다 저렇게 가는구나. 빈손 들고 왔다가 빈손 들고 가는구나. 그렇게 느끼게 되는데 그 장례식을 하면서 술 생각이 나가지고 자기 어린아이 죽었는데 새 신발을 신겼는데 그 새 신발 벗겨갖고 나가서 또 술을 먹었어요. 완전히 술독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도저히 술을 끊을 수 없고 이 인생 내가 이제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 그가 자살하기 위해 이제 미시간 후 있는 곳으로 가는데 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죽으러 가면서도 자기 있는 신고 있는 신발까지 팔아서 또 술을 먹고 맨발로 미시간 후로 향해 가다가 바로 그 이 코트를 가던 길목에 퍼시픽 가든 선교라고 하는 간판을 보게 되었습니다. 맨발에 축구 교리라 잠깐 머물러기로 그곳에 들어갔는데 그 책임자인 해리 몰로가 설교를 하고 있었습니다. 해리 몰로도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자기가 예수 믿고 술을 끊고 이렇게 목사가 되었다고 설교하는 얘기를 거기 들으면서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나도 예수를 믿으면 술을 끊을 수 있겠구나. 그날 밤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눈물로 회개하며 자기 부인에게 돌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티, 당신이 나를 믿지 못하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럴 자격이 내게 없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오늘 밤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이 내 마음속에 있는 술에 대한 지독한 갈망을 깨끗이 거두어 가셨습니다. 내가 예전에 그 멜이 아니라는 것을 내 삶으로 증명해 보일 테니 제발 한 번만 더 나를 믿어주십시오.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간곡히 부인에게 호소하고 다시 이발사의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퍼시픽 선교에 가서 말씀을 듣고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시간주에 있는 그랜드 레피지에 사업가들이 도시구호 선교회를 세웠는데 그를 전도한 해리 몰로가 추천해서 이곳의 책임자가 됩니다. 그곳에서 술 취한 사람들, 노숙인들, 가난한 사람들, 감옥에서 나온 사람들, 삶을 포기한 사람들을 정말 주의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그가 목사로 안수받고 나서 제3계절이 일어났을 때 1917년 YMCA와 함께 군사훈련 캠프를 찾아다니면서 군부대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당시 음악가였던 호모 해먼트리와 함께 다니면서 이분이 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이 몰려들었는데 노래가 끝나고 나면 복음을 전해가지고 전쟁이 끝날 때까지 16,000명이 되는 군인을 주님께로 인도했습니다. 그는 평생 이렇게 주님을 섬기며 많은 선교 지도자들을 양성했고 그가 생을 떠난 다음 그의 이름을 기려서 그랜드 레피지 도시 구호 선교 이름을 멜트로토 선교회라고 간판을 바꾸도록 했습니다. 그가 이와 같은 그의 피토하는 간증을 남겼습니다. 죽은 아들의 장례식장에서 아이의 신발을 벗겨갖고 나가 그것을 단돈 35센트에 팔아 술을 사 마신 파렴치하고 비인간적인 짐승이 바로 저였습니다. 내내는 중독으로 완전히 망가져서 도덕적 부끄러움도 부모로서의 본능도 없었습니다. 세상에 만물의 찌꺼기 같던 나,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미시간 호소를

0: 걸어가던 자를 살려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신 분이 바로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회개하고 돌이켜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여의도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2-6181국에 9191번, 지역번호 02-6181에 9191 여의도순복음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추석 연휴의 첫날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안녕하세요.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이 시간 가족들과 함께 연휴를 행복하게 보내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일터에 있는 분도 있고요. 또 홀로 계신 분도 있겠지요. 각자의 사정과 형편은 저마다 다 다르겠지만 그러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늘 곁에 있다는 사실 그리고 변함없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극동방송과 연휴 기간에 쭉 함께하시며 말씀 찬양 속에 하나님 은혜 발견하는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같이 걸어가기 오늘 추석 명절 특집으로 은혜로운 찬양 라이브를 이어드리고자 합니다. 서울 극동방송 미스바 기도회에서 함께했던 찬양사역자 손재성 목사님의 찬양 라이브 녹음 실황으로 보내드리는데요. 흐르는 찬양 함께 따라 부르시기도 하고 또 찬양 가운데 각자만의 기도를 올려드리며 복된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예배 찬양 사역자 손재승 목사입니다. 먼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 올려드립니다. 저는 오늘 노래하러 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고 이 감격과 감사를 찬양으로 높여드리고 싶습니다. 찬양은 노래가 아니라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박수로 높여드리고 기쁨의 함성으로 높여드리고 손뼉을 치며 높여드리는 것이 찬양입니다. 다 함께 박수와 함성으로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찬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하루 시시때때로 광야와 같은 시간들을 보내고 계시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여러 간증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시편 37편을 보면 다윗이 하루하루를 하루의 삶을 연명하면서 걱정하고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아둘람 굴에서 그 영혼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어. 내가 주를 노래하고 찬송하리이다. 따라합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었고 확정되었어.

감사하오니 내가 주를 노래하고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를 찬송하리이다. 두 손을 들고 주를 찬송하리이다. 할렐루야.

저도 매일같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 부족하고 연약한 목사입니다. 찬양 사역자가 개척해서 교회하는 것은 정말 힘들다고 다들 말려하고 하지 말라고 했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게 하리라. 너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게 하리라. 4년 정도 정말 힘겹게 있는 그 순간, 야, 우리 김장한 목사님이 저희 개척교회 오신 거예요.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김정은 목사님 저 개척교회 오셔서 찬양 사역자가 어떻게 개척했냐고 하시며 장학금까지 들고 그 자리가 130석밖에 안 되는데 그날 280명이 앉아있었습니다. 그곳에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부족한 곳에 증인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들의 영적 기도회가 회복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모습을 보면 보잘것이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능력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노래하는 거요? 내가 물질을 갖고 있는 거요? 어떤 괜찮은 직장을 다니는 거요? 내 건강 한 번에 다 무너지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함께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것이 간증이고요. 이것이 찬송이고요. 이것이 능력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저는 정말 많은 큰 은혜를 받은 믿음의 자녀입니다. 두 살 때 아버지하고 어머니가 이혼하시고 어머니께서 혼자서 저를 키우는 70년대의 생활은 정말 고단하고 가난했습니다. 이런 나에게 무슨 축복이, 이런 나에게 무슨 복이 있을까 할 정도로. 근데 더 아픈 사건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는 저희 이름이 바뀌는 겁니다. 아버지의 성이 엄마의 성으로 바뀌고, 제가 불러왔던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그 이름이 엄마의 할아버지께서, 외할아버지께서 이름을 바꿔주셔서 지금의 손재석이라는 이름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전의 이름은 이재민. 여름에 수제 이재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는 수제예요. 네. 그 이재민이 그렇게 이름 많이 나올 때 놀림도 많이 받았지만 정체성이, 아버지의 성을 따서 이름을 만들었으니까 그 정체성이 그래도 좋았는데, 어머니의 성을 바뀌니까 저의 모든 삶은 고단하고 자존감이 떨어지고 손가락질 당하고 주변에 부모님이 없는 느낌이 제 인생에 점점점 더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대인기피증과 말더듬이와 심지어 음치로 우리 학교에서 뭐 발표하면 늘 빠졌습니다. 저를 늘 빼더라고요. 심지어 교회에서 성가대에서도 얼마나 아름다워 우리 성가대, 너무 좋아요, 한 번도 서본진 적이 없어요. 이 성가대를 이렇게 꿈꾸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2학년 때 저를 불러주시는 거예요. 저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를 만나주시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I called on my name, you're mine. 너의 이름으로 너 불렀어.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저쪽 사람 것도 아니고 이 사람 것들도 아니고 너는 내 것이다. 그때 받은 그 은혜로 인하여 저는 너무 좋은 직장을 다녔고, 하늘을 나는 대표할 만한 국적기 회사에 비서로 일하게 되었고, 승승장구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셔서 뭘 부러울 정도 없을 정도로 놀라운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런데요,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는 강력하게 부르시더라고요. 하나님 나를 부르셔서 사용하실 때는 강력하게 부르시더라고요.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그때부터 96년도에 찬양사의 길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CD를 들고 테이프를 들면서 제주도부터 서울까지 극동방송만 다녔어요. 그때 그 비오는 날 CD박스 들고 있는 기타 메고 오는 저를 보고 너무 반겨주셨어요. 그때 저에게 프로그램도 이렇게 게스트로 오게 하고 신인사역자를 너무 잘 반겨주셨어요. 그때부터 저는 전국에 있는 방송국도 돌면서, 안녕하세요, 저는 신인 찬양사역자 손재석입니다. 사려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저 같은 연약한 자들 이렇게 사용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찬양하도록 돕는 자로 허락해 주셨어요. 이런 부족한 자가 쓰임받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우리 함께 고백한 나의 나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오늘 저를 생각하지 마시고 손재성 목사에게 임하신 주님을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을 기억해 주세요. 예수님만을 높여주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모든 삶도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오늘 사실 이 자리에 서면서 1시간 반 동안 운전하고 여기 오는데 가슴 떨리고 왔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목회도 하고 찬양사역도 강의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몸이 많이 망가진 것 같습니다. 부정맥이 왔습니다. 그래서 고음을 내면 이렇게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호흡곤란이 이렇게 오는 상황이 되어서 설교하는데 주저앉더라고요. 그때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성도들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똑같이 저에게도 육신의 질병으로

믿습니다. 오늘도 저 대기실에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는 오늘 노래하러 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에게 행하신 일들을 고백하고 찬양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이 마음이 함께 전달되어 오늘 이 자리에 기도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 만져주세요. 고쳐주세요. 다시 용기 있게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그때 저에게 주신 메시지가 예수 십자가 보혈로 이 교회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 십자가 보혈로 이 교회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더니 진짜 그 이후로 200여 명으로 부흥되었습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여러분들이 염려가 있습니까? 불안함이 있습니까? 뭔가 막연함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어 주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을 통해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영혼육을 새롭게 하는, 변화시키는 놀라운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날지어다, 다시 일어날지어다, 빗누른 마른 풀같이 썩어진 우리의 영혼이 다시 일어날지어다. 아멘.

같이 걸어가기. 지금까지 추석 특집으로 극동방송 미스바 기도회에서 함께했던 찬양사역자 손재성 목사님의 찬양 라이브 녹음 실황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지금 고향으로 향하시는 분 많으실 텐데요. 오고 가는 길 계속 극동방송 청취하시면서 말씀과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풍성하게 누리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추석 명절에도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이었습니다.

샬롬. 풍성한 한가위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잘 보내고 계신가요? 배우 양동근입니다. 바쁘게 달려오던 발걸음 잠시 멈추고 사랑하는 가족들과 눈 맞추며 따뜻한 밥 한 끼 나누는 참 귀하고 소중한 시간입니다. 특히 올해는 한결같이 복음의 소리를 지켜온 극동방송의 창사 70주년을 함께 맞는 해라 이번 명절이 더 뜻깊고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오고 가시는 길 주님 안에서 평안하고 안전하시길 바라고요. 올 추석 저 밤하늘의 보름달보다 더 꽉 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정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70년의 은혜가 흐르는 극동방송과 함께 행복하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0: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성경을 최고의 권위로 인정하고 모이는 울산 중부교회 이여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평화와 화목을 유지하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은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서는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3절부터 8절까지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한 우리의 반응과 그 몸이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돕기 위해 우리의 영적 은사를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9절부터 13절까지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평화와 화목을 유지하기 위해 다른 신자들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반응을 살펴봅니다. 이 구절들에는 우리가 서로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지침이 주어집니다. 실제로 12가지 지침이 주어지는데 이 12가지 지침은 우리의 한 가지 교리적 요점에 대한 12가지 세부사항이 될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경건한 신자는 동료 신자들과의 화평을 위한 성경적 지침을 실천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편 133편은 보라 형제들이 함께 사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라고 말합니다. 모든 신자들 사이에 평화와 화목이 될 때 참으로 기쁘지만 항상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평화와 화목을 유지하기 위한 성경적 지침은 무엇일까요? 12가지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거짓 없는 사랑입니다. 9절, 사랑인 거짓이 없나니. 동료 신자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은 숨겨진 동기나 조건이 없어야 합니다. 여기에 사랑이라는 단어는 잘 알려진 헬라어 아가페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는 사랑입니다. 아가페 사랑은 감정적인 느낌이 아니라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이러한 사랑은 공동체 안에서 평화를 유지합니다. 둘째, 악을 미워하고 선을 붙잡으십시오. 9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공동체를 향한 사랑,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의 사랑은 때로는 단호한 사랑이 되어야 합니다. 잘못을 용납하거나 죄를 덮어두지 않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동료 신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악하고 잘못된 것을 미워하고 선하고 옳은 것을 붙잡고 격려해야 합니다. 셋째, 서로 형제애를 보여주십시오. 10절에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이 9절에서 사랑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아가페 사랑으로 의지의 행위입니다. 그러나 10절에서 사랑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필레오입니다. 필레오 사랑은 따뜻하고 부드러우며 가족애와 같은 사랑이며 감정을 수반하는 사랑입니다. 우리는 주일 아침 교회의 친교 시간에 이러한 사랑을 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아는 사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형제 자매입니다. 서로 형제애를 보여주십시오. 넷째, 서로를 자신보다 존중하십시오. 10절에 존중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교회에서 어떤 일을 잘 했을 때 항상 명예와 칭찬, 영예를 얻으려고 애쓰십니까? 아니면 다른 봉사자들을 자신보다 존중하십니까? 서로를 자신보다 존중할 때 그리스도인 가족 안에 평화와 화합이 이루어집니다. 다섯째, 부지런히 힘쓰십시오.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부지런하십시오. 헌신의 게으름을 피우지 마십시오. 게으른 사람은 공동체의 화목과 평화를 깨트립니다. 녹슬기보다는 열정적으로 헌신하는 것이 낫습니다. 부지런히 계속, 부지런히 힘쓰십시오. 여섯째, 성령으로 열심을 내십시오. 11절,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열심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일까요? 미지근한 것과 정반대입니다. 만약 주님께서 지금 당신의 영적인 온도를 측정하신다면 어떤 온도일까요? 열심을 내십시오. 일곱째, 주님을 섬기십시오. 11절입니다. 주를 섬기라. 주님을 섬기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지침 목록이 왜 언급되었을까요? 주님을 중심으로 삼고 주님을 섬기는 데 집중하는 것은 공동체의 화목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섬기는 궁극적인 대상이 주님이시며 단지 공동체의 평범한 형제 자매들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때 공동체 안의 평화와 화목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덟째, 소망 가운데 기뻐하십시오.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우리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기 때문에 소망 가운데 기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한 소망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확실하고 든든합니다. 우리가 미래의 소망에 집중하고 다른 신자들과의 문제에 집중하지 않을수록 교제 가운데 평화와 화목이 더욱 넘칠 것입니다. 아홉째, 고난을 견디십시오. 12절에 환난 중에 참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난 중에 참으십시오. 여기서 환난 또는 고난으로 번역된 단어는 심각한 질병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과 같은 인생의 큰 시련뿐 아니라 상황의 압박이나 사람들의 적대감에서 오는 작은 고통까지 모두 포함합니다. 지금 그러한 고난을 겪고 계십니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상황이나 사람이 당신을 괴롭히거나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까?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떠나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심지어 그 사람과 싸우고 싶은 마음이 드십니까? 하지만 그러지 마십시오. 공동체의 평화와 화목을 유지하기 위한 성경적인 지침은 무엇입니까? 고난을 견디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그 고난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을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고난을 견뎌내십시오. 열째, 기도에 힘쓰십시오. 12절, 기도에 항상 힘쓰며, 기도는 항상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 더 나은 기도 생활을 바랄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특히 공동체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을 절대 멈추지 마십시오. 기도할 시간을 더 많이 마련하십시오. 11번째,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과 나누십시오. 13절,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바울은 로마서를 쓸 당시 고린도에 있었는데 그곳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어려운 크리스천들을 위해 헌금을 했습니다. 당시에도 중요했고 오늘날에도 중요합니다.

0: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형제자매가 있습니까? 실직한 사람이 있습니까?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에 계신 어르신들은 품위 있게 생활할 수 있는 충분한 형편이 되십니까?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과 나누십시오. 도움이 필요한 성도들과 나누는 것은 그리스도인 공동체의 평화와 화합에 필수적입니다. 12번째, 접대를 실천하십시오. 13절,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여러분의 공동체는 문을 활짝 열어두는 곳입니까? 아니면 닫아두는 곳입니까? 그리스도인 공동체라면 문을 활짝 열어두어야 합니다. 물론 항상 그럴 필요는 없지만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성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편애하지 마십시오. 특히 새 신자들과 교제에 더 가까워져야 할 사람들을 가정으로 초대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접대는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서 평화와 화합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경건한 신자는 동료 신자들과 평화를 누리라는 성경적 지침을 실천합니다. 이러한 교훈을 우리의 삶에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것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매일 12가지 운동을 행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물론 매일 12가지 운동을 하는 것도 좋지만 로마서 12장 9절부터 13절에 나오는 12가지 지침도 매일 실천해야 합니다. 단순히 영적으로 의욕이 넘칠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꾸준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12가지 지침을 통해 공동체 안에서 평화와 화목을 유지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울산시 중구 남회동에 위치한 울산중구교회 이여경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92-6331번, 052-292-6331번 울산중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김정호입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뭐 길다고 볼 순 없지만 그래도 목요일과 금요일 이틀 동안 그리고 토요일과 주일 이어서 추석 연휴의 첫날이네요. 자,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전문 용어로 본다면은 홈인가요? 어웨이이신가요? 또 누구와 함께 듣고 계실까요? 이것도 경우에 따라서 홈이 있고 어웨이가 있기도 합니다. 예수를 자랑하는 우리 성도에게 주님을 말하기 어려운 자리만큼 힘든 곳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은 물질도, 튼튼한 건강도, 여러 좋은 관계도 나쁘지 않은데 우리와 동행하시는 이 놀라운 주님을 자랑할 때 우리는 진정 즐겁습니다. 자, 이번 추석 기간 중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아니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출발합니다.

두 곡의 찬양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크룩스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그리고 이어서 다윗의 노래가 부른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메들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극동방송에 귀를 기울이시면은, 또 어제는 저희가 14시간 특별 생방송을 함께 했는데요. 오늘도 엄선된 찬양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테니까요. 많이 흥얼거리시고 또 따라 부르시고, 이게 도대체 무슨 곡이냐라고 물어보시는 주변에 가족과 친척이 있다면은 한번 같이 불러봤으면 좋겠다, 이렇게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찬양하고 예수 자랑하는 그런 찬양들로 오늘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는 함께 할게요. 또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아멘. 예, 방금 들으신 찬양 We Love의 아름다운 나라였습니다. 주님이, 그 주님이 우리를 향해 걸으시니까요. 정말로 놀라운 일이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들으신 곡은 제이어스의 시편 139편 찬양이었습니다. 오후의 묵상, 헐몬의 이슬.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23장 42절과 43절 말씀입니다. 초막절은 한 해의 추수를 드리는 마지막 절기이자 동시에 새해를 시작하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의 새해는 나팔절로 시작되는데 열흘 동안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삶을 돌아보는 날입니다. 그런 다음에 지난 1년간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대속죄일을 갖습니다. 그 닷새 후에 비로소 이 초막절이 시작되지요. 이런 과정을 통해 초막절로 들어가기 때문에 가장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로 맞이합니다. 이 절기 때에는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 시냇가의 버들가지를 취해 초막을 짓고 온 가족이 그 안에 들어가서 같이 7일을 지냅니다. 출애굽을 한 후 40년 동안 광야에서 보낸 시절들을 돌아보게 하심입니다. 그런데 초막절은 마지막 날인 8일째가 절정입니다. 명절의 끝날이자 큰 날인 이날에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새해에도 주시도록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바로 이날 새해를 시작하며 단비를 내려달라는 이들을 향해 우리 예수님이 바로 생수의 강을 선포하셨던 겁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입니다. 1년 중에 가장 큰 절기인 초막절의 절정은 생수의 강이었습니다. 아멘.

두 곡의 찬양 함께 하셨어요. 심영진의 비 준비하시니 그리고 나무현의 음성으로 주의 옷자락 만지며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늦은 비와 이른 비를 함께 해주시는 그 주님, 늦은 비가 되어주시고 이른 비가 되어주시는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니 오늘도 그리고 이번 추석도 기쁩니다. 기쁜 하루, 기쁜 추석 연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찬양 세 곡 준비했어요. 조수아의 음성으로 세상을 이기는 지혜, 그리고 이지은의 그 사랑 얼마나, 그리고 마커스가 부르는 풀은 마르고 함께 하시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그 말씀 안에서 오늘도 기쁨,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자, 추석 연휴 첫날에 함께한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주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디사이플스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들으시고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김정호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의 일부분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에 대해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항상 기뻐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고 또 범사에 감사하는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이 되어야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눈으로 내게 주신 좋은 것들을 바라보면서 찬송하다가 감사를 회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일을 만나든지 지금 감사하기로 결단하길 소망하는 마음으로 풍성한 찬양이 있는 곳 내 삶의 노래로 출발합니다.

내 삶의 노래로 목요일 순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 세 곡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홀리원의 찬송 편곡 빛이란 찬양 함께 들으셨고요. 클래식 콰이어의 감사해, 그리고 찬송가 프로젝트의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동산에 살면서도 번번이 이 인생의 잡초에 매일 때가 많습니다. 자, 이 시간 찬양 들으시면서 우리의 눈을 크게 뜨고 이미 받은 축복을 세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디서 어떻게 이 시간 함께하고 계시는지 오늘도 문자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샵 9330으로 신청 찬양과 함께 보내주시면

신청해주신 찬양 이어서 웨이홈의 주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 들으셨고요. 방금 들으신 찬양 희주율의 그 은혜로만 듣고 오셨습니다. 다양하고 풍성한 찬양으로 받은 복을 세어보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곡에 근원 강림하사 주나무개 찬송까지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들은요, 가이펜로드의 영어 찬송,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그리고 나무엔의 복이 있는 사람이란 찬양 앞서 듣고 오셨습니다. 범사에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할 거리가 찾아지지 않을 때가 참 많죠.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때마다 우리의 감사는 쉬지 않고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축복하고요. 이 시간 함께 해주시면서 듣고 싶은 찬양도 나눠주시면 좋겠어요. 기도 제목도 좋고요. 다양한 사연들 샵 9330 문자 메시지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 세 곡을 또 준비했는데요. 이 찬양 들으시면서 감사가 넘쳐나고 그래서 주님 주시는 위로와 쉼이 풍성한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침 안개 눈앞 가리듯 좋은 씨앗의 음성으로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들 이정림 사모님의 은혜의 힘입니다. 그리고 브라운워십의 내 맘과 정성을 다하여서 찬송 편곡도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외워왔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면서 문자 보내주신 분들 모두 모두 감사드리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 시간 귀 기울여 주시면 보내신 문자들 또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은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낳은 우리들, 하나님이 낳은 우리는 어떤 복을 받았는지, 어떤 복을 누리게 되었는지 그것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낳은 우리가 받은 첫 번째 복은 영생의 복입니다. 영생의 복. 우리 13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그냥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라고 했습니다. 다분히 의도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예수는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물으면 모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도 모른 채, 이름의 의미도 모른 채 신앙생활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한마디로 예수라는 뜻은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로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에게 영생, 영원한 생명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은 성경의 여러 주제 가운데 매우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영생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또 이렇게 썼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지난 4월에 이란에서 미군 전투기가 격추되면서 조종사 한 명이 고립되었다가 50시간 만에 구조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격추된 전투기를 몰던 브라보 대령은 낙하산과 함께 공중으로 던져졌습니다. 시속 160km로 떨어진 그는 팔은 물론이고 어깨와 또 척추까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1500명이 넘는 이란군이 수색망을 좁혀오는 사이에 브라보 대령은 뼈가 부러진 그 몸으로 해발 2130m 능선까지 기어서 올라갔습니다. 그런 몸을 가지고, 다 어스러진 몸을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올라갈 수 있었을까? 그것도 대단하지만 저는 그를 구하기 위해서 출동했던 미군의 모습이 더 놀랍게 다가왔습니다. 얼마 전에 이 미군이 브라보 대령을 구하기 위해서 펼쳤던 작전 영상이 뉴스를 통해서 공개가 되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은 양자자기측정법으로 그의 심장 박동을 추적을 했고 그 사이에 미군은 혁명수비대와 치열한 교전을 벌였습니다. 브라보 한 대령 그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무려 미군 3천 명 이상이 동원이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격추된 지 50시간 만에 미 공군의 정예 구조 대원에게 극적으로 구조가 되었습니다. 생환한 이 브라보 대령이 이런 말을 하면서 감사를 표했습니다. 미군이 단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는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역사적인 사례입니다. 단 한 사람, 미국 사람, 저 적군에 있는 미국 사람 단 한 사람도 본국으로 돌아오지 못한 그런 일은 없다. 단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겠다.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야말로 우리를 단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고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미군이 아무리 단 한 사람도 남겨두지 않는다고 해도 본국으로 데려오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침내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8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빼앗을 자가 없다. 또 유다서 1장 24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리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생의 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끝까지 붙드시고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것을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생명의 복입니다. 하나님이 낳은 우리는 생명의 복을 받았습니다.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앞에서 하나님이 낳은 우리는 영생의 복을 받았다라고 했죠. 이것은 지금은 확인할 방법이 없고 장래에, 우리가 미래에 저 천국에 가서만 확인할 수 있게 될 복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영생, 영생하면 그냥 덮어놓고 죽어서 갈 천국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죽어서 천국에 가기 전에 살아생전에 이곳에서 얼마든지 영생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 이곳을 저곳처럼 이 땅을 저 천국을 이 땅에서 저 천국을 맛보면서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12절에서는 생명이다, 생명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살리는 것입니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활력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팔딱팔딱거립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는 희망이 넘칩니다. 에스겔 37장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시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살아나야 됩니다. 활력이 넘쳐야 됩니다. 푸석푸석하면 안 됩니다. 죽도 못 먹은 표정으로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생기가 넘쳐나야 됩니다. 얼굴에 웃음이 가득해야 됩니다. 기쁨을 주체할 수가 없어야 됩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에 사람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낙심한 사람들이 우리 때문에 일어서야 됩니다. 힘이 나게 해야 합니다. 절대로 힘을 빼서는 안 됩니다. 용기를 얻고 희망을 품게 만들어야 됩니다. 왜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저는 헬스를 하면서 코치가 참 중요하구나, 코칭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헬스를 제가 한번 해보니까 헬스 동작이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기구를 가지고 온갖 것들을 변형을 해서 다양한 동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초보인 저에게는 모든 동작이 여전히 어색합니다. 어색해요. 그런데 서목사님이 저를 얼마나 잘 조련하는지 모릅니다. 아, 목사님 자세가 좋습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동작 좋았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지금 제대로 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대로 한 4개월만 하면 조각몸매가 됩니다. 얼마나 저를 잘 조련하는지 몰라요. 그 말을 들으니까 또 얼마나 힘이 나는지요. 급기야 우리 박규태 목사님이 얼마 전에 지난주부터인가 지난주부터가 헬스를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얼마나 동작이 어색합니까? 그러니까 박규태 목사님 보고 담임 목사님 하는 거 보고 좀 배우라고. 아, 자세가 너무 좋은 목사님 좀 보고 배우라고. 살리는 말이죠. 생명인 말이죠. 잘한다, 잘한다 하니까 제가 진짜 잘하는 줄 알고 막 너무너무 힘든데도 주여! 얼마나 열심히 운동하는지 몰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이 생명의 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언어가 사람을 살리는 언어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왜요? 우리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진짜가 있으니까 진짜가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곳마다, 밟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VIP 초청 사랑주의를 앞두고 있지요. 많은 성도님들이 전도 대상자를 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도 열정을 가지고 애를 쓰는 성도님들 올 때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하면 전도가 될까요? 어떻게 하면 성공적인 전도자의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오늘 본문을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우리를 보고 생명을 느낄 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딱 보고 생명의 기운이 느껴져야 됩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은 진짜네. 저 사람 살아있네. 저 교회는 진짜네. 저 기독교는 정말 진짜네. 저 사람을 보니까 정말 살아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네. 생명의 기운을 느끼면 저절로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저 사람을 보니까 기쁨이 넘치네. 어떻게 저렇게 얼굴이 좋아? 저 사람을 만나면 그냥 기분이 너무너무 좋아져. 진짜 신앙생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네. 여유가 철철 흘러넘치네. 품격이 있고 품위가 있고 생명의 기운이 느껴지네. 어떻게 저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서 저런 표정을 지을 수가 있나? 천사가 따로 없네. 이런 측면에서 우리 정말 닮아야 되고 흠모해야 될 분은 스데반 집사님이십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다가 체포가 되어서 공회 앞에 섰습니다. 그 무시무시한 유대 권력자들 앞에 섰습니다. 모두가 스데반을 죽이기 위해서 으르렁거리고 있습니다. 그 차가운 분위기, 그 표정. 아마 어쩌면 스데반 집사님도 내가 여기서 끝이구나, 여기까지구나, 자신의 인생을 직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오금이 저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도행전 6장 15절을 보면 스데반의 반응은 우리와 정반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무슨 얼굴이었다고요? 천사의 얼굴입니다. 놀랍게도 그 무서운 상황에서 스데반이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험악한 상황, 숨도 제대로 쉴 수 없는 그 답답한 상황 가운데 스데반은 천연덕스럽게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절체절명의 순간이라 하면 죽음의 공포에 질린 그런 표정을 해야 되지. 목숨을 부지하려면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비굴한 표정이라도 불쌍한 표정을 지어야 되지. 억울하게 체포가 되었다면 분노에 차서 막 화가 나서 울그락불그락 표정이 막 바뀌어야 되지. 죽일 듯이 막 표정이 바뀌어야 되지. 그런데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스데반 안에 생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 진짜가 있으니까, 예수님으로 충만하니까 천사의 얼굴을 하고 그 공회 앞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얼굴이십니까? 오늘 집에 가시거든 거울 앞에 딱 서셔가지고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오랫동안 응시해 보시면 좋겠어요. 오랫동안 거울 앞에 딱 서가지고 아마 화들짝 놀라실 거예요. 내가 이런 표정으로 오늘 교회 갔다 왔나? 화들짝 놀라실 거예요. 우리가 스데반과 같이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다면 저절로 전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매주일마다 교인들이 만나서 천사의 얼굴을 하고 교회 만나서 사람들 만나서 교제한다. 얼마나 마음이 기쁘겠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교회를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안내하시는 분들,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특별히 앞에 나와서 찬양하는 찬양대, 찬양팀들, 여러분들에게 꼭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발 웃으십시오. 웃는 연습 많이 하십시오. 앞에 나와가지고 너무 무게 잡지 마세요. 교회 와서 너무 무거운 표정 짓지 마십시오. 너무 심각한 표정 짓지 마세요. 무서워요. 웃어요, 웃어요. 저는 찬양대나 찬양팀을 보면 제일 먼저 표정을 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나요. 표정부터 봅니다. 얼굴에 다 드러납니다. 건성으로 부르는지 정말 마음을 담아 부르는지 얼굴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조금 틀려도 괜찮습니다. 화음이 안 맞아도 괜찮아요. 마음을 담아서 진정으로 가사를 생각하면서 드리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올릴 찬양인데 뭐가 그렇게 심각합니까? 기뻐해야 되죠. 천사의 얼굴을 하고 찬양해야 되죠. 찬양대만이 아니죠. 모두가 다 마찬가지예요. 모두.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서 또 다른 생명의 역사를 낳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따뜻한 말로 낙심한 자들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온화한 표정으로 사람들이 희망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사와 같은 우리의 얼굴을 통하여 전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기도의 복. 하나님이 나온 우리는 기도의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담대함, 우리가 가진 담대함은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말이죠. 담대하다, 이 말은 그리스에서 유래를 해왔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대 그리스 사회는 오래전부터 시민회의 광장에 모여서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뭐 의사결정하고 이런 것들이 유명했지 않습니까? 당시에 그리스 시민이라고 하면 누구라도 자신의 생각을 자유롭게 말할 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담대함입니다. 담대함. 발언의 자유, 그 개념이 여기에서 왔습니다. 그러니 이 담대함을 기도에 적용을 해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담대하게 자유롭게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세상 살 때 뭔가 권위 있는 사람, 권력 있는 사람, 높은 사람 앞에서 말하는 거 쉽지 않잖아요.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자유롭게 말하는 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하지만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제가 지금 좀 고상하게 뭐 그리스 시민 회의 뭐 성경 구절 가지고 담대함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런 것들은 사족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유롭게 말하나요? 이렇게 부족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내 생각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관계 때문이죠. 관계 때문.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자녀들을 키우면서 하나님과 저와의 관계를 더 깊이 이해할 때가 참 많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하면서 동시에 무서워하는, 무섭다기보다는 좀 두려워하는 말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좋으면서도 두려운 말. 아빠입니다. 아빠. 아빠. 평소에 연락도 없다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평 연락도 안 하다가 갑자기 아이들이 연락이 옵니다. 카톡으로. 아빠. 아빠. 그 답을 안 해요, 저는. 그러면 열의 아홉은 거의 돈을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무슨 ATM 기계입니까? 제가 뭐 현금 인출기인가요? 제가 은행입니까? 빚쟁이처럼 독촉합니다. 언제 맡겨놨나요? 아빠, 돈, 돈. 아빠, 돈. 그래서 저는 아빠라 쓰인 글자가 돈으로 보입니다. 아빠, 돈.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도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물론 조금은 괘씸하기도 하고 그래서 달라는 대로 다 주지 않을 때도 훨씬 더 많지만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아빠이고 저들이 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저희 세 자녀들이 다른 남자애들한테 가서 장로님한테 가서 아빠 병원 가야 돼요, 병원. 그렇지 않잖아요. 오직 저에게 와서 아빠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치 저에게 돈을 맡겨둔 것처럼 아주 당당하게, 아주 담대하게 돈 좀 주세요. 그럽니다. 지난 주중에 만났던 한 권사님은 다르게 이렇게 말하시더라고. 엄마, 엄마, 엄마 말만 들으면 가슴이 뭉클하다고 하십니다. 아들이 결혼까지 다 해가지고 제법 자녀들도 다 키웠어요. 나이가 50이 넘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뭔가 궁합이 있으면 엄마, 엄마, 나이 50 넘은 아들이 엄마, 엄마. 그 얘기만 하면 그래도 어떻게든지 도와주고 싶다고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네가 뭡니까? 자식이기 때문이지, 자식. 내 자식이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기 때문이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니까 담대하게 그냥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눈치 보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14절과 15절에 들으신다,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들으신다. 들으심이라. 들으시는 줄을 안즉.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경청하신다는 말이잖아요. 경청. 우리가 기도할 때 사랑하는 눈빛으로 쳐다볼 뿐만 아니고 우리가 하는 말들을 귀담아 들으신다는 말이잖아요. 요즘 시대를 보십시오. 전부 다 자기 말만 하잖아요. 아무도 내 말 들어주지 않는다고. 마음에 상처가 생겨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상담의 날 이름으로 상담가들 찾아가서 그에게 돈을 맡겨서 내 말 좀 들어달라고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 상상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그냥 별말 안 해요. 그래요. 그냥 경청하고 공감만 해도

마음이 풀린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바라보면서 말하며 기도하고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교제하는 그 은혜를, 그 복을 마음껏 받아

0: 조심스럽게 기도합니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 뜻은 아닌지 않을까? 너무 조심조심해서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아닙니다. 아무리 그래도 일단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늘 달라고 하는 기도 얼마든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기도가 깊어지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처럼 내 뜻대로 마시고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런 기도 절대로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기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서 담대하게 말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하나님께서 낳은 우리에게 주어진 세 가지 복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영생의 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손을 꼭 붙들고 저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우리 모든 생명의 복을 받았습니다. 생명, 진짜를 가지고 있는 우리를 통하여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의 복을 받았습니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말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응답을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수신회과에 지금까지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 김정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54-91번, 지역번호 052-254-0091 언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수 신의 가에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극동 방송과 함께해요.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소나무수공원 옆에 있는 산돌교회에서 작은 교회 살리기 전도 세미나가 열립니다. 10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에클레시아 지원연구소 대표이신 박정엽 목사님, 붕어빵 교회 이야기 저자이신 더원교회 이채희 목사님, 김해 푸른숲교회 김영선 목사님을 모시고 열립니다. 전도 열정을 회복하는 이번 전도 세미나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751-511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도찔로에 위치한 울산 성광교회에서 주일 예배 성가대 지휘자를 초빙합니다. 성악 및 지휘 전공자를 우대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73-6688번, 지역번호 052-273-6688, 울산 성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병영교회에서 팀룩워십 유닛 초청 찬양 집회를 개최합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4시 중구 병영성길에 위치한

울산 병영교회에서 열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292국에 5357번, 지역번호 052 292에 5357, 울산 병영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북구 호계로에 위치한 울산 호계교회에서 한 영혼을 위한 가을빛 축제를 개최합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맛있는 먹거리 부스와 다채로운 체험 부스, 그리고 버스킹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축제에 참여하셔서 스탬프 5개를 모으신 후에 다음 날 10월 1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열린 예배에 참석하시면 경품 추첨에 응모가 가능하며 연극 공연까지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295국에 6980번, 지역번호 052 295에 6980 울산 호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찬양사역자 싱어송라이터 김보규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10월 4일 주일 오전 11시 30분 옥동공영주차장 옆에 위치한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열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성도님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 265국에 0191번, 지역번호 052 265에 0191 옥동 사랑의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지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 229개 9000번, 지역번호 052 220의 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A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A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A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빛난교회 박진우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빛난교회 박진우 목사입니다. 제가 전도사 시절에 교회 집사님의 간곡한 부탁으로 암투병 중이신 남편에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신방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이 계신 방 안에 들어갔는데 그분은 우리를 거들떠 보지도 않으시고 자신에게 주어진 얼마 남지 않은 너무나 소중한 시간을 TV를 시청하며 허비하는 것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인생의 끝머리 있었고 예수님을 영접하여 구원받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의 인생

0: 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에 TV의 시선을 고정하며 복음을 거부하는 돌이킬 수 없는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며칠 후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총인 구원받을 소중한 기회들을 외면하고 세상에 헛된 것에 시간을 낭비하며 지내는 것을 보며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 구원받고 영생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면 영원히 살수 있는 구원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종교적인 주장이나 신념 정도로 치부해서는 안 되는 반드시 알아야 할 진리 중의 진리고요. 우리가 맞닥뜨리게 될 죽음이라는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고 이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책인 것입니다. 이 유일하고 소중한 구원의 길을 각자의 논리나 주장이나 온갖 이유들로 거부하고 외면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가 될 것입니다. 몇년 전에 전 이런 경험도 있었습니다. 어떤 분께서 자신의 형을 만나달라면서 말기암으로 투병 중이신 병원으로 저를 이끄셨습니다. 투병 중이시던 그분은 매우 위중한 상태에서 저를 만나자마자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며 자신을 도와달라고 했습니다. 저는 급하게 복음을 제시하고 병원에서 세례식도 거행해 드렸습니다. 그분의 사모하는 마음이 충분히 느껴졌습니다. 그렇게 세례까지 받으시고는 평안함을 되찾는 것을 보며 새삼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안타깝지만 그분도 며칠 후 돌아가셨는데 저를 비롯해서 모든 식구들도 그분이 예수님을 영접한 것에 안도하며 천국 소망 중에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단순히 종교인이 되는 절차나 예식이 아니라 죽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구원을 얻는 것이고 우리의 운명을 바꾸는 중대한 일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손을 내미실 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절대적인 기회를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아직 주님을 만나보지 못한 모든 분들이 꼭 주님을 영접함으로 영생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유일하신 우리 하나님, 오늘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작정한 많은 이들에게 친히 찾아가 주시고 저들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영접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만나 주시고 저들의 마음에 복음의 빛이 비치게 하시며 그리스도를 알게 될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에서 모든 일들을 겪으며 인생의 문제로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던 이들이 주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해주시고 천국 소망을 함께 나누며 참되고도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게 해 주옵소서. 참으로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이때에 소중하고도 귀한 영혼은 꼭 주님 품에 안겨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 엄청난 축복이 이 방송과 아주 모두가 누리게 될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모든 영혼들이 다 주께로 돌아오게 될수 있도록 강력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알기 원하시는 분은 샵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3927번으로 예수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면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하나님이 1분 찬양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건강한 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은광교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글을 한 편 들고 왔는데요. 무표정한 100명 중 웃고 있는 단 한 명이 있다면 그것이 당신이도록, 모두가 침묵하고 단 한 명이 노래한다면 그것도 당신이도록, 넘어져도 툭툭 털고 일어서는 단 한 명이 있다면 그것이 당신이도록, 사랑을 말하지 않는 무리 중 사랑을 굳게 믿는 단 한 명이 있다면 그것이 당신이도록. 처음으로 웃고 처음으로 노래하고 처음으로 일어서고 처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야 두 번째로 웃는 사람, 세 번째로 노래하는 사람, 네 번째로 일어서는 사람, 다섯 번째로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날 테니 당신

당신을 닮은 더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아름답게 할 테니 살만한 세상을 만드는 데에 처음부터 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어느 책에서 읽었는데 참 감동이 돼서 나눠봤습니다. 사랑을 말하지 않는 무리 중 사랑을 굳게 믿는 바로 그 한 사람이 예수님 닮은 우리 방송 가족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닮아서 모든 것을 이기고 모든 것을 사랑하고 모든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방송 가족들을 모시고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102편 함께합니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이에 문나라가 여호와의 이름을 경외하며 이 땅의 모든 왕들이 주의 영광을 경외하리니 여호와께서 시온을 건설하시고 그의 영광 중에 나타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빈궁한 자의 기도를 돌아보시며 그들의 기도를 멸시하지 아니하셨도다. 지혜의 말씀 시편 102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의 찬송 이제 마칠 시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며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시편 28편 7절 말씀이에요. 평생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뒤를 띄었나이다. 시편 65편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해를 관시우신다라는 표현이 참 아름답죠. 한 해에 위해 하나님이 은혜의 왕관을 씌워주신다는 겁니다. 추석은 한 해의 수확을 거두며 감사하는 명절입니다. 들판마다 곡식이 있고 작은 산들까지 기쁨으로 띠를 두른 것 같은 계절입니다. 올해 우리 삶에도 그렇게 거둔 열매들이 있으셨을 거예요. 크든 작든 그 모든 결실 위에 주님의 은혜가 흘러내렸음을 이 저녁 이 밤에 기억합니다. 오늘 이밤 찬양 가운데 하늘을 은혜로 채워주신 주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안녕하세요. 조시연입니다.

네, 첫곡 이성신의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띄워드렸습니다. 9월 24일 목요일 저녁, 목요일 밤에 인사드립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저는 진행을 맡은 조시현입니다. 주의 은택으로 하늘을 관시우시니 주의 길에는 기름방울이 떨어지며 들의 초장에도 떨어지니 작은 산들이 기쁨으로 띠를 띠었나이다. 시편 65편 1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추석 연휴의 첫날, 올한해 우리가 거둔 모든 열매가 오직 주님의 은혜로 맺힌 것임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기대만큼 거두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우셔도 괜찮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길로 꼭 이끄실 것을 믿고 오늘 이 저녁도 오늘 이 밤도 찬양으로 주님의 은혜를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이어지는 은혜 찬양 두곡 준비했습니다. 제이어스의 은혜로다. 그리고 손경민의 은혜 두곡 함께 올려드립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시편 116편 12절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제이어스의 은혜로다, 그리고 손경민 목사님의 은혜 띄워드렸습니다. 추석 명절의 첫날, 오늘 이 저녁, 오늘 이 밤, 여러분은 어디서 어떤 모습으로 명절의 첫날을 보내고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허락해 주신 크고 작은

은희애들, 오늘 이 밤에 다시 떠올려보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나무엔의 디지털 싱글에서 가져왔습니다. 주의 은혜라.

그래요.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주의 은혜라.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아멘. 우리 삶에 늘 함께 하시고 앞서가셔서 길을 내시는 그 주님. 그 주님께만 큰 영광과 감사의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 이번 2026년 추석 연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응원하고요. 오늘 끝곡,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찬양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저녁, 내일 밤또 다시 감사의 찬양들 가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 아론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이 프로그램은 63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믿음의 출판사 생명의 말씀사와 함께합니다. 어거스틴의 참회록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이자 서방교회의 4대 성자 중 한 명인 어거스틴의 진솔한 고백을 담고 있는 책으로 방황하던 자신의 삶에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내적 고백의 형태로 기록한 작품입니다. 제6장 세월은 결코 덧없이 쓰러지지 아니하나니 나의 영혼아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지어다. 너의 어리석음으로 내 마음의 귀를 어둡게 하지 말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향해 돌이키라고 부르짖고 있노라. 고요한 안식처가 거기 있나니 스스로 버리지 않는 한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는 곳이니라. 보라, 이 모든 것은 지나가고 다른 것들이 나타나며 그리하여 이 생의 세상은 이 모든 부분들이 합쳐져서 완성되는 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 하나님마저 떠나가야 할 곳이 있느냐 하고 말씀하도다. 그곳에 굳게 서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그곳에 맡겨두라. 나의 영혼아, 지금 너는 덧없는 것들로 인해 무척 지쳐 있구나. 진리로부터 얻은 것

의지하고 진리신 하나님을 의지하라. 그리하면 아무것도 잃지 않으리라. 너의 부패된 부분은 다시 회복될 것이고 너의 모든 질병은 치유받을 것이며 너의 병약한 부분은 다시 생겨나 새롭게 되고 고침을 받을 것이니라. 결코 멸망에 이르지 않을 것이라. 진리가 너를 굳게 하며 영원한 피난처이시며 반석이신 하나님만에 영원히 거할 것이니라. 너는 왜 그리도 패역하며 너의 육신을 쫓아 사느냐? 오히려 육신이 너를 쫓아야 되지 않느냐? 육신으로 말미암은 것은 모두 다 부분적인 것일 뿐 전체를 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 부분적인 것들에 즐거워하는구나. 그러나 내가 징계를 받아 부분적인 것만 아는 존재로 전락하지 않았다면, 그래서 내 육신의 감각이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면 아마도 현재 존재하는 것들이 빨리 지나가 버리고 전체를 보고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랄 것이다. 우리의 언어도 마찬가지다. 하나의 단어가 영원히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발음이 돼 지나가고 그 뒤에 다른 단어가 이어짐으로써 온전한 문장이 돼 우리가 그것을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즉, 하나의 전체는 여러 부분으로 구성돼 있으며 개별적인 부분을 보기보다는 전체를 봐야만 더 올바르고 완벽한 의미를 알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완벽하고 온전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와 비교할 수 없이 뛰어나고 온전한 분이 계시니 바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그분은 끝이 없으시고 영원하시나니 이는 그분의 뒤를 이을 것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육신의 지체들이 너를 즐겁게 하거든 그 일로 인해 이 모두를 지으신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곳에 쏟을 정욕과 사랑을 하나님께 돌려드릴지어다. 너를 즐겁게 하는 육신의 정욕으로 인해 넘어지지 않을까 조심하라. 만약 영혼들이 너를 기쁘게 하면 그 영혼들을 주 안에서 사랑하라. 이는 그 영혼들도 역시 변하기 쉬운 존재이지만 주님 안에서만은 견고히 설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 역시 시간이 지나면 썩어 없어질 것이다. 주 안에서 그들을 사랑하라. 내가 인도할 수 있는 영혼들을 주께 인도하라.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라. 우리 모두 그분을 사랑하자. 그분께 우리의 사랑을 바치자. 그분은 우리를 지으셨을 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 곁에 계신다. 그분이 우리를 만들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고 그분 안에 거하는 존재다. 저기 그분이 계시지 않은가? 진리가 사랑받는 그곳에 우리는 주님을 떠나 길을 잃고 방황하지만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는 그분이 계신다. 너희 죄인들아, 그분을 마음속에 모셔라. 그리고 그분을 굳게 붙들라. 그분과 함께 거하라. 그러면 반석 위에 설 것이다. 그 안에서 쉬어라. 그러면 쉼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대체 어디로 달려가고 있느냐? 너희가 사랑하는 모든 선한 것들은 바로 그분으로부터 비롯된 것이니라. 선한 것이 그분에게서 나왔으므로 좋고도 즐거운 것인데 불의하게도 우리는 그분을 외면한 채 그분에게서 비롯된 것들만 사랑하고 있다. 이것은 자명한 일 아닌가? 너희들은 도대체 무엇을 얻으려고 괴롭고도 힘든 가시밭길을 여태 걷고 있는가? 너희가 찾아가는 그곳에는 안식이 없노라. 찾고 싶으면 찾아 헤매보라. 너희가 찾아가는 그곳에서는 너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을 찾지 못하리라. 죽음의 땅에서 복된 삶을 찾으려 하니 헛되구나. 생명이 없는 황무지에서 복된 삶을 찾으려 하니 헛되고 헛된 일 아닌가. 그러나 참생명 되시는 주님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신의 풍부한 생명으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레와 같은 소리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자신의 품으로 도

돌아오라고. 그분은 동정녀의 태를 빌려 이 땅에 썩어 없어질 육신, 즉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는 그 육신이 그로 인해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주님은 자신을 스스로 낮추시고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음에도 사명이 있었기에 마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으셨습니다. 그분은 조금의 지체함도 없이 말씀 사역을 통해 행위와 삶을 통해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음부에 내려가신 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그분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소리 높여 부르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우리가 볼 수 없는 천국으로 가셨으니 이는 그분이 마음속으로 우리를 부르시기 위함입니다. 그분은 이미 떠나셨지만 지금 여기 계십니다. 그분은 우리와 함께 오래 머물지 않으셨지만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부활 승천하셨지만 결코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니 이는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기 전부터 그분은 존재하셨으며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0: 있습니다. 오랜 시간 규외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규외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규외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난 큰 도움이시라. 시편 46편 1절 말씀입니다. 힘들 때 숨을 곳이 있다는 건 정말 큰 위안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울 때 달려갈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주십니다. 오늘 밤 그 든든함을 생각하며 김도연의 샬롬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제니스 게인스의 How Great Thou Art 전해드렸습니다. 피난처는 위험을 피해 잠시 몸을 숨기는 곳입니다. 폭풍이 몰아칠 때 들어가 비바람을 피하는 곳이 됩니다.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폭풍 같은 시간이 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 몰아치고 어디로 피해야 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님이 폭풍을 당장 멈춰주신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폭풍 속에서도 숨을 곳이 되어주신다는 겁니다. 문제가 사라지지 않아도 피할 곳은 있다라는 것, 오늘 밤 그 사실이 마음에 큰 힘이 됩니다.

김범의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한웅재의 주여 지난밤 내 꿈에까지 전해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곡 전해드렸습니다. 케인과 브룩 리거트우드가 함께한 She Just Lifted Me, Phil Wickham의 Better Belongs, 그리고 세목과 존 리가 함께한 The Love of God까지 전해드렸습니다. 피난처는 잠시 머무는 곳이지 영원히 숨어 있는 곳은 아닙니다. 폭풍이 지나가면 다시 세상으로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이유도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를 그 안에 가둬두려는 게 아니라 쉬게 하고

하고 다시 힘을 얻어서 나가게 하려는 겁니다. 지친 몸과 마음을 회복시켜서 다시 세상을 살아갈 힘을 주시려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 피난처에 들어와 계신 분이 있다면 충분히 쉬고 자신을 정비하고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그리고 서둘러 나가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힘이 회복될 때까지 머무르고 좀 힘을 보충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설 수 있을 때까지 그 자리가 되어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오늘도 세상 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어제와 오늘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3일간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에서는 추석을 맞아 크게 세 개의 테마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찬양과 감사, 고난과 구원 뒤에 드리는 감사, 마지막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에 대한 감사입니다. 어제는 찬양과 감사 함께 했고요. 오늘은 추석이죠. 오늘은 고난과 구원 뒤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이 시편을 크게 세 가지 테마로 봤고요. 각 테마에 맞는 시편을 찾아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렸듯이 이 멋진 가을에 시 하나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는데요. 갑자기 문득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우리의 감사의 마음을 담은 시, 이 감사의 시편이 가장 멋진 시가 아닐까? 그래서 시편 몇 편을 골랐습니다. 오늘은 고난과 구원 뒤에 드리는 감사의 시편 네 편을 골랐는데요. 여러분과 나눕니다. 첫 번째는 시편 107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라는 핵심 주제로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광야, 감옥, 질병, 바다의 폭풍 등 인생의 큰 위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공동체의 감사 찬송입니다. 핵심 말씀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이기도 한데요. 107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김도현의 그 광야로, 그리고 앞서서 들으신 찬양 동방현주의 광야의 감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어제와 오늘 다음 주 월요일까지 3일간 감사 시편을 나누면서 여러분과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시간, 또 찬양을 올려드리는 시간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찬양과 감사였고요. 오늘 추석인데요. 고난과 구원 뒤에 드리는 감사입니다. 시편 107편 여러분과 나눴어요. 1절 말씀,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요, 유료 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고요, 별그대에서 들려드리는 찬양 궁금하신 분들은 선고표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오실 수 있습니다. 이 고난 뒤에 드리는 감사, 또 대표적인 시편이 30편입니다. 핵심 주제어는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입니다.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죠.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핵심 주제는요, 죽음의 문턱이나 깊은 슬픔 속에서 건짐을 받은 후에 드리는 개인의 감사 시입니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라는 유명한 고백이 담겨있는 시편 30편입니다. 한 편 더 나누려고 하는데요. 34편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이 주제어가 반복적으로 나오는데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입니다. 공경 속에서도 건지시는 하나님을 경험한 뒤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고백하는 감사의 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봤어요. 그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척까지 하면서 이렇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이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라고 고백하는 이 감사의 고백이야말로 진정한 믿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아름다운 바이올린 연주 찬양,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민유경 교수님의 연주 찬양이었습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샵 1069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오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시편의 세 가지 테마 중에서 고난과 구원 뒤에 드리는 감사라는 테마로 여러분과 시편 네 편을 나누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30편, 34편, 그리고 마지막 116편입니다. 핵심 주제어가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입니다. 사망의 줄이 얽힌 고통 속에서 기도를 들으시고 생명을 건져주신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까라며 드리는 서원과 감사의 고백입니다. 핵심 구절은요,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아멘, 아멘입니다. 오늘 추석 맞이할 텐데요. 아, 정말 이 말씀의 구절이 우리 믿음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신음하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날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내게 주어진 이 사명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묵묵히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추석인데요. 맛있는 송편과 또 음식들 차려놓고 가족들과 맛있게 드시면서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오늘도 정말 애쓰셨습니다.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하트 PD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상황을 만납니다. 어떤 날은 모든 일이 잘 풀려서 나의 믿음도 굳건한 것 같지만 또 어떤 날은 조그만 시련에도 뿌리채 흔들리는 자신을 발견하곤 하죠. 오스월드 챔버스는 그의 글에서 이런 말을 남겼어요. 믿음의 뿌리는 상황이 아니라 인격이신 하나님을 아는 데서 비롯된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상황이나 환경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면 바람이 불 때마다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상황은 늘 변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상황이 아닌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선하시고 신실하시며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당장의 현실이 이해되지 않더라도 흔들리지 않는 평안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기프티드의 주를 바라보며로 달빛가스 벨 문을 열었습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시길 축복합니다. 한경미의 오신실하신 주 띄워드리고요. 여서 데이비 펠프스의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캐리 언더우드의 내게 있는 모든 것을이었고요. 두 번째 곡으로 멀시 미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홀리원의 주께 가는 길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크룩스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어펄룸의 Give Me Jesus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이 세상 험하고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위클래시아의 이를 위해 부르셨네 띄워드리고요. 여사 빨간 약에 우리는 복이 있다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엘빈 슬로터의 Made Me Glad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린다 랜드의 He Will Carry You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을 만나고 또 친구들을 만나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또 지내온 것이 참 행복했구나, 감사하구나라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물론 삶의 여정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지금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가족들, 친구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가 아니고서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은혜와 행복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고 또 우리 가족이, 우리 가족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가족과 친지들에게, 친구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귀한 추석 명절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저 찬송 지금까지 지내온 것 전해드렸는데요. 오랜만에 만난 가족들, 친지들, 또 친구들을 만났을 때

서로의 근황을 묻고 이야기를 나누게 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 또 나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을 아름답게 잘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불평, 불만, 또 과거의 서운함 등 이런 것들은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이끌어 오셨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이 자리에 있다라는 것. 여러분의 입술을 벌려서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추석 명절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가족과 친구들을 만나러 오랜만에 고향으로 향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북녘 땅에서는 명절을 맞아서 가족들을 만날 수 있는지 이동이 가능한지 참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지만 또 이산 가족분들의 아픔도 떠오르게 되고요. 이 명절, 민족 고유의 명절인 한가위를 얼른 통일이 돼서 남북한이 함께 지낼 수 있기를, 보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다시 한번 소망해 봅니다. 지금 밤 늦은 시간까지 운전하시면서 고향으로 향하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안전운행하시면서 저희 극동방송의 샬롬 대한민국과 또 복음 통일에 대한 귀한 마음 같이 품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AM 1188kHz, 제주 극동방송 AM 1566kHz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도 함께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전국에 있는 탈북민 교회들 소개해드리고 또 함께 은혜의 시간 꾸며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 더불어서 남북한의 자세한 날씨, 이런 정보성 내용들이 북녘의 성도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텐데요. 찬양도 함께 하시면서 이 방송 들으시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같이 하루빨리 복음 통일이 될수 있도록 잠시라도 마음 모아서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방송 함께 하면서 여러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또 어떤 마음이신지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적에 1069번으로 사연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찬송 준비했는데요. 함께 하시고 오늘도 정영실 목사님과 함께 탈북민교회 사역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0: 탈북민교회 살펴보기 오늘도 함께해 주실 분입니다. 전 북기총 회장이시고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뉴코리아 교회를 사역하시는 정영신 목사님 모셨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1: 반갑습니다.
0: 목사님, 저희가 이제 매주 한 교회 또는 두 교회 사역을 소개해드리고 있는데 네. 목사님도 보시면서 또 한 번 기도하게 되실 것 같아요.
1: 네, 맞습니다. 오랫동안 교제에 온 분들이지만 또 이렇게 교회를 소개하게 되면서 네. 다시 한번 이제 교회를 돌아보게 되고 더 기도하게 됩니다.
0: 네, 이 시간에 매주 또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도 탈북민 교회가 이런 정말 귀한 사역들 하고 있구나. 아, 우리 지역에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었구나. 생각만 그치지 마시고 함께 사역을 위해서 꼭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오늘은 인천으로 가보겠습니다. 인천 남동구에 세워진 평양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0: 예, 보니까요 목사님 인천에도 탈북민 교회가 몇몇 있더라고요.
1: 맞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만 4개가 세워져 있고 네. 그리고 특별히 인천에 탈북민 교회가 많이 세워진 이유 중에 하나가 인천 남동구에 가면요 무려 2천 명이 넘는 탈북민 이웃들이 살고 있습니다.
0: 그렇군요. 네.
1: 네. 그래서 더 많은 탈북민 교회가 세워지면 좋겠다. 그러네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0: 자, 평양 예루살렘 교회에 대해서 한번 더 살펴볼게요.
1: 네, 우리 평양 예루살렘 교회는 2018년에 시작이 되었는데요. 우리 목사님이 기도하던 중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 라는 감동을 받았다 그래요.
0: 네.
1: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어딜까 기도하는 중에 예전에 평양의 별명이 동방의 예루살렘이었잖아요.
0: 맞아요.
1: 아, 그렇구나. 내 고향 땅에 돌아가서 교회를 세우라는 이야기구나 라는 감동을 받고 평양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0: 예, 목회자분이 또 탈북민이시더라고요.
1: 네, 맞습니다. 우리 임혜진 목사님이신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사명자를 부르실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0: 그렇죠.
1: 그런데 주변의 간증들을 들어보면 많은 경우에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속에서 사명을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네.

0: 그래서 고난은 성도의 축복이고 간증이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1: 네.
0: 우리 목사님이 한국에 와서 이제 정착하고 열심히 살아가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1: 네.
0: 중환자실에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그리고 몸이 회복된 후에 이제 신학대학교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몸이 회복되고 나면 또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들이 좀 희미해질 때가
1: 그렇죠.
0: 있잖아요. 근데 그쯤 됐을 때 다시 한번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때 이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전에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들 또 기도한 것들 붙들고 이제 완전히 내 인생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이제 신학 공부를 마치고 인천으로 내려가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개척하실 때 이제 인천 남동구에 특별히 탈북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것도 하나의 기도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탈북민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더불어서 이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 땅에서 감당하게 할 사명이 있구나 라는 주님의 계획을 알게 되어서 그때 가게로 쓰던 작은 사무실을 개조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조금 더 넓은 예배당에서 선교 사역을 같이 감당하면서 주변에 더 많은 이웃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1: 우리 평양 예루살렘 교회가 사역의 지경이 조금씩 이제 확장되는 모습인데요. 2025년의 사역 계획과 더불어서 지금까지 해오셨던 주요 사역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 네, 우리 탈북민 목회자들의 성별이 여성이 70% 정도가 됩니다.
1: 그렇죠.
0: 왜 그럴까 보면 이제 한국에 들어와 있는 탈북민들의 여성 비율이 70%가 넘기도 하고요. 또한 가지는 우리 탈북민 목회가 사랑하고 품어주고 기다려주고 이런 여성적인 목회 리더십을 필요하러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임혜진 목사님도 이제 그런 사역, 네, 그런 목회자로 그런 달란트를 가지고 사역하고 있는데요. 이제 주변에 있는 한부모 가정, 그리고 여성 성도들에게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이분들을 전도하고 이제 교회로 데리고 오게 하는 이제 그런 사역들을 하고 있고, 여성 사역을 하다 보면 또 한부모 사역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눈이 갑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 이제 초등학생들 또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을 또 사랑으로 품고 교회에서 함께 양육하고 세워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2025년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탈북민 성도들을 말씀 안에서 양육하기 위해서 이제 주일마다 성도들이 왔을 때 말씀을 세 가지씩 함께 나눈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대로 한 주간 살겠다고 노력하고 다짐하는 일들을 이제 매주마다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평양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이제 교사와 반주자가 필요한데 특별히 교회 안에 있는 집사님들 중에 우리 주일학교 교사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교사 준비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주도 외부에서 이렇게 오기보다 지금 교회 나오는 학생들 가운데 이제 반주자를 세우기 위해서 지금 연습시키고 훈련시키고 있습니다.
1: 네. 이런 많은 좀 일꾼들이 잘 자라나고 양육받고 교육받아서 크게 쓰임 받았으면 하는데, 이런 일꾼들이 또 열심히 사역을 해 나가는데 교회의 사역에 어려운 점은 또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게
0: 네,
1: 있을까요?
0: 우리 목사님, 이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지역 내 탈북민 영혼 구원이겠죠?
1: 네네.
0: 그리고 두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평양 예루살렘 교회 예배 환경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서 작은 곳에서 시작했다가 이제 조금 넓은 곳으로 이전을 했는데, 이전할 때 사실은 새로운 환경에 맞는 음향과 스피커가 이제 구비되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럴 만한 상황이 안 돼서 이전에 쓰던 것을 그대로 옮겨가다 보니까 예배하고 할때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 역시 우리 평양 예루살렘 교회도 교회 사역을 위해, 예배를 위해서 음향 시스템 꼭 필요하다는 얘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교회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 나눠 드릴게요.
0: 네, 세 가지 기도 제목 드립니다. 첫 번째, 평양 예루살렘 교회 직분자들이 믿음 위에 굳게 서서 성로들을 잘 살피고 인도하게 하소서. 두 번째, 평양 예루살렘 교회와 연결되어서 이제 복음을 듣고 살아가고 있는 중국 내 우리 탈북민 성도 10명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교회의 기둥이신 집사님이 중국에서 헤어진 딸들의 소식을

0: 하루속히 알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1: 예. 국내 사역들뿐만 아니라 중국에 나와 있는 탈북민들까지 품고 가는 이 평양 예루살렘 교회의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꼭 마음 모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탈북민 교회 살펴보기 평양 예루살렘 교회 살펴봤는데요. 오늘 임혜진 목사님이 신청해 주신 찬양을 할게요.
0: 네,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1: 이 찬양 전해드리면서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탈북민 교회 뉴 코리아 교회를 섬기시는 정영신 목사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고맙습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들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올해 초 실각한 장유샤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류전리 전 연합참모부장의 당적과 군적을 박탈하고 사건을 군사검찰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에서 군 복무 중인 아들과 수개월째 연락이 끊긴 한 여성이 러시아 파견 가능성을 걱정했다가 당세포비서에게 주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전으로 파괴된 중동 에너지 시설을 재건하기 위해 50억 달러를 출자하고 중동 8개국과 총 100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로보틱스 계열사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미국 조지아주에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훈련시키는 로봇 학교를 열고 내년에는 시설 규모를 현재 약 10배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평안북도 농촌 지역에서 최근 전력 공급이 이어지자 주민들이 핵곡식을 미리 가공해두기 위해 밤늦게까지 방앗간에 몰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프랑스 토탈 에너지스가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 회사와 에너지 협력 양해 각서를 체결하는 등 외국 에너지 기업들의 투자가 베네수엘라에 잇따르면서 베네수엘라가 석유 산업 재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 보도입니다. 이란전의 여파로 유럽의 항공유 공급 부족이 심화되면서 한국산 항공유 수입이 늘어 이달 한국의 대유럽 수출량이 약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올해 추석 보름달은 서울 기준으로 오후 5시 34분에 떠오르며 천문학적으로 완전히 둥근 보름달은 추석 이틀 뒤인 27일 새벽에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조선비즈 보도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올해 초에 실각한 장유샤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과 류전니 전 중앙군사위원회 연합참모부장의 당적과 군적을 모두 박탈했습니다.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조사 결과 두 사람이 정치적 기율과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파벌을 형성했으며 직위를 이용해 타인의 승진을 돕고 금품을 받은 혐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두 사람의 사건은 군사검찰로 넘겨졌으며 당적 박탈은 다음 달 열리는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인될 예정입니다. 장유샤는 한때 중국군 서열 2위이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최측근 군 인사로 꼽혔고 류전리는 중국군 작전을 총괄하는 연합참모부장을 맡았었습니다. 중국군에서는 최근 몇 년 사이에 리상프 전 국방부장과 먀호와 전 정치공작부 주임, 허웨이둥 전 중앙군사위원회 부주석 등 최고위급 인사들이 잇따라 낙마했는데요. 장효샤와 류전리까지 축출되면서 통상 7명으로 구성되는 중앙군사위원회는 현재 시 주석을 포함해 2명의 현역 위원만 남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군 최고 지휘부에 대한 대대적인 반부패 기율 단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엔케이 보도입니다. 북한에서 군 복무 중인 아들과 수개월째 연락이 끊긴 한 여성이 아들의 러시아 파견 가능성을 걱정했다가 당 간부에게 주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엔케이 함경북도 소식통에 따르면 명천군 철도 부문에서 일하는 이 여성은 동료들에게 군에 입대한 아들과 몇 달째 연락이 닿지 않는다며 혹시 러시아에 파견된 것은 아닌지 걱정을 털어놓았는데요. 이 여성의 아들은 약 1년 전에 입대했고 부모는 집에서 비교적 가까운 후방부대에 보내기 위해 돈과 인맥을 동원해 제7군단에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신병훈련이 끝난 뒤 실제 어느 부대에 배치됐는지 확인하지 못했고 이후 연락도 완전히 끊겼다고 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견 소식이 주민들 사이에게 알려지면서 부모의 불안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 여성은 당 세포비서로부터 군에 간 자녀에 대한 사사로운 감정을 드러내 다른 군인 가족들을 불안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경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은 군에 입대한 자녀와 연락이 끊긴 다른 부모들 사이에서도 러시아 파견 가능성을 걱정하는 경우가 있지만 공개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는 어려운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이란전으로 파괴된 중동 국가들의 에너지 시설을 재건하기 위해 5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조 8천억 원을 출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이 50억 달러를 내고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등 중동 8개 나라가 같은 규모를 출자해 모두 100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기금은 미국 국제개발금융공사가 운영하며 약 7개월 동안 이어진 이란전으로 파괴된 송유관과 정유시설 등 에너지 기반 시설을 재건하는 데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석유와 천연가스 수송에서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새로운 시설을 구축하는 것도 주요 목적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맞서 중동 지역 정유시설과 유전, 천연가스 수출 터미널 등을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해 왔습니다. 다만 기금 조성안은 아직 관련국과 협상이 진행 중이어서 참여 국가와 규모, 출범 시점 등이 바뀔 가능성이 있는데요. 평화협정이 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설을 재건할 경우 다시 공격 대상이 될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현대차 그룹의 로보틱스 계열사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미국 조지아주의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학습시키기 위한 이른바 로봇 학교를 열었습니다. 조지아주 현대차 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의 문을 연 로보틱스 메타플랜트 응용센터는 지난 6월 시범 운영을 시작한 뒤 최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이곳에서 아틀라스는 실제 자동차 제조 현장에 투입되기 전 물류 작업 준비와 자동차 부품을 조립 순서에 맞게 배치하는 작업 등 다양한 과제를 학습하는데요. 현대차 그룹은 아틀라스를 2028년부터 조지아 공장에서 부품 분류 작업에 투입하고 2030년부터는 부품 조립까지 담당하도록 작업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합니다.

계획입니다. 또 앞으로 아틀라스 2만 5천 대를 현대차와 기아의 글로벌 사업장에 순차적으로 배치하고 미국에는 연간 3만 대 규모의 로봇 생산 시설을 구축할 예정인데요. 현재 센터도 내년에는 별도 시설을 마련해 지금보다 약 10배 규모로 확대됩니다. 보스턴 다이내믹스는 자동차 제조뿐 아니라 항공우주와 반도체, 물류, 식음료 등 다른 산업에서의 아틀라스 활용 가능성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평안북도 농촌 지역에서 추석을 맞아 햇곡식을 가공해 두려는 주민들이 몰리면서 방앗간들이 늦은 밤까지 쉴 새 없이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 평안북도 소식 등에 따르면 염주군 일대에서는 북한 정권 수립일인 구구절을 계기로 공급되기 시작한 전기가 최근까지 이어지면서 주민들이 이 기회를 이용해 수확한 곡식을 한꺼번에 가공하고 있는데요. 평소 농촌 방앗간은 전력 사정이 좋지 않아 기계 가동을 장기간 멈추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민들은 전기가 언제 다시 끊길지 모른다며 밤늦게까지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수확한 밀과 보리는 가루로 빻고 옥수수는 말리고 손질해 옥수수 쌀로 만들거나 국수로 뽑아 명절 음식과 겨울철 먹거리로 저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소식통은 수확철에는 평소보다 먹거리 사정에 여유가 생기면서 각 가정이 형편에 맞게 별식을 준비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구구절에 이어 추석과 다음 달 10일 당창건회까지 주요 명절이 이어지면서 수확한 곡식을 미리 가공하고 저장하려는 움직임도 더욱 분주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다만 국수처럼 상대적으로 빨리 소비되는 음식은 식량 사정이 어려운 가정에서는 많이 만들기 부담스러워 어떤 곡식을 얼마나 가공하는지를 통해 가구별 형편이 드러나기도 한다고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프랑스 최대 에너지 기업 토탈 에너지스가 베네수엘라 국영 석유 회사와 에너지 협력 양해 각서를 체결하며 베네수엘라 석유 사업에 다시 나섰습니다. 토탈 에너지스가 베네수엘라 석유 사업에 투자하는 것은 미국 등 서방의 제재와 시설 투자 부담으로 2021년 현지 합작 사업에서 철수한 이후 약 5년 만입니다. 이번 양해 각서에는 구체적인 투자액이나 계약 기간은 담기지 않았지만 미국 쉐브론과 이탈리아 에니 등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의 베네수엘라 투자가 확대되는 가운데 체결됐는데요. 베네수엘라 정부는 외국의 자본과 기술을 끌어들여 유전 개발과 원유 생산을 늘리고 일자리와 국가 수입을 확대한다는 계획입니다. 지난달에는 미국과 대규모 석유 협정을 맺고 미국 기업의 자본과 기술을 활용해 유전 17곳을 개발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는데요. 반면 베네수엘라 내부에서는 외국 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계약의 수익 배분 방식이 충분히 공개되지 않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가 에너지 시장 개방을 통해 장기간 침체된 경제를 얼마나 회복할 수 있을지가 주목됩니다. 계속해서 로이터통신 보도입니다. 이란전의 여파로 중동산 항공유 공급이 줄어들면서 유럽이 한국에서 항공유 수입을 크게 늘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달 유럽이 한국에서 수입한 항공유는 하루 평균 12만 9천 배럴로 2022년 10월 이후 약 4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란전 이후 중동 지역 에너지 시설과 수송망이 타격을 받으면서 유럽의 정유 제품 공급이 부족해지자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한국과 다른 아시아 국가들까지 새로운 공급처로 떠오른 것인데요. 에너지 시장 분석 업체는 올해 4분기 유럽의 항공유 공급 부족 규모가 하루 평균 51만 배럴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유럽의 주요 석유 저장 거점인 네덜란드 암스테르담과 로테르담, 벨기에 앤트워프 지역의 항공유 재고도 최근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반면 한국의 지난 7월 항공유 생산량은 약 1389만 배럴로 7년 만에 가장 많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아시아와 유럽의 가격 차이가 커지면서 한국산 항공유를 유럽으로 운송해도 수익을 낼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졌다는 분석입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올해 추석의 보름달은 서울을 기준으로 오후 5시 34분에 떠오릅니다.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서울에서 달이 하늘에서 가장 높이 떠오르는 시각은 오늘 오후 11시 31분이며 내일 오전 5시 38분

시간쯤 해가 지게 됩니다. 지역별로는 울산에서 오후 5시 24분에 가장 먼저 달이 떠오르고 부산은 5시 25분, 대구는 5시 27분, 대전은 5시 32분에 달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오늘 밤 볼 수 있는 달이 천문학적으로 완전히 둥근 보름달은 아닌데요. 달이 태양의 정반대편에 위치해 완전히 둥근 모습이 되는 망시각은 추석 이틀 뒤인 27일 오전 1시 49분입니다. 따라서 오늘 밤 달은 왼쪽 부분이 아주 조금 덜 찬 모습으로 보이게 될 텐데요. 음력 보름과 천문학적으로 달이 가장 둥그러지는 순간이 항상 일치하지는 않는 것은 음력 날짜와 실제 달의 공전 주기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9월 25일 금요일 대한민국과 북한 날씨입니다. 금요일 남한은 전국이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고요.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하늘 보이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13도에서 20도로 시작해 낮 최고기온 23도에서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북한은 전 지역 가끔 구름 많다가 오전부터 차차 흐려지겠는데요. 새벽부터 오후 사이 함경남도에 오후부터 밤 사이에는 평안도와 황해도 곳곳에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북한 지역 아침 최저기온 6도에서 20도 분포를 보이겠고요. 낮 최고기온은 13도에서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봅니다. 먼저 수도권과 강원도 영서는 하루 동안 구름이 많이 끼겠는데요. 인천과 백령도에서는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강원도 영동은 대체로 날씨가 흐리면서 속초에선 오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인천 20도, 속초 18도, 파주 16도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 인천과 파주 26도, 속초 23도로 전망됩니다. 충청도와 전라도는 대체로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정읍 19도, 군산 18도, 천안 17도, 낮 최고기온은 정읍 28도, 군산 27도, 천안 26도로 오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경상도도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흐려지겠는데요. 안동과 상주, 통영, 창원, 진주는 오후까지 하늘에 구름 가득하겠습니다. 경상도의 아침 최저기온 통영 20도, 울진 18도, 안동 16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통영 27도, 안동 26도, 울진 24도로 전망됩니다. 제주도는 대체로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 이어도 25도, 서귀포 22도, 제주 21도, 낮 최고기온은 제주 서귀포 27도, 이어도 26도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자강도, 황해도는 대체로 하늘에 구름이 많겠는데요. 양덕과 자성은 오전에 한때, 평양과 강계, 사리원과 신계는 오후에 한때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평양 19도, 사리원 18도, 신계 17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기온은 평양과 사리원 27도, 신계 25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도와 양강도의 하늘은 지역에 따라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습니다. 함흥과 장진, 원산과 고성에서는 오전에 한때 비가 오겠고요. 해산에서는 오후에 한때 비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원산 20도, 함흥 17도, 청진 15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원산 22도, 함흥 21도, 청진 20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는데요. 서해 북부는 오전에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는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25일 금요일 날씨였습니다.
1: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다 됐네요. 날이 밝으면 여기저기에서 가족들을 만나서 웃음 짓는 얘기로 가득하겠죠. 또는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좋은 곳에 가서 시간 보내는 여행객들도 많을 텐데 모두가 행복한 명절 보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위해서 곳곳에서 애쓰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공휴일 명절에도 일하시는 분들, 또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군인 여러분들 모두 모두 감사하고요. 또 평안함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가득하기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0: 더불어서 북녘 땅에서 또 중국과 러시아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명절을 맞아서 여러분에게도 풍성함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요. 함께 하나 돼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명절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새벽녘까지 고향 땅에서 열심히 달려가시는 귀성객 여러분, 안전운행하시길 바라면서 계속해서 이 명절 기간에도 저희 극동방송과 함께 은혜의 시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행복한 한가위 명절 보내십시오.
1: 예수 사랑하시
0: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음력 8월 15일, 오늘은 민족의 대명절 추석입니다. 한해 농사를 끝내고 수확하는 가장 풍성한 계절에 속하는 날로 여기고 있죠.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풍족한 명절로 세고 있습니다.

하지만 남과 북은 그 명절을 걸어온 길도 그리고 명절을 보내는 모습도 참 많이 다릅니다. 정성껏 마련한 음식으로 아침 일찍 가족이 모이고 민속놀이를 즐기는 비슷한 모습도 있겠지만요. 북한에선 한동안 추석을 금지된 명절로 여겼었죠. 그러다 1988년 다시 민족 명절로 지정했다고 하죠. 하지만 민족 최대 명절이라는 표현은 쓰지 않습니다. 최대로 여기는 우상 숭배와 같은 다른 날들이 있기 때문일까요? 그러나 이런 명절을 맞아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고향을 떠나 고향을 지척에 두고도 만나지 못하는 이산 가족들, 실향민과 같은 분들, 또 생이별해야만 했던 탈북의 길에 오른 형제와 자매들의 가족들. 이런 눈물과 한숨이 아닌 서로의 고향을 오가며 가족들이 두 손을 맞잡고 얼굴 대 얼굴을 마주하며 안부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길 기도하면서요. 추석 명절을 맞은 복음의 메아리, 오늘도 찬양으로 문을 열어볼게요.

추석 명절을 맞은 오늘 초찬송으로 공중 나는 새를 보라 그리고 논밭의 오곡백과 찬송까지 두 곡의 찬송 올려드렸습니다. 시편 67편 6절의 말씀 땅이 그 소산을 내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시편 67편 6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입니다. 땅이 그 소산을 내었으니 이는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 것이라.

어제와 오늘의 햇빛을 주신 우리 주 하나님, 비를 내려주시고 우리의 손에 수고의 힘을 주신 주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으로 나아가는 이번 추석 명절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추석을 맞아 단순히 먹고 즐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풍성한 곡식과 열매를 허락하신 그리고도 앞으로 허락하실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 추석 명절 보내기를 소망합니다. 메마른 북한 땅에도 날마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실 주님의 능력 가운데 오늘도 믿음과 간절한 고백으로 함께 나아가면서요, 이 땅을 창조하시고 오늘 하루도 매일을 주관하시는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찬양 클래식 콰이어였고요. 이종익 씨의 피아노 연주 찬양까지 함께 했습니다. 이어서 베이스 김요한 씨의 어저께나 오늘이나 찬송 올려드린 후에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 통해서 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합니다.

0: 말씀 함께합니다.
1: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에 있더니 이제는 주 안에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착한 거, 하나님의 빛의 열매, 모든 착함과 의로움. 내 뜻대로 세상을 쫓아 살다 가보면 하나님과 사귐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교제가 참이라면 이전처럼 불법을 향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교제한다는 말은 곧 빛 가운데 행한다는 얘기죠. 왜? 하나님이 빛이기 때문에. 에녹이 하나님하고 동행하다가 자기 집이 점점 멀고 하나님의 집이 점점 가까우니까 하나님께서 에녹도로, 야, 뭐 너희 집이 가지 말고 나하고 하루 저녁 가서 우리 집에서 지내자. 에녹이 쫓아가서 거기가 너무 좋기 때문에 여태 돌아오질 않았어. 하나님 동행하면은 복의 복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빛 가운데 행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을 향해 가는 것을 의미하죠. 하나님의 기준이 뭐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하나님의 빛의 열매라고 그랬으니까 그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연약하여 여전히 어두움 속에 거하고 빛 가운데 행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누구하고 약속하고 약속을 목숨 지키는 게 우리 인간이야. 왜? 우리는 제한된 공간에서 제한된 시간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제한이야. 하나님은 어떠한 제한을 받지 않고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불가능이 없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면 나갈수록 자신의 연약함과 죄성과 더러움을 보게 되고 우리의 모든 죄들까지 드러나게 되는데, 그럴 때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 계속 하나님께서 사해 주신다 그랬어요. 용서해 주신다. 여러분이 암송할 성경 구절이 하나 있다면 요한일서 1장 9절이에요. 암송하세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고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고 했어. 누구에게? 자백하면, 고백하면. 하나님 또 죄 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가 용서해.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빛되신 주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신실하신 주님만을 따라 나아가는 그렇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은 빛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추석 명절을 맞은 오늘 이 시간 계속해서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영혼의 햇빛 예수님 찬양까지 올려드렸는데요. 천성길을 버리고 그리고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앞선 두 곡의 찬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감사하는 성도여 안양시립 합창단의 목소리로 또 넓은 들에 이끈 곡식 찬양사역자 나무엔입니다. 두 곡의 찬양 후에는 추석 명절을 맞은 우리 북한에서 온 영광규 목사님께서 전해주는 명절 메시지 바로 한번 만나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연광규 목사입니다. 고향에서 극동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 우리 민족의 가장 큰 명절 추석을 맞아 남쪽에서 여러분을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오늘 밤 둥근 보름달은 하늘 높이 떠올라 가족과 민족, 나라의 하나됨을 꿈꾸게 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분단의 고통과 억압의 두려움 속에 놓여있는 현실은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 땅 이스라엘 모든 산에서 그들이 한 나라를 이루어서 한 임금이 모두 다스리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며 두 나라로 나누이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 범죄한 모든 초소에서 구원하여 정결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은 성경 에스겔서 37장 22절 23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악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거짓과 억압의 권세는 반드시 무너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떨쳐내고 믿음으로 일어설 때입니다. 어둠의 밤을 찢고 떠오르는 보름달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여러분의 마음을 비추어 새로운 자유와 소망을 주실 것입니다. 추석의 밝은 달빛이 온 세상을 비추듯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굳게 서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 민족을 회복하시고 악을 무너뜨리며 복음 안에서 진리와 자유의 새날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추석에 남과 북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대학 합창단이었습니다. 북한에서 온 영광교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오늘의 추석 인사, 추석 명절을 맞은 고향 북녘당의 남과 북에 전하는 명절의 인사 함께 했는데요. 목사님의 말씀처럼 믿음으로 일어설 때저 환한 보름달처럼 예수님께서 주시는 진리의 빛 가운데 거할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빛이 우리 삶에 환히 비추이는 추석 명절 이 하루를 구하면서요. 연휴의 하루하루 우리 주님께 내어 맡기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리고요. 2부 순서로 다시 찾아뵐게요.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 아침 평안하십니까? 좀 이른 추석이지만 제법 누런 빛을 띠는 가을 들판을 어머니의 품에 비유해 봅니다. 얼마든지 내어줄 수 있는 촉촉한 수분과 바람과 햇빛이 그분의 가슴에는 늘 넉넉하셨죠. 그 값없이 내어주신 사랑은 그러고도 이렇게 충분히 남아 가을 들판에 풍성한 열매 되어 우리에게 또 한 번 내어주십니다. 이 사랑이 바로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임을 묵상하며 진정한 감사의 추석 명절 드시면 좋겠어요. 하늘 높고 바람 서늘한 추석 명절 아침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9월 25일 금요일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놀라우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신 만유의 주 하나님 찬양합니다.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0: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상 15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핫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12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메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15장 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오늘도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자, 오늘 이 말씀은 이제 13장에서 법궤를 메어가다가 실패한 이후에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께 이후로 늘 묻는 왕으로 세워져 가면서 마침내 하나님의 이 언약궤를 다윗의 성으로 모셔드리는 장면이 시작이 됩니다. 맨 처음 이 여호와의 궤, 다윗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온 이유는 사실 여호와께 묻기 위하여이지요. 자, 13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이 궤를 모셔오는데 실패하고 나서 다윗은 꼭 궤 앞에서가 아니라도 공간에 갇혀 계시지 않고 온 열방 가운데 충만하게 계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 묻는 것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묻는 왕으로 우리 14장에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또 다시 쳐들어왔을 때 묻고 또 묻고 하나님의 구체적인 응답과 역사를 인도하심을 받게 됐죠. 자, 이렇게 하나님에게 묻고 응답받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한 다윗은 이제 하나님의 궤를 다시 용기 있게 모셔오기를 결단을 합니다. 내가 물을 때마다 응답하시고 내가 구할 때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확신, 체험이 누적된 거죠. 확신 앞에 이전에 본인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던 것이 하나님이 자신을 거절한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잘못했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못한 것임을 깨닫고 다시 용기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 오해했던 것들을 이제 발견할 때가 있죠. 예전에는 하나님께 그렇게 서운하고 하나님께 삐져 있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경험하면서 아, 이게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나의 믿음을 다시 수정을 하는 거죠. 이게 바로 영적인 성장입니다. 오늘 말씀 1절에 보면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자 그 다음에 또 자기 궁전을 세울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한 후에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쳤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오면 그 언약궤를 모셔드릴 장막 공간을 마련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장막은 성막이 아닙니다. 다윗의 장막이라고 흔히 이제 많이 얘기하는데 다윗의 장막을 친 거죠. 자, 여러분 성막은 원래 이 실로에 있었습니다. 실로에 있다가 이 성막이 이제 기도 맨 처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와서 나중에 이 성막이 사사시대 전쟁 이후로 실로에 정착을 하죠. 자, 그런데 이 실로에 있는 성막에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성막을 꺼내와가지고 블레셋과 전쟁을 하기 위해 가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뭐가 시작되냐면 성궤, 언약궤가 성막으로부터 분리되게 되죠. 자, 그렇게 분리되게 되는데 자, 여러분 그 다윗 때에 이 성막이 어디로 옮겨가냐면 노브로 옮겨갑니다. 그래서 이 그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노베 제사장에게로 다윗이 사울의 추격을 피해서 와서 급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진설병을 먹게 됐죠. 근데 이 진설병을 먹게 될 때는 사실 그 안에 언약궤는 없었습니다. 분리된 상태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 사울이 이제 이 노베 제사장들이 다윗을 숨겨준 걸 알고 그 노베 제사장 가문을 이제 완전히 죽이게 되죠. 자, 그렇게 했다가 성막은 기브온으로 이제 오게 됩니다. 기브온. 자, 그랬다가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 솔로몬 때 그 성전이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원했던 건 그동안 성막과 그 다음에 이 성궤, 언약궤가 분리가 되어 있다가 마침내 이제 통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왕궁에 하나님의 그 성막이 영구히 세워지기를, 영구히 모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을 하나님이 다윗 때에 너무 피를 많이 흘렸다고 하면서 허락하시지 않고 그 아들 솔로몬 때 허락을 하시죠. 어쨌든 지금 이때는 성막과 언약궤가 이제 분리.

되었던 시대입니다. 근데 다윗이 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자신의 왕궁으로 모셔들기를 원했고, 그때 장막을 치게 됐죠. 그래서 이 다윗이 쳤던 장막은 특이한 게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성막, 정식 성막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의 장막에 휘장들이 있었습니다만 거기는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죠. 그래서 이 역대상 뒤에 보면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이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찬양했다라는 표현들이 나오는데, 이거는 지금 아직 성소와 지성소의 성막의 구분이 있지 않았을 때를 가리키는 것이죠. 자, 어쨌든 간에 이 다윗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시 모셔드리기 위하여 준비를 하는데, 이때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멜 수 없다고 하죠. 자, 하나님의 궤를 멜 수 없다. 자, 드디어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이 언약궤를 모셔올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바, 뜻하신 바가 무엇인가를 확인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레위 사람인들이 어깨를 메고 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걸 알고, 3절에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어떻게 올립니까? 메어 올리고자 한다. 자, 그럼 메어 올리려면 이 언약궤를 메어 올리는 자격이 되는 합당한 레위인들을 불러 모아야죠. 자, 그래서 4절부터 10절까지는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아서 이 언약궤를 모실 준비를 하는데, 그때 드디어 이제 아론과 레위 자손의 명단들이 쭉 여기 나옵니다. 그핫, 무라리, 게르솜, 또 그 이후에 엘리사반, 헤브론, 우시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총 862명이 등장을 합니다. 여섯 가문의 대표 가족, 그핫, 무라리, 게르솜, 엘리사반, 헤르본, 우시에, 이렇게 해서 모두 모이게 됩니다. 자, 모든 준비를 마치고 11절에 다윗이 제사장 사독 아비아들 아비아다를 부르고 레위 사람들을 부르고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그러죠. 자, 이들에게 뭐라 그러냐? 성결하게 하라. 14절에도 몸을 성결하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과정 자체가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라는 거죠. 이 과정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죠.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의 걸음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가 이제 뚜렷하게 나오는데,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와가지고 찬양하는 예배도 있지만 이렇게 이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거룩하게 감당하는 것 자체도 삶의 예배의 일종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들을 불러서 얘기를 하는데, 너희들이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다, 치셨다는 거죠.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붙드는 믿음 생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내 마음과 내 뜻대로 구하고 서운하고 삐지고 이러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원하시는 대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말씀대로, 모세 오경대로 레위 자손이 체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니 화를 면하고 이 모든 과정이 순탄하게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자, 이런 거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드리는 의도는 선했죠. 좋은 의도. 그런데 그 의도라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

하며 나아가야 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의도가 순종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는데도 의도가 좋으니까 어떻게 뭐 대충.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목적, 의도도 좋아야 되지만 그 다음에 이 의도를 실행하는 방식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행해야 한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를 무시하고 막 함부로 하나님의 궤를 모셨다가 어려움을 겪죠. 아니, 모시려는 마음 중심은 알지요. 그러나 그 방식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방식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방식으로 행하는 것. 이게 뭐냐? 지혜죠. 지혜. 우둔하면, 아, 이게 무슨 상관이냐. 대충 하면 되지. 라고 했다가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게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삶의 예배라고 그랬는데, 이 모든 절차를 말씀에 따라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모든 과정,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는 사실 인간의 편리함이 중심이 되면 안 되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중심으로 되어야 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아니, 편한 대로 하면 마차로 수레에 실어가지고, 하나님 모시고 오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궤를. 그런데 불편하더라도 이건 뭐 해야 된다? 메고 가야 한다는 거죠. 메고 가야 한다.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의 편리함의 논리가 신앙생활을 압도하면 안 되고, 다소 불편하더라도 주님을 기쁘시게,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쁘시게 받을까를 중심으로 생각해야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이 무엇을 더 기쁘시게 받을까? 에이, 하나님 불편한데 그냥 수레로 쭉 가시죠.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렇게 만유리 받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거는 불편하더라도 레위인이 메고 직접 하나님 앞에 걸어서 들어올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우리가 생각할 것이, 다윗이 마음은 선했지만 하나님이 치시는 걸 보고 충격을 받고 또 화도 나고 마음이 되게 움츠러들었어요. 사람이 죽어나갔으니까. 그런데 그 실패 가운데서도 다시 무엇으로 돌아갔느냐? 말씀으로 돌아갔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제대로 한 게 뭐고 내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잘못했는가를 보았죠. 그리고 그것을 발견해서 이제 명확하게 수정을 합니다. 2절에도 보면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명확하게 원칙을 세우죠. 그래서 계속 나오는 게 뭐냐, 오늘 본문에 메어 올렸다,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렸다, 메고 갔다, 규례대로 메었다, 계속 맨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몰라서, 무지해서, 또 게을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확인하지 못했다면 이제 다시 그분의 말씀 앞으로.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나도 모르게 실족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실족하면 마음이 힘들어요. 사람도 보기 싫고 사람도 서운하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런 말을 할 수 있냐. 이분은 또 자기가 말한 걸 좀 기억하고 내가 뭘 잘못했나 생각하면 좋은데, 자기가 말한 것도 생각하지도 못하고 내가 언제 그랬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더 마음이 상할 때가 있죠. 여러분, 그럴 때 그 사람이 내 신앙생활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한 말을 그냥 100% 아멘 그렇게 받아들이고, 아이고 어떡하냐, 속상하다 이러지 말고, 그럴 때마다 어디로 돌아간다?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가야죠. 다윗은 진짜 이게 민망했을 거예요. 왕이 명령을 내려서 하나님의 술에 정성껏 모시고 와라. 근데 자기가 해놓고 죽어나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시선과 이목이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모양 구겨지고 얼마나 무안하고, 또 죽은 사람 가족한테는 뭐라고 얘기를 하고, 완전히 왕의 체면이 구겨지는 거죠. 여태까지 승승장구하는데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는데 하나님이 치셨다.

0: 요 왕 제대로 된 거 맞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을 잘못 선택했나? 이런 말들도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때 다윗은 그것 때문에 흔들린 게 아니라, 아,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무얼 놓쳤는가, 무얼 잘못했는가를 잘 돌아보고 다시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었다는 겁니다. 이게 인간적인 서운함으로 두면요, 회복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었기 때문에 말씀,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확신하고 다시 그분의 말씀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이전의 실패를 다시 복구하여 바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과정을 진행하게 되죠. 여러분, 이런 성숙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참으로 귀한 생명의 양식을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언약교회에 입석이 쉽지 않아 흔들리는 법궤를 부지 중에 만진 우사가 죽었고, 예정이 없이 오벳에돔의 집에 3개월이나 머물렀던 그 하나님의 궤가 드디어 오늘 예루살렘으로 모셔집니다. 그동안 말씀대로 성실하게 성전 일을 수종들던 레위인들이 쓰임받죠. 스스로 몸을 성결하게 하고 거룩한 일을 위하여 준비된 만큼 받는 은혜도 더욱 클 것입니다. 지나간 잘못을 인정하고 빈틈없이 일을 진행하는 왕의 몸에서 내일 본문에서는 저절로 춤이 나옵니다. 얼마나 기다리며 또 기대하던 법궤인가요?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감사하여 진정으로 제사를 드리고 뿔나팔과 비파와 수금 소리에 맞추어 춤추는 왕이 조금도 채통 없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영광을 받으실 우리 아버지의 앞이잖아요. 묵상과 함께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집니다.

아멘. 전에는 하나님의 규례대로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말씀대로 어미 레위 자손이 체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차서 옮기는 모습에 안심이 됩니다. 우리 가정과 가족들 간에도 질서와 법도가 잘 준행되도록 말씀을 나누며 행복한 교제의 명절 되십시오. 9월 25일 금요일 추석날 아침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샬롬.

모든 민족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시편 117편 1절 말씀 아멘.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합 창단 배서준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지혜가 많이 필요한 세상입니다. 지금의 세상은 지식이 넘쳐나고 평등이 강조되며 자유가 힘이 되는 세상인 만큼 그에 따른 책임과 절제, 배려의 미덕 또한 비례되게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지식이 너무 많아 오류가 되며 평등을 너무 많이 강조하여서 하극상이 일어납니다. 자유가 또 다른 억압으로 이어지게 되기도 하지요. 그러므로 무엇이 옳은지 바른 것인지를 잘 분별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무언가를 판단해야 하고 신앙인으로서 양심을 지키며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늘 노력해야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기준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반드시 우리는 잘 알고 생각해야겠지요. 나의 주장이 다 맞다고 우기거나 내 뜻대로만 하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 건설을 위해 주님 나라를 향하여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첫 찬양 함께 할게요. 찬송가 259장, 새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 드리여.

세상에는 참 똑똑한 사람도 많고 잘난 사람도 참 많습니다. 놀라운 재능을 가진 사람도 많고요. 가진 것이 많은 사람, 부자도 참 많습니다.

그 어느 것도 참된 지혜를 가진 사람보다 더 나은 사람은 없지요. 참된 지혜는 그 사람을 잘나게도 하고 부자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참된 지혜란 무엇일까요?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비밀을 아는 것,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그 비밀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영원한 구원인 천국에 들어가는 길에 대해서 알려주는 이 참된 지혜야말로 이 시대 반드시 필요하고 저와 여러분의 영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할 테니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참된 지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곡의 찬송 이어 듣겠습니다. 찬송가 313장, 새 찬송가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찬송가 316장, 새 찬송가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예로부터 우리나라 국민들은 약한 자를 긍휼히 여기고 어려운 자에게 나눠주는 정이 있고 사랑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선진 문화가 들어오고 계산이 빨라지며 이기적인 사고방식이 합리적인 사고로 인식되면서부터 지식이나 지혜가 사랑과 긍휼, 배려보다 더 중요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말이지요. 그러나 그 어떤 것도 사랑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의 말씀 묵상하면서요. 오늘 또 조금 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조금 더 예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사랑의 마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찬송 나누지요. 찬송가 319장, 새 찬송가 529장입니다. 온유한 주님의 음성. 귀한 추석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월요일 시간 오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107.3MHz, 출력 3kW, 호출부호 HLQR로 방송되는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에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FEBC 울산극동방송입니다. HLQR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추석날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추석은 명절 중에 명절이라고 하죠.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기 때문일 거예요. 그런 좋은 날씨에 또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풍성한 결실의 계절이기 때문에 또 1년 중에 가장 풍요로운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운 가족들을 만나고 오랜만에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고 인사 다니고 오랜만에 얘기하고 노는 일들이 우리네 명절의 풍경이지요. 그러나 믿지 않는 가정들이 갖는 어려움으로 추석 명절이 불편한 우리 이웃들도 있습니다. 또 부모가 안 계셔서 이 명절이 슬픈 아이들도 있을 겁니다. 혹시 주변을 살피시고 그런 가정이 있다면 함께 이 명절을 나누는 일도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어요. 주님의 사랑 안에 이번 추석은 나누는 명절을 만드시는 것도 주님 기뻐하시는 일일 테니까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준비된 첫 곡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영락 코랄이 노래합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 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항상 기도하고 낙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누가복음 18장 1절 말씀입니다. 개미에게서 배운 끈기.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중요한 전쟁에 나섰다가 패배 직전에 몰린 왕이 있었습니다. 아직 진 것이 아니었지만 전황이 너무 불리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전투를 앞두고 왕은 진영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숲속으로 들어가 생각을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묘수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도망치는 것이 남겨진 병사들을 위한 최선인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낙망한 왕의 눈에 곡식 하나를 운반하는 아주 작은 개미 한 마리가 들어왔습니다. 개미는 커다란 바위에 올라가다가 계속해서 곡식을 떨어뜨렸습니다. 저 처량한 개미의 모습이 마치 내 모습과 같구나. 어차피 안 될 일이야. 그러나 개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무려 70번이 넘는 시도 끝에 마침내 개미는 곡식을 들고 바위를 올랐습니다. 이 모습을 본 왕은 깨달았습니다. 그래, 전투에서 패배한다 한들 다시 도전하면 되는 거야.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개미로부터 끈기를 배운 왕은 전열을 가다듬고 심기일전하여 열세를 극복하고 멋진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평생 한 번도 패배하지 않은 티무르 황제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주 하나님께 드릴 것은 오직 순종뿐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결실이 맺히지 않는다 해도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지금 눈에 보이는 결실이 맺히지 않는다 해도 계속해서 순종하게 하소서. 주님의 때까지 낙심하지 말고 계속해서 선을 행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립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에바다 노래 선교단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내 영혼이 은총 입어 크룩스가 노래합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추석날 보내드린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5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우정초 5학년 김봄입니다. 저는 지금 5학년이고 2학년 가을에 입단했어요. 저는 그 교회 권사님이 엄마 선교 여행하실 같이 하시는 분이 저 합창단 추천을 주셔가지고 해보게 됐어요.
0: 그렇군요. 활동하는 건 어때요?
1: 나라사랑축제 준비할 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라사랑축제 준비할 때는 합창단 연습 시간이 많아지고 개인적으로 맡은 역할 연습하면 조금 몸이 피곤할 때가 있어서.
0: 그럼 그런 힘든 시간들을 어떻게 견디고 있어요?
1: 친구들이랑 언니, 오빠들과 같이 연습하고 웃으면 좀 극복이 되는 것 같고 자모님들이 준비하시는 간식을 먹으면 좀 힘이 나고 제가 하고 싶었던 역할을 뽑히면 기분이 너무 좋아서 사실 몸이 힘든 생각이 안 나긴 해요.
0: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 뭐예요?
1: 초코우유?
0: 어떤 역할을 가장 좋아하고 지금 맡은 역할은 뭐예요?
1: 저는 소고춤이랑 치어리딩이랑 육군 역할을 맡고 있는데 그 중에서 치어리딩을 제가 하고 싶었던 거여서 좋아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은요?
1: 2024년에 처음 미국 케네디

0: 센터에서 한 나라사랑 축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제 첫해 해보는 거여서. 그때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케네디 센터 무대가 너무 크게 느껴졌었고 무대에 섰을 때 가슴이 완전 쿵쾅거리고 많이 떨렸는데 케네디 센터에서 딱 공연 끝나고 앵콜곡이 딱 나왔을 때 그때가 좀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1: 합창단을 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뭘까요?
0: 합창단에 와서 찬양하면 제 기분도 좋아지긴 하는데요. 단순히 스트레스를 풀러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러 오는 곳이라는 합창단을 의미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어린이 합창단은 나에게 보석이며 선물이다. 왜냐면 내가 처음에는 합창단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지만 해보니까 너무 선물 같은 좋은 거였기 때문이다.
1: 그렇다면 이런 좋은 선물을 주신 우리 부모님께 감사 인사 드려볼까요?
0: 엄마, 아빠, 제가 어린이 합창단에서 즐겁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해 주시고 데려다 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덕분에 추억도 많이 만들고 찬양하는 기쁨을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고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사랑해요.
1: 신입 단원들을 향해서 환영의 인사도 부탁해요.
0: 여러분, 앞으로 우리와 함께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고 즐겁게 연습하며 소중한 추억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조금 떨릴 수 있겠지만 선생님과 언니, 오빠, 친구들이 모두 따뜻하게 맞이해줄 거예요. 우리 합창단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래요. 곧 만나요.
1: 수줍은 아이에게도 용기와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곳, 그리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그 재미를 알려줄 수 있는 곳, 바로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입니다.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세한 안내사항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셔도 되는데요.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를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울산 극동방송.

마음을 다해 찬양드리며 주 안에서 참 평안 누리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민아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미련한 자는 어미를 업신 여기느니라. 잠언 15장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10계명 중 사람에 대한 첫 계명으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부모에 대한 효는 가정과 사회를 세우고 나라를 세우는 기초가 되지요. 효도할 때 가정이 아름다워지고 자녀들도 올바로 자라게 되고 그것이 가정과 사회를 든든히 세우는 토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모를 존경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니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내 부모뿐 아니라 주변의 어르신들까지도 잘 섬겨서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그의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간다고 무섭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도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하십니다. 성경에서는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을 정말 강하게 강조하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진정한 효도란 물질뿐 아니라 함께 시간을 보내고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점점 더 듭니다. 부모님과 어르신들을 존경하며 순종하는 것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레위기 20장 9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였은 즉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경외하며 주의 말씀 안에서 사랑하며 살아가는 가정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감시하고 명령하는 부모가 되지 말게 하시고 서로의 연약함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위로와 축복의 기도를 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많아지게 하옵소서. 권위를 세우려고 하지 않고 신앙생활이 본이 되는 어른이 되게 하옵소서. 어른이나 아이나 서로에게 배우는 자세, 서로를 존중하는 자세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섬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의 일상을 살펴보면 각자의 기준과 신념 차이로 일희일비하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고 이 정도는 기본이지라고 생각하는 일들 중에도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 있을 수 있죠. 내 기준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세상 일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그리 큰 문제가 아닌 것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변화를 추구한다는 것은 고정관념을 깨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요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품 안에서 행복하세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보장?

0: 확증률 100%?
1: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2: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3: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26장 1절에서 11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하며 토지 소산의 만물을 온전히 구별하여 드리길 원합니다. 말씀해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소산의 만물을 드리려면 첫째, 모든 성취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1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라고 해요. 어찌 보면 지겹게도 반복되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자꾸만 잊는 우리이기에 이토록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소산을 드리라고 하시기도 전에 그 소산이 나오는 땅부터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것이라고 하세요.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을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에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 광주리에 담아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가져가라고 해요. 만물은 그해 처음 나온 과일이나 곡식을 말하지요. 왜 처음 것을 드리라고 하실까요? 가장 먼저 주신 것이자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내게 주셨으니 제일 좋은 것으로 주신 분께 다시 드리는 거예요. 내가 땀 흘려 거둔 소산이라 해도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난 것이니 내 힘으로 맺은 열매가 아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어 3절에 보면 그때 제사장에게 나아가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라고 말하라고 해요. 내 헌물이 옳은 것인지 먼저 제사장에게 점검받아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조상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되셔서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왔더니 말씀대로 되었다고 자기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었을 때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가장 위험한 때예요. 그래서 이때 제사장의 역할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4절에 제사장은 그 광주리를 받아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라고 해요. 나를 부인하는 십자가, 곧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십자가의 단 앞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렇듯 내 헌신마저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할 공동체가 있어야 하기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어요. 그러므로 혼자가 아니라 함께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내가 이뤘다는 교만으로 넘어지지 않고 겸손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적용해 보세요. 내 능력과 열심으로 이룬 양, 자랑하고 싶은 나만의 소산은 무엇입니까? 내가 잘 나갈 때도 나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해주는 교회 공동체의 권면에 순종합니까? 소산의 만물을 드리려면 둘째, 내 주제를 알고 함께 즐거워해야 합니다. 5절에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라고 하지요. 헌물만 들고 올라가면 안 되고

반드시 신앙 고백과 간증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백이 참 놀라워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돈과 여자를 좋아하여 20년간 방황하던 야곱,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간 그 야곱을 내 조상이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교회에 다니면서도 마음으로는 화려한 세상을 꿈꾸며 각자의 애굽으로 내려간 나의 연약함을 솔직히 나누라는 거예요. 그런데 6절에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중노동을 시킴으로 라고 해요. 환경이 힘들어 피해간 그 애굽이 결국 나를 종처럼 부리는 거예요. 도피처라 여기며 결혼했는데 정작 학대와 괴로움이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제야 7절에 부르짖는 일이 생긴다고 해요. 그것이 진짜 기도입니다. 그런데 부르짖는다고 상황이 곧장 좋아집니까? 아니에요. 홍해도 건너야 하고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기도 해야 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8절에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라고 하지요. 그 거대한 공동묘지 같은 세상에서 우리를 인도해 내셔서 9절에 결국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임을 고백하는 사람만이 10절에서처럼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감사로 시간도 드리고 생각도 드리고 자녀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살아난 사람에게는 그동안 안 보이던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감옥에 갔다 온 사람, 알코올 의존자, 고아와 과부 같은 연약하고 소외된 이들이 눈에 들어와 그들과 함께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러면 말씀으로 살아난 내 이야기를 듣고서 거류하는 개까지 함께 구원의 즐거움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힘든 환경을 피해 도망친 나의 애굽은 어디인가요? 감추고 싶은 내 상처를 말씀으로 해석하여 고백합니까? 오늘 내가 섬기고 함께 즐거워해야 할 내 곁에 레위인과 객은 누구입니까? 토지 소산의 만물을 주께 드리지 않은 잘못을 회개하며 이제는 자녀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보이길 원한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방랑하는 아람 사람처럼 저 역시 어린 시절에 목회하시는 아버지를 따라 이곳저곳 이사를 다니고 성장한 뒤에도 공부와 일로 여러 나라를 옮겨 다녔어요. 그러다 결혼 후 수도권에 집을 마련하고 사랑스러운 두 자녀를 얻게 되니 제게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펼쳐진 듯 했지요. 특히 첫째는 외모도 출중하고 머리도 좋아 늘 저의 자랑거리였어요. 중학생 때는 영어 선생님이 해외 거주 경험을 물어볼 정도로 영어 실력이 뛰어났거든요. 또 명절이면 친척들이 입을 모아 아이를 칭찬하니 부모로서 마음이 흡족했습니다. 저희 부부는 한마음으로 아이에게 영어 수학은 물론 예체능까지 가르치며 교육의 열을 올렸지요. 그런데 큰아이는 고등학생이 되더니 피곤하다며 예배를 등한시했어요. 아이는 청소년부 수련회도 가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엄마 아빠의 신앙을 강요하지 마세요라고 했지요. 아들이 왜 이렇게 변했는지 돌아보다가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주께 드리지 않은 잘못을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세상 복도 누리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며 아이에게 기복신앙만 물려준 것을 회개해요. 그럼에도 믿음 없는 아버지 때문에 아이가 수고하고 있네요 라고 위로해주는 교회 공동체 덕분에 제 마음에 들지 않는 아이의 모습까지 받아들이고 있어요. 이제는 소산의 만물을 구별하여 드리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자녀에게 보이길 원해요. 저의 적용은 추석을 맞아 자녀들과 함께 청소년 큐티인, 어린이 큐티인으로 가정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늦잠 자는 아이에게 짜증내거나 화내지 않겠습니다 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에서 가장 좋은 열매를 거두었다 싶을 때가 가장 위험한 때예요. 그러니 그 열매가 교만의 바벨탑이 되지 않도록 제일 좋은 만물을 구별하여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야 합니다. 방랑하던 아람 사람이 내 조상이요.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자가 바로 나였음을 고백할 때 내 부끄러운 수치까지도 남을 살리는 간증이 될 줄로 믿어요. 모든 소산이 주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만물을 드림으로 레위인과 객까지 품고 공동체와 함께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

0: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내가 잘나서 얻은 소산인 양 교만하여 만물을 구별해 드리기에 인색한 저희입니다. 환경이 힘들다고 세상을 도피처 삼아 나만의 애굽으로 내려가지만 정작 그 애굽이 종노릇 시키니 학대와 괴로움을 당하고서야 주께 부르짖습니다. 그럼에도 강한 손과 편팔로 저희를 건져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무언가 이루고 편안해질 때가 가장 위험한 때임을 기억하며 제사장 같은 공동체 앞에 나아가 점검받고 우리의 헌신마저 십자가 앞에 내려놓길 원합니다. 방랑하던 아람 사람, 곧 돈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는 사기꾼 같은 야곱이 내 조상이라 고백하기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바로 야곱이라 고백하는 그 수치의 고백이 한 영혼을 살리는 간증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신 복을 홀로 누리지 않고 레위인과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함으로 모두가 함께 살아나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소나무수공원 옆에 있는 산돌교회에서 작은 교회 살리기 전도 세미나가 열립니다. 10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에클레시아 지원연구소 대표이신 박정엽 목사님, 붕어빵 교회 이야기 저자이신 더원교회 이채희 목사님, 김해 푸른숲교회 김영선 목사님을 모시고 열립니다. 전도 열정을 회복하는 이번 전도 세미나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751-511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도찔로에 위치한 울산 성광교회에서 주일예배 성가대 지휘자를 초빙합니다. 성악 및 지휘 전공자를 우대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73-6688번, 지역번호 052-273-6688, 울산 성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병영교회에서 팀룩워십 유닛 초청 찬양 집회를 개최합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4시 중구 병영성길에 위치한 울산 병영교회에서 열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2-5357번, 지역번호 052-292-5357, 울산 병영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북구 호계로에 위치한 울산 호계교회에서 한 영혼을 위한 가을빛 축제를 개최합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맛있는 먹거리 부스와 다채로운 체험 부스, 그리고 버스킹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축제에 참여하셔서 스탬프 5개를 모으신 후에 다음 날 10월 1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열린 예배에 참석하시면 경품 추첨에 응모가 가능하며 연극 공연까지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5-6980번, 지역번호 052-295-6980, 울산 호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찬양사역자 싱어송라이터 김보규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10월 4일 주일 오전 11시 30분 옥동공영주차장 옆에 위치한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열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성도님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5-0191번, 지역번호 052-265-0191, 옥동사랑의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지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매주 금요일 이 시간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케 하는 감사와 사랑 은혜가 넘치는 교회 울산 북부교회 정동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할렐루야. 이 시간 사람을 살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힘든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힘든 일을 만나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힘든 일만큼이나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아무도 내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외로움입니다. 내 사정은 묻지도 않은 채 사람들이 나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오해가 생겼는데 그 오해를 해명할 기회조차 없습니다. 그때 누군가가 이렇게 말해준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분의 이야기도 한번 들어봅시다. 확인되지 않는 말로 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지 맙시다. 이런 말을 하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어도 이런 말을 들으면 다시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나를 함부로 판단하지 않고 곁에 서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한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는 말과 그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는 말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아들과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 이렇게 다윗을 죽이도록 지시합니다. 그러나 사울 왕의 아들 요나단은 다윗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을 보호하고 사울에게 그 명령을 거두도록 권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같은 이스라엘의 왕궁 안에 있습니다. 같은 왕궁 안에서 한 사람은 다윗을 죽일 방법을 생각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다윗을 살릴 방법을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누구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 감정 때문에 누군가를 밀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어려움에 처한 사람 곁에 서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사람을 살리는 믿음, 그런 믿음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나단은 다윗에게 위험을 알려줍니다. 위험을 알려주면서 몸을 숨기라 이렇게 권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나단이 자신의 아버지 사울과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아버지 사울과 이야기를 나눈 후에 그 결과를 다윗에게 알려주겠다 약속하는 겁니다. 바로 다윗을 향한 사랑이 구체적인 보호와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요나단에게 사울은 단순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이면서도 이스라엘의 왕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런 아버지의 뜻을 거슬러 다윗을 보호하는 일이란 결코 가벼운 선택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요나단도 편한 길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정하신 일이니, 그리고 아버지가 곧 이스라엘의 왕이니 어쩔 수 없다. 내가 괜히 나섰다가 나까지 미움을 받을 수 있다. 마음은 안타깝지만 내가 해줄 수 있는 일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며 요나단이 물러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한다는 말, 그 사랑한다는 말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의 진실함은 상대방이 잘 될 때만이 아니라 그 상대방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사랑의 진실함이 잘 드러납니다. 우리가 함께 웃고 함께 축하하는 것도 참 귀합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오해받고 누군가가 실패하고 누군가가 힘을 잃었을 때에도 그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곧 더 깊은 사랑인 겁니다. 사람들이 칭찬하는 사람, 그런 사람 곁에 서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비난하는 사람, 그런 사람의 사정을 차분히 들어주는 데에는 사실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도움을 주면 나에게 돌아올 유익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을 위해 시간을 내는데도 사랑이 필요한 겁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다윗에게 필요한 것은 막연한 격려만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실제적인 도움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본문 2절 중반절 말씀을 보시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다윗, 내 아버지 사울이 지금 너를 죽이려 하니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라고 요나단이 말한 겁니다. 이 말에는 상대방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위험에도 그냥 버텨라 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실 테니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아도 된다 라는 말도 아니었습니다. 먼저 위험을 피하도록 돕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는 뜻인 겁니다. 우리의 사랑에도 바로 이런 구체성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힘든 성도에게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참 귀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한 번의 전화로, 그리고 함께 드리는 기도로, 그리고 식사 한 끼 챙기는 손길로 이어지면 더욱 귀한 섬김이 되는 겁니다. 병든 가족을 돌보는 분에게는 잠깐이라도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사랑의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 문제로 마음이 무너진 부모에게는 성급한 충고보다 끝까지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억울한 일을 겪는 사람에게는 그 사실을 확인하고 함께 도움을 구해줄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사실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혼자

라고 느끼지 않도록 곁을 지켜줄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살리는 사랑은 내가 얼마나 좋은 말을 했는가 이것보다 그 사람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를 먼저 살피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습니다. 배우자가 지쳐 있을 때 당신만 힘든 것이 아니야. 나도 힘들어 라고 말하기 전에 무엇이 그렇게 힘들었는지를 그 배우자에게 물어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배우자의 마음을 들어주어야 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자녀가 실수했을 때 먼저 꾸중하기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그 자녀의 마음과 이야기를 들어주어야 하는 겁니다. 잘못을 바로잡지 말라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자신의 잘못을 말할 수 있을 만큼 안전한 관계가 되어주라는 의미인 겁니다. 사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강한 사람, 힘 있는 사람만 환영받는 곳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 실수한 사람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랫동안 예배에 나오지 못한 성도를 볼 때 믿음이 연약하다라고 판단하기 전에 그동안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도움을 받는 것을 미안해하는 분이 계십니까?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면 제가 부끄럽습니다. 그러니 제가 알아서 견디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짐을 혼자 지는 것은 이 믿음이 아닙니다. 손을 내밀어 도움을 받는 것 또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겸손인 겁니다. 우리에게는 서로를 돌보도록 함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있고 함께 예배드리는 형제 자매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요? 함께 예배드리는 공동체를 허락하셨을까요? 서로 도움이 되어주라는 겁니다.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격려하고 세워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다른 사람의 손을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오히려 내가 다른 사람의 손을 붙들어야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 은혜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세워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앞에 자신에게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은 누구인지 자신에게 물어보아야 하는 겁니다. 멀리서 큰 일을 찾기 전에 가까이 있는 한 사람, 우리 가정 안에 있는 한 사람,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서 기도하시고 안부를 물어주시고 필요한 도움을 함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바로 사람을 살리는 믿음이란 이런 작은 사랑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 요나단은 다윗을 숨겨주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을 보시면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에게 나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요나단은 아버지를 존중하면서도 아버지의 잘못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행동을 단순한 의견 차이나 감정의 문제라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견 차이, 감정의 문제라 하지 않고 그것은 죄다. 그것은 범죄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범죄의 사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왜 범죄인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다윗은 왕을 해치지 않았습니다. 사울 왕을 해치지 않았고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걸고 다윗이 이스라엘을 위해

두려움과 미움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로 그 시선이 돌아가도록 권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단은 사실 이 다윗만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 사울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죽음에서 지키면서도 동시에 아버지 사울이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막으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승리가 누구에 의해서 주신 승리인지 바로 여호와께서 주신 승리라는 것을 돌이켜보게 하는 겁니다. 지금 요나단은 자신의 이런 행동을 통해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에게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가까운 사람이라고 해서 그 잘못을 덮어주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이 죄의 길로 가지 않도록 말해줄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부모의 잘못을 동조하는 것은 서로 다릅니다. 친구를 사랑하는 것과 친구의 죄를 정당화하는 것도 서로 다른 겁니다.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과 공동체의 잘못을 감추는 것은 서로 같지 않은 겁니다.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을 모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틀렸을 때 침묵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의 용기가 필요한 겁니다. 사람들이 누군가에 대해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누군가에 대해 확인되지 않는 말을 나눌 때가 있습니다.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쉽게 판단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을 쉽게 판단하고 한번 들은 이야기를 사실인 것처럼 전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분위기를 깨고 싶지 않아서 함께 맞장구 칠 때도 있습니다. 나만 다른 말을 했다가 관계가 또 불편해질까 봐 그만 침묵해버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을 살리는 말은 이런 자리에서 꼭 필요합니다. 아니, 그 이야기가 확인된 것입니까? 당사자의 설명도 들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만으로 그 사람 전체를 함부로 판단하지는 맙시다. 이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명예를 지키고 누군가의 마음을 지켜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그 사람은 절대로 잘못할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도 사실을 확인하지 않은 판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잘못이 있다면 책임 있게 다루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말은 사실을 감추는 말이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말은 사실을 왜곡하지 않으면서도 그 사람을 함부로 무너뜨리지 않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없는 진실은 상대방을 공격하는 말이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진실이 없는 사랑은 잘못을 방치하는 말이 되기 쉬운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랑으로 진실을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랑과 진실은 함께 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해 보니까 요나단은 사울이 잊고 있는 사실을 다시 떠올리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 다윗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감정이 올라오고 분노가 커질수록 상대방에 대한 판단이 공정한지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아야 하는 겁니다. 배우자에게 서운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서운한 일이 있어도 그동안의 수고까지 없었던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녀가 넘어지고 실수할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자녀가 넘어지고 실패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주신 재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겁니다. 한 성도가 실수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한 성도가 실수했다 하더라도 그 영혼을 함부로 판단하거나 그 영혼을 함부로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또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말하는 사람의 자리뿐만 아니라 말을

듣는 사람의 자리에도 서 보아야 합니다. 누군가 내 잘못을 조심스럽게 이야기할 때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네가 뭘 안다고 나에 대해서 그렇게 말하느냐? 아니, 내 사정도 제대로 모르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닫아버리지는 않습니까? 모든 비판이 다 옳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듣기 불편하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이야기를 거절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어렵게 꺼낸 그 말 속에 내가 돌아보아야 할 진실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성숙은 잘못을 전혀 하지 않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을 전혀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 불완전한 존재, 원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 그래서 실수하고 넘어지고 실패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을 지적받았을 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것, 그것이 진정한 믿음의 성숙이라는 겁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래요, 당신 말이 맞습니다. 제가 너무 감정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니 제가 먼저 사과하겠습니다. 바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곧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입술이 누군가를 몰아붙이는 입술이 아니라 그 사람을 믿음 안에서 살리는 입술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되는 이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은 요나단의 권면을 듣고 이제 다윗을 죽이지 않겠다라고 맹세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그가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사울이 맹세합니다. 내가 맹세하겠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다윗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사울이 말한 겁니다. 이런 말을 들은 요나단은 이제 다윗을 찾아가 이런 사울왕의 말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이런 말을 전달하고 이제 다윗이 다시 사울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준 겁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아멘. 요나단이 다윗을 사울에게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사울 왕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말로만 걱정한 것이 아니라 실제 회복을 위해 요나단이 움직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음 말씀에서 살펴보겠지만 사울은 다시 다윗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번 이런 요나단의 중재로 위기는 지나갔지만 모든 문제가 영원히 끝난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나단의 사랑은 귀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사울의 완고한 마음까지 그리고 미래의 모든 위험까지는 해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바로 이런 인간의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본문이 보여주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인간의 한계 앞에서 우리는 더 크시고 더욱 완전하신 중보자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중보자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서로의 관계를 이어주는 분을 가리킵니다.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끝까지 구원하시는 중보자,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런 요나단의 중재와 예수님의 중보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요나단은 사울에게 죽임을 당할 죄가 없는 그런 다윗을 위해 말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시기했습니다. 우리도 사울처럼 다른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내 뜻에 맞지 않는 사람,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을 밀어냈습니다.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데 그만 침묵해버렸고 때로는 확인되지도 않는 말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억울한 다윗의 마음만 가진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는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울의 마음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런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런 우리의 죄를 실제로 담당하시기 위해 오신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충분히 좋은 사람이 된 후에,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한 후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잘 돌보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렇게 믿음 좋은 요나단처럼 살아서 우리를 받아주신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그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나단은 말로 호소합니다. 말로 호소하여 다윗의 생명을 지켰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 우리가 받아야 할 그 죄의 심판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내가 얼마나 의롭게 살아가는가, 내가 얼마나 착한 일들을 많이 해야 하는가, 여기에 있지 않은 겁니다. 바로 우리의 소망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과거의 십자가 사건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을 보시면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고 우리를 위해 말하신다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아멘.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신다.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마음 깊이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할 때만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쳐서, 우리가 실수하고 실패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에도, 그리고 눈물이 앞을 가려서 우리의 기도가 끊어질 때에도 우리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들을 잊지 않으신다 성경이 기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나는 이길 수 있다, 나는 언제나 강하다라는 자신감이 아닙니다. 바로 나를 위해 간구하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다. 지금도 나 살아계셔서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나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들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도록 하실 것이다. 그 주님이 살아계시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라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실패했다 하더라도 숨지 않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다른 사람을 미워했습니다. 주님, 제가 말로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사람들 눈치 보느라 옳은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우리가 정직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이유는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 회개는
내 잘못을 가르쳐

0: 어렵게 여기는 일이 아닙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필요한 책임을 지며 다시 주님의 길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과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사과하고 잘못 전한 말이 있다면 그 말을 바로잡고 상처를 준 사람이 있다면 회복을 위해 함께 힘써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가정 안에서 해야 할 일이고 우리 교회 안에서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종의 출발점은 이 말씀에 대한 두려움, 이 정죄에 대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바로 모든 순종의 출발점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길을 우리가 걷게 된다는 겁니다. 혹시 오늘 내 사정을 알아주는 사람 아무도 없다라고 느끼는 분이 계십니까? 혹시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으셨습니까? 가족들에게조차 마음을 털어놓지 못하고 있습니까? 오랜 기다림 속에서 혼자 남겨진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분은 자기에게 나아오는 사람, 자기에게 나아오는 사람을 끝까지 구원하시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이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이해해 줄게 라고 하지만 사실 이 사람의 이해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말과 사람의 약속은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내가 하겠다, 내가 맹세하여 내가 이것 하겠다라고 하지만 그 사람의 말과 약속은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원은 이런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약속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사람의 약속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구원의 역사, 우리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에 우리의 구원이, 우리의 삶이 달려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런 주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이런 주님을 우리가 진정으로 믿을 수 있다면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겁니다. 다시 일어나 우리 주님과 함께 이 땅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혼자 견디려고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부르짖으시고 믿음의 공동체에 손을 내미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사울처럼 감정에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사울처럼 감정에 사로잡혀 누군가를 잘못 판단하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진실한 권면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사람이야. 너는 말씀대로 살고 실천해야 되는 사람이야 라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깨우시고 우리 양심에 찔림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성령의 찔림을 받아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우리의 삶이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곧 성화의 삶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삶이 곧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성도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말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자기 잘못을 인정할 수 있는 겁니다. 진정 주님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다른 성도의 잘못과 상처를 품어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서로의 곁을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진실을 말하셔서 사람을 살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와 그런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울산시 중구 서동에 위치한 울산 북부교회

정동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울산전화 052-297-5632번 052-297국에 5632번 울산 북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동상교회 황재경 목사님입니다.
1: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결실의 계절을 허락하시고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아 온 가족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세우시고 사랑하시는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크신 권능의 손으로 이 민족을 보호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회 곳곳에 자리 잡은 갈등과 분열이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화해와 평화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번 명절에 흩어졌던 가족들이 모일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 가정과 민족의 참된 소망임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가족과 이웃들에게 십자가의 사랑이 전해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참된 부요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6년 9월 25일 금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여러분 복된 추석 명절 보내고 계시죠? 우리 추석 명절에 가장 필요한 단어 두 가지가 있다고 해요. 그것은 사랑해란 단어고요. 또 하나는 미안해라는 단어라고 합니다. 사랑해, 미안해. 사랑이란 말은 예쁜 꽃다발 같고 햇살 같아서 언제 들어도 가슴을 가득 채워주잖아요. 반면에 이 미안해란 말은 정말 우리의 차가운 마음을 녹여주는 따뜻한 햇살 같습니다.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실질적으로 버티게 해주는 그런 내 마음의 살림살이 같은 것이죠. 사랑해가 그 사랑의 시작을 알린다면 미안해는 그 사랑을 끝까지 지켜내는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한다고 해요. 결혼했다고 하는 것, 오늘 가정을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매일 사랑해라고 다짐하는 일을 넘어서 매일 미안해를 연습하고 다듬어가는 거룩한 과정이다. 이 추석 명절 아침 각자의 가정 예배를 드리며 사랑한다 그리고 미안한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이런 고백이 현재 진행형으로 진행된다면 아마 놀라운 회개와 또 회복과 용서와 사랑의 마음이 싹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 여러분 어떠셔요? 정말 마음을 녹이는 사랑해, 그리고 더 따뜻한 미안해라는 고백이 우리의 가정 속에 어우러질 때 우리의 가정은, 오늘 여러분의 그 아침의 가정의 모습은 작은 천국이 되어온 것이겠죠? 오늘 복된 추석 명절 아침 식탁에 둘러앉은 우리 가족들의 손을 잡고 그동안 쑥스러워 묻어두었던 그 한마디를 먼저 건네봅시다. 그동안 내가 부주의해서 미안해. 그리고 여전히 당신을 사랑해. 미안해. 사랑해. 아, 오늘 오해와 상처가 풀어지는 그런 기적의 열쇠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함께 찬양을 고백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지혜를 이 아침 활용해 볼까요?

사랑해 미안해 그 행복한 가정의 두 기둥이라고 하죠. 깜빡 잊어버렸다라는 말이 미안하다 말을 대신할 수 없대요. 오늘 저 복잡한 사정이 있었어 라고 하는 이 말들이 미안하다라는 말을 대신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오늘 가족의 온도, 사랑해와 미안해 횟수로 좌우됩니다. 가정에서 사랑해와 미안해는 주님의 성전을 바치고 있던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와 같다. 참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복주시는 여러분의 가정,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의 그 가정 속에 사랑해와 미안해, 이 축복의 언어, 회개의 언어가 정말 쌍기둥을 이뤄서 믿음의 명문 가문이 되어가는 그 발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은 우리의 입술 속에서 사랑해와 미안해 이 고백들 계속해서 따뜻한 밥처럼 지어지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가정은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화려한 말보다 작고 진심 어린 미안하다, 사랑하다 그 고백에서 시작되겠죠. 이 추석 명절 당일입니다. 이 복된 금요일 아침 우리들 가정 속에서 사랑의 미안해가 넘쳐나면 좋겠고요. 오늘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어저께 이문학을 하나님께 추석 특집 영상도 있었는데요. 그 영상 공유도 샵 1069번으로 인문학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영상 링크를 보내드릴게요. 자, 오늘은 복된 금요일 아침입니다. 추석 특집 인간 수업 홍양표 박사님과 함께하고요. 더 풍성한 찬양, 더 힘있게 한번 고백해 봅시다. 우리 가정에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창사 70주년을 맞은 극동방송이 오랜 시간 한결같은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고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요즘 포항스틸러스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축구선수 생활을 이어가고 있고 하루하루 감사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포항에서 생활하면서 지역의 따뜻한 정과 함께 포항 극동방송이 지역의 많은 분들에게 전하고 있는 귀한 복음의 사역도 가까이에서 느끼고 있는데요. 포항스틸러스에서 좋은 모습으로 팬 여러분들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석을 맞아 극동방송 모든 가족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고 풍성한 한가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극동방송의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추석 명절에도 주님과 함께 극동방송과 함께 해피 추석!

안녕하세요. 추석 명절 날입니다. 어제 여러분 도착하셨나요? 아니면 아침에 지금 부지런히 가고 계신 시간일까요? 여러분 명절하면은 무엇이 떠오르나요? 저 같은 경우는 며칠 전부터 명절 부모님이 모처럼 사준 옷을 입었다 벗었다 해가면서 또 먼 곳에서 오는 친척들을 기다리면서 잠을 설쳤던 기억, 그리고 전날에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송편을 빚던 이런 생각들이 스치고 지나갑니다. 여러분들에게 추석은 어떤 의미인가요? 저에게 있어서 추석은 바로 그런 것거든요. 함께 모든 어른들이 또 멀리 떠나 있던 형님 그리고 형제 자매들이 함께 모여서 떡을 떼면서 모처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성묘도 하는 이런 이미지가 저한테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명절이 휴가 가는, 놀러 가는 이런 걸로 전락되지 않았나 한번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특별히 언제부턴가 명절 증후군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은 명절날 이제 시댁이나 혹은 이렇게 바쁜 일정에 대해서 증후군이라는 이야기까지 붙여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0: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거는 우리들의 본질입니다. 이 명절이 왜 있나요?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한 해 동안에 있었던 추수감사절처럼 우리들이 감사할 수 있는 시간들, 가족이 건강하게 모일 수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 감사를 표현할 수 있는,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인사드리는, 그리고 그 인사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된 맛있는 음식을 나누는 이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번 명절은 여러분 어떻게 보내실 건가요? 여러분, 명절을 통해서 혹시 아이들과 함께 혹은 온 가족과 함께 한다면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그냥 가서 부모님 뵙고 그냥 가서 아이들과 있다 오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잘 계획해서 멋진 이벤트를 준비하시면 여러분 명절이 훨씬 더 행복하고 명절 증후군보다는 명절 도파민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가족들이 함께하는, 얼마 전에 한 제가 가족을 소개해 보고 싶은데 이 가족도 명절날은 그렇게 무의미하게 만났다가 점심 먹고 나면은 주르륵 흩어지는 이런 가족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분이 돈을 조금 투자해서 다양하게 선물을 준비해서 명절 점심 먹고 나서 온 가족 경연대회를 했답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준비한 것을 다 발표하면서 조금 약간 큼지막한 선물들 하나 준비했더니 사촌들이, 아이들이 그 선물 타려고 정말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그 시간이 2시간이 갔는데 온 가족이 2시간 동안에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다들 이야기를 해서 그게 매년 행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명절을 감사하고 행복하려면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해야 됩니다. 감사할 수 있는 준비, 행복할 수 있는 준비, 이제는 딱 명절에 저희처럼 송편 만들고 뭐를 해야 되고 뭐를 해야 되는 틀에 박힌 명절이 아니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명절날을 좀 더 보람차고 행복하게 지내려면, 또 감사한 명절이 되려면 준비를 하시길 바랍니다. 조그만 아이디어와 준비를 하시면 여러분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 명절날이 되면 아이들에게 이걸 통해서 그냥 막연히 아이들이 하루 종일 게임해도 되는 날, 학교 갈 때는 안 되지만 연휴는 마음껏 흐트러지는 이런 시간이 돼서는 여러분 안 됩니다. 아이들이 한 3일 동안 흐트러지면 이걸 다시 잡으려면 여러분 열흘은 가야 된다는 거 아시나요? 그래서 명절은 조금 더 시간을 짜임새 있게,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런저런 교육도 좀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좋은 책도 한 구절씩 읽고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철저히 세워서 아이들이 기다려지는 명절. 그래서 많은 아이들이 너 명절은 뭐가 좋니? 이랬더니 저는요, 명절날은 게임이요, 맘대로 해요. 명절날은 안 혼나요. 할머니 집 가면요, 하루 종일 게임할 수 있어요. 이런 시간이 아니라 명절날이 계획돼서 아, 저희는요, 이런 계획대로 이렇게 갑니다. 라고 아이들과 함께 아름다운 추억. 지금 제가 어른이 돼서도 어렸을 적의 추억은 그렇게 내가 갖는 의미의 추억이, 추석이 만들어졌듯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여러분 자녀가 저만큼 컸을 때 우리 부모님은 나에게 이런 명절의 의미를 만들어주셨어 라고 아름다운 추억을 오랫동안 간직할 수 있는 그런 명절이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명절 이튿날입니다. 마지막까지 여러분 행복한 시간, 즐거운 시간, 그리고 감사의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오늘 추석 특집 인간수업 홍양표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정말 꼭 필요한 얘기가 아닌가 생각해봤습니다. 자, 오늘 인간수업 영상 링크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인간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영상 링크 보내드리고요. 어제 못 받으셨던 인문학을 하나님께가 있다면 인문학이라고 문자 주시면 링크를 전합니다. 오프닝 말씀도 공유해드리겠습니다. 복된 추석 명절 이 당일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십니다. 예배하는 가정, 그리고 우리의 시간을 잘 쪼개서 정말 하나님을 생각하고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열정을 보내는 시간들 더 많아지면 좋겠고, 그 시간들 촘촘하게 한번 계획해 보시면 좋겠어요. 자, 은혜로운 찬양 같이 해요.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찬양합시다.

0: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펠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원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리니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말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 혁신 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1: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해와 미안해로 마무리되는 이 아침의 현장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봐요. 추석 명절 이 금요일 아침 여러분 그 가정의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분명 우리 마음속에 교훈을 주실 거예요. 우리 옆사람, 우리 가족들에게 사랑해라고 이야기를 해라. 그리고 미안해라고 이야기를 해라. 그 소중한 사람들, 아이 뭐 내가 얘기 안 해도 그 마음 다 알지 않겠어요? 라고 하지만 오늘 사랑해와 미안해라는 표정, 이 마음, 이 소리는 바로 우리 가정의 행복한 두 기둥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명절에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의 일상을 저는 축복하고요. 오늘 좋은 아침입니다.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명절 보내시기를 응원합니다. 송옥석이었고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5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1: 안녕하세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중산초등학교 6학년 문서윤 단원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가을쯤으로 기억합니다. 교회에 계신 집사님께서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원 모집을 추천해 주셨고 흥미가 생기면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활동을 하면 뭐가 가장 좋은가요?
1: 언니 동생들과 함께 다 같이 모여 찬양하고 합창단이라는 공동체

0: 새 생활 안에서 책임감을 기를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1: 우리 서윤이는 하나님과 많이 친해졌나요?
0: 확실히 전보다 더 친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중에 학교 생활만 할 때는 하나님을 찾는 일이 적었는데 합창단에서 찬양을 하면서 들어가기 전에는 안 틀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잘 틀리지 않아요. 뭔가 바로 들어가기 전에도 잘 안 떨려요.
1: 그러면 반대로 힘들 때도 있나요?
0: 저는 합창을 하면서 노래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되지 않을 때나 안무가 이상적인 느낌으로 잘 되지 않을 때가 힘들었어요. 생각할 때는 90도로 되는데 실제로 보면 90도가 아닌 것처럼 거울이 있는 곳에서 연습을 해야 하는 이유.
1: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은 뭐예요?
0: 처음 들어왔을 때 한 미국 케네디 센터에서 한 공연이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가장 열심히 오래 준비했기도 하고 해외에서 하는 첫 공연이라서 가장 기대되고 설렜던 것 같고 끝나자마자 바로 기립박수를 쳐주셔서 기분이 좋았어요. 되게 화음이 잘 만들어졌어요. 소프라노, 메조, 알토가 되게 잘 나눠져서 좋았어요.
1: 우리 서윤이에게 어린이 합창단은 어떤 의미인가요?
0: 어린이 합창단은 저에게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게 하며 저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곳이에요. 찬양하는 친구들과 추억도 쌓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1: 만약 서윤이가 어린이 합창단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0: 없었다면 허전했겠죠? 왜냐하면 찬양도 자주 안 하고 왜냐하면 합창단을 다니면 찬양이 계속 귀에서 맴돌아서 계속 흥얼거리게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을 거고 여기에 있는 친구들은 다 찬양하고 다 소중한 친구들이니까 허전했을 것 같아요. 없었다면? 어린이 합창단은 나에게 복음이다. 왜냐하면 저에게 어린이 합창단은 복음을 배우고 전하는 곳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어 정말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1: 서윤이가 어린이 합창단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고 계실 텐데요.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 인사 드려봅시다.
0: 항상 합창단 데려다 주시고 항상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앞으로도 잘 부탁해.
1: 신입 단원들을 향한 환영의 인사도 부탁해요.
0: 안녕, 얼른 와서 다 같이 찬양하자. 찬양으로 하느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어.
1: 가장 맑고 순수한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정과 배려, 사랑과 희생을 배울 수 있는 바로 그 자리,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안에 가장 건강하고 올바르게 키워낼 수 있는 방법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화이팅!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동행교회 한차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사랑하는 여러분, 추석 명절을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 가운데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고향을 방문하는 중시라면은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명절인데도 불구하고 일터에서 일하시는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눌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23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지요. 좋은 선택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잘못된 선택은 잘못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죠.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의 선택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고 당대에서 뿐만 아니라 후손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유언과 같은 말씀을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남기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14절에서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하나도 어김없이 이루어진다. 하나님은 한 번 하신 약속은 끝까지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은 약속한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지만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하면 그로 인해 징계와 심판도 임한다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 앞에서 절할 때에 그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남겨두고 죽어야 하는 여호수아는 심히 걱정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간절히 당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영원히 계시니까 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삶을 살아라. 그러면 너희와 후손이 모두 잘 될 것이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 같은 여호수아의 권면을 듣고 순종했을까요? 아니면은 무너졌을까요? 안타깝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로 무너졌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다음 책인 사사기의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이 아주 형편없이 무너지는데 이스라엘이 이렇게 무너진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그 첫 번째 이유는 후손에 대한 신앙의 교육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사기 2장 7절을 보시면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고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호수아가 죽고 그 다음 세대예요. 사사기 2장 10절에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다라고 했어요. 여호수아 이후의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 정복 전쟁에 나선 이들은 절대로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었지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친히 보고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늘 무슨 이야기를 하면서 살았겠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한 얘기를 하면서 살지 않았겠습니까? 물이 흘러넘치는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걷는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야기, 아이성을 정복한 이야기, 기골의 장대한 아낙 자손을 이긴 이야기, 이런 많은 사건들을 직접 보고 경험한 한 가운데 있었지요. 그런데 이런 일들을 직접 경험하지 못한 다음 세대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에 대한 체험적인 경험이 없었던 거예요.

0: 그러니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신앙의 열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만 살겠다는 약속을 깨뜨렸어요. 그 결과 하나님의 도우심이 떠나니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하게 되고 만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가만히 보시면 다 가난을 체험하고 고생한 세대들이지요. 이 나라의 환난과 풍랑을 겪은 세대들이에요. 그 환난 속에서 하나님 아니면 죽을 것 같았고 살수 없어서 죽기 살기로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렸었던 분들이죠. 다른 것 없이는 살아도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었어요. 그래서 수많은 기적과 능력을 보고 세상 살면서 실력으로 안 되는 많은 일들이 기도로 되고 믿음으로 되고 기적처럼 이루어지는 것을 본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 다음 세대들입니다. 다음 세대 중에는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보거나 체험해보지 못한 이들이 많아요. 부모의 권위에 의해서 교회는 나가고 예배는 드리지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해보지 못한 이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유산은 재물이나 부동산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해주고 내 인생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간증으로 들려줘야 해요. 그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복음 안에서 사는 법을 가르치고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줘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이스라엘이 무너진 이유는 세상과 타협 때문입니다. 사사기 3장 5절에서 6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그들의 신들을 섬겼다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과 함께 살기 시작하고 그들 가운데에 거주한다는 것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에요. 문제는 그들과 함께 거저가 함께 살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족속들의 문화와 생활과 사고방식과 가치관을 같이 누리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이나 종교나 습관까지 같이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가나안의 문화와 종교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타협하고 동화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족속들은 함께 살 대상이 아니라 쫓아내야 될 대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렇게 함께 거하고 살다 보니 나중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이방인의 구별이 없어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신앙의 칼날을 잃어버렸어요. 누가 믿는 자이고 누가 불신자인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평소 삶에서 믿음의 사람다운 모습이나 행동들도 전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불신자들을 떠나서는 살수 없죠.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사회생활이 다 불신자들과 함께하는 생활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색깔을 분명히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빛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과 함께 생활하면서도 동화되지 않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자로 인정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저 사람은 뒤에서 남욕 안 하는 사람, 저 사람은 자기 업무에 성실한 사람, 돈안 떼어먹는 사람, 굳은 일은 도맡아 하는 사람, 이런 말을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믿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거짓말도 할수 있고 술도 좀할수 있고 바람도 피울 수 있고 노름도 할수 있고 농땡이도 좀 피울 수 있는 것이지. 어떻게 성실하면 살수 있나? 여러분, 이건 타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면 내가 너희를 책임지리라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잠시 고난받고 사람에게 찍히고 손해보는 것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키는 것은 잠깐이지만 축복은 영원합니다. 우리의 선택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기에 그 선택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결정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선택해서 영원한 축복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남구 달동에 위치한 동행교회 한차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02-975-0691 동행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0: 소식을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2: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소나무수공원 옆에 있는 산돌교회에서 작은 교회 살리기 전도 세미나가 열립니다. 10월 1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진행됩니다. 에클레시아 지원연구소 대표이신 박정엽 목사님, 붕어빵 교회 이야기 저자이신 더원교회 이채희 목사님, 김해 푸른숲교회 김영선 목사님을 모시고 열립니다. 전도 열정을 회복하는 이번 전도 세미나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751-511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남구 도찔로에 위치한 울산 성광교회에서 주일 예배 성가대 지휘자를 초빙합니다. 성악 및 지휘 전공자를 우대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73-6688번, 지역번호 052-273-6688, 울산 성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 병영교회에서 팀룩워십 유니초청 찬양집회를 개최합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4시 중구 병영성길에 위치한 울산 병영교회에서 열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주차장이 협소한 관계로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2-5357번, 지역번호 052-292-5357, 울산 병영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북구 호계로에 위치한 울산 호계교회에서 한 영혼을 위한 가을빛 축제를 개최합니다. 10월 17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맛있는 먹거리 부스와 다채로운 체험 부스, 그리고 버스킹 공연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축제에 참여하셔서 스탬프 5개를 모으신 후에 다음 날 10월 18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열린 예배에 참석하시면 경품 추첨에 응모가 가능하며 연극 공연까지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95-6980번, 지역번호 052-295-6980, 울산 호계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찬양사역자 싱어송라이터 김보규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10월 4일 주일 오전 11시 30분 옥동공영주차장 옆에 위치한 옥동사랑의 교회에서 열리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성도님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65-0191번, 지역번호 052-265-0191, 옥동사랑의 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지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괜찮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은 아침 김아은입니다. 고향을 떠나면 당연했던 것들이 그리워지죠. 늘 누워 자던 자리, 익숙한 밤 냄새, 가족들의 목소리처럼 곁에 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이 하나둘씩 생각납니다. 성경 속의 야곱도 고향을 떠나던 날 익숙한 잠자리 대신 차가운 돌 하나를 베개 삼아 잠이 듭니다. 아마 그 돌베개만큼 그날 야곱의 처지를 잘 보여주는 것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 불편하게 짝이 없는 타지와 돌베개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밤 야곱의 꿈에 찾아오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아멘. 집은 멀어졌고 잠자리는 불편해졌지만 하나님까지 멀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그렇죠. 우리가 있는 자리도 돌베개처럼 낯설고 불편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찬양을 한번 불러보면 어떨까요? 찬양을 부르는 순간 내 영혼이 기억할 겁니다. 내가 어디 있든 그곳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요. 오늘 그리운 고향을 마음에 떠올리며 우리의 모든 길에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며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하기에 괜찮은 아침입니다. 괜찮은 아침 찬양과 함께 시작할게요.

민족의 대명절 추석 당일입니다. 여러분, 올 한해도 참 수고 많으셨고요. 네, 오늘 이 시간까지 버텨오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 추석만큼은 가족분들과 그리고 사랑하는 분들과 함께 맛있는 것도 많이 드시고 행복한 그런 추억들을 쌓아가시는 그런 하루가 되길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함께한 찬양은요, 돌베개라는 찬양이었습니다. 김도현 목사님의 음성으로 함께한 찬양이었는데, 야곱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오늘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야곱의 일생 중 부분은, 그 고향을 떠나왔던 순간입니다. 이 고향을 떠나와서 차디찬 밤에 딱딱한 돌베개 하나 베고 잠들었던 그 순간. 사실 얼마나 무섭고 힘들었을까요? 내가 다시금 내가 살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 앞으로 어디 가서 살아야 하지? 그런 수많은 고민과 근심과 염려가 스쳐 지나갔을 텐데,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의 외롭고도 두려운 마음을 아시고, 그 마음을 울리는 말씀

말씀을 하시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고,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참, 우리 하나님 너무나도 섬세하시지 않나요? 세상에, 이 작디 작은 인간의 그 외로움과 그 두려움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그 손길을 덮어주시는 장면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이 고향을 떠나온 많은 분들에게 꼭 닿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 어디에서 살고 계시든, 이 명절에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서 이 본가를, 그리고 고향을 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계신다면, 그래서 좀 낙담하는 그런 분이 혹시라도 계신다면, 그런 분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두가 시끌시끌한 이 명절에 홀로 있어서 어둡고 외로운 내 마음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요. 무엇이 필요한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니까 채워주시리라 믿습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이 추석을 밝고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더불어서 제가 오늘 이 야곱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고향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있는데요. 오늘 제가 전해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콘텐츠가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 전동 극동방송에서 제작한 이 청취자들의 음성을 담고 있는 그런 방송 제작물을 한 가지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목은 그리운 고향 다시 부르는 찬양입니다. 각자의 고향에 얽힌 이야기, 추억들, 그리고 어릴 적 나를 세워주었던 찬양들, 네, 이런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는데, 사실 그것보다도 이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싶었던 또한 가지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 이제 곧 방송을 들으시면서 아시겠지만, 이 방송의 주 진행자 말고요, 네, 진행하시는 분 말고 보조 진행자가 한 분이 더 등장을 합니다. 두분다 남자분인데, 이두 번째 진행하시는 분의 이 음성을 살짝 들어보시면 말투가 좀 특이하다고 느끼실 수도 있어요. 뭐지? 사투리인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 보조 진행자, 이 남성 진행자는요, 제 동기입니다. 저랑 입사를 같이 한제 동기인데, 탈북민이에요. 종종 이제 입사하고 나서 이 교육을 받으면서 본인 고향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하곤 했거든요. 물론 다시 가서 살고 싶다 이런 건 전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이 훨씬 좋고 한국으로 오게 된게 전적인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런 동기인데요. 그래도 또 사람 마음에 내가 나고 자란 곳이 왜 궁금하지 않겠어요? 왜 다시 한번 스쳐서라도 보고 싶은 마음이 없겠어요? 근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동기의 한마디 한마디를 듣는데, 아, 무슨 마음으로 녹음했을까 싶은 그런 생각이 드는 거 있죠. 그래서 오늘 이 콘텐츠를 여러분께 좀 들려드려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세상에는요, 고향에 가고 싶은데 가지 못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시대요. 최근에 알았는데, 어떠한 사정과 이유로 인해서 자신이 나고 자란 그 땅을 밟지 못하는 그런 분들이 참 많다고 하십니다. 아무리 많은 돈과 아무리 많은 시간이 있어도 밟지 못하는 그런 땅이 있는 거죠. 그런 땅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당연히 안타깝고 슬픈 마음이 있겠죠. 그 고향을 떠나온 사람이나 그 고향에 남겨진 또 다른 그의 가족이나 아마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 문득 하나님의 마음까지 좀 토바보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천국을 우리가 본향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이 천국을 떠나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가 다시 그 땅을 밟지 못한다면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까 싶었습니다. 그쵸? 너무 슬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잘 하고 하나님 잘 믿다가 부르시는 그날에 이 땅에서의 소풍을 마치고 다시 올라가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으로 이 방송을 준비를 했고요. 이제 찬양 한곡 듣고 오늘 준비한 이야기를 들려드릴 건데, 오늘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어지는 찬양, 지선 전도사님의 소풍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함께 들으시고요. 이어서 오늘 준비된
네, 그리운 고향, 다시 부르는 찬양, 청취자와 함께하는

그 시간까지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따로 끝인사 드리지 않고 저는 여기서 바로 인사드릴게요.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동에 푹 젖으시는 그런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선 전도사님의 소풍 찬양 이어드릴게요.

0: 명절이 되면 사람들은 고향을 찾습니다. 기차를 타고 차를 타고 긴 시간을 달려서라도 고향에 가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고향에 쉽게 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그래서 더 자주 떠올리고 더 깊이 마음에 품게 됩니다. 어린 시절 뛰놀던 길, 가족의 목소리, 명절이면 먹었던 음식, 그리고 그때 함께 불렀던 찬양 한 곡이 있다면 어땠을까요? 신기하게도 노래 한 소절만 들어도 오래전 그날의 풍경과 사람들이 다시 마음에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극동방송이 맞이하는 풍성한 한가위. 오늘은 특별히 북한에서 오신 분들과 함께 그리운 고향, 다시 부르는 찬양을 마련했습니다. 고향 이야기를 듣고 추억을 나누고 그리운 마음으로 찬양도 함께 불러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부르는 한 곡의 찬양이 이 시간 누군가에게는 고향으로 가는 가장 따뜻한 길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장차 5 아이 아빠가 될 김명준입니다.

0: 이야기입니다. 저는 함경남도 단천시 백암동이라고 하는, 백암만 들어도 딱 돌이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돌이 많은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그때가 98년도 고향에 이제 동생 두 명이 이제 그때 어려운 시기에 고난의 행군 때 이제 그 묻고 오다 보니까 그 동생들 생각이 많이 나죠. 항상 그 동생 둘 빼고는 다 한국에 왔습니다. 대신에 첫째 누나는 자녀 딸이 한국에 왔죠. 커가 있습니다. 한국에는 오나 밀려가 있습니다. 첫째 형, 둘째 형, 셋째 형, 그리고 제가 넷째, 다섯째, 여섯째가 있습니다. 한국에 와서 지금은 이제 교회 일과 방과후 일을 하고 있는데, 교회 오기 전에는 직전까지 그 일식 라면을 운영을 했습니다. 네, 16년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 성도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배우러 다니다가 같이 하자고 이제 제안을 해서,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한 게 한 7, 8년을 했습니다.
1: 한국에 와서 친구와 함께 시작한 일식라멘. 명준 형제님의 사연을 듣다 보니 한국에서 어떤 음식을 먹을 때면 북한 생각이 나는지, 북한은 명절 음식은 어떻게 보관하는지, 북한에선 추석 명절에 가족과 어떻게 시간을 보내는지 궁금했습니다.
0: 저는 그 북한에서도 송편을 좋아했어요. 송편. 우리 명절에는 송편과 절편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 안에 있는 콩고물 때문에 만들지 못합니다. 아쉽게도. 먹는 건 잘하는데 송편만이 북한 음식, 딱 그때 그 명절 생각이 난다. 우선은 저희 집에서는 그 돼지고기국을 이제 많이 먹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편과 송편을 주로 해 먹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이제 그 명절 때만 돼지고기국이요. 돼지고기라고 해봐야 사실 비계살이 붙은 그런 것밖에 안 되지만, 그마저도 1년에 한 번 정도만 먹을 수 있으니까 특식이죠, 특식. 사실 북한은 그 지하 저장소가 많이 발달돼 있죠. 깊숙이 한 4, 5미터 되는 굴에다가 저장을 해놓고 이렇게 많이 먹죠. 저희도 우리 집도 그 마당 앞에 움막 딱 이렇게 해놓고 그 밑에 들어가서 움에다가 김치 넣고 이제 이렇게 보관을 해서 사용을 했죠. 냉장고가 없으니까. 주로 카드놀이 좀 많이 하고, 그다음 술판을 좀 많이 버리고, 이제 한 술판을 한 2, 3일 내내 버리기도 하고. 그런 풍경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게 너무 정겨운 풍경이에요. 북한에서는 벌초를 한 번도 안 해봤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중국에서 태어나기도 했고, 근데 중국에서도 벌초하러는 거의 안 갔던 것 같아요. 기차가 사실 전기 들어올 때만 기차가 움직이다 보니까 기차 칸칸이 아주 꽉 차 있잖아요. 한국어로 말하면 뭐 귀경길, 비성길 막히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기차에 매달려서 가기도 하고, 또 그 정도로 빠르지 않으니까 이렇게 매달려 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풍경이 좀 있었던 것 같고.
1: 정든 고향을 떠나 이곳 대한민국에 온 지도 20년. 기나긴 시간 속에 하나님은 명준 형제님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0: 신앙생활 진짜로 시작한 거는 한 3년 됐습니다. 그동안은 조금 세상 속에서 세상의 기준으로 살았습니다. 제가 이제 중국을 넘자마자 한글을 배웠는데, 한글을 배울 때 읽었던 책이 성경이었어요. 그때가 98년도에 제가 탈북을 했으니까 98년도부터였어요. 북한에서는 제가 다리를 다쳐서 의료사고를 당했거든요. 대장염을 좀 알았는데 주사를 맞고, 주사 그 바늘이 이제 신경을 건드려, 다리 신경을. 그래서 오른쪽 다리가 소아마비를 걸렸거든요. 네, 그래서 학교를 못 다녔어요. 걷지를 못해서. 그러다 보니까 한글을 배울 수 있는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한글을 이제 중국 넘어와서 한글을 배우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뭐 기억리운부터 이렇게 쭉 배우게 된 거죠. 고아원에서 한글을 배우면서 처음 본 게 성경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성경은 또 놓을 수가 없잖아요. 제가 제일 먼저 읽은 책이고, 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존재에 대해서는 사실 부정할 수 있는 것들은 거의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는 인정을 하는데, 다만 이제 교회라고 하는 공간에서 그 좀 안 좋은 모습을 좀 많이 봤어요. 한국에 와서 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좀 떠나가는 계기들이 그 교회 안에서 좀 많이 있었거든요. 뭐 물론

0: 신앙도 이렇게 잊진 않은 상태니까 떠나는 것도 굉장히 쉬웠어요. 엄마가 다니는 그 신천지에서 저를 데려가려고 끊임없이 전화하고 그거를 한 7년을 시달렸어요. 그러다가 우리 지금 다니는 교회에 우리 목사님을 좀 만날 수 있는 계기가 됐죠. 제가 이제 조금 커미터를 좀 조립을 하는데 교회 조립을 좀 해줘야 된다. 그래야 다른 사람한테는 맡길 수 없다고. 그래서 뭐또큰 형이 부탁하는 권위적인 말에 제가 대꾸하지 못하고 조립을 하게 됐죠. 그러면서 이제 딱 왔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을 좀 만났어요. 인격적으로.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이제 교회를 다녀야겠다라는 마음을 강하게 주셔서 이제 아이들 엄마랑 상의를 하고 교회를 출석하게 된 거죠. 그래서 특별한 계기는 사실 없고요. 그냥 딱 저희 컴퓨터를 들고 와서 다 지워지지도 않은 예배당에 딱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그냥 그 편한 마음을 확 주신 거예요. 이제 교회를 나와라. 하나님을 사실 뭐 제가 그 하나님을 떠났다기보다 그냥 그 교회를 떠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하나님을 또 굳이 부정할 이유도 없었고, 또 예수님의 존재를 또 저에게는 명분이 없었어요. 부정할 명분이.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만큼 또 달려가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최근에는 아이들 엄마랑 항상 얘기하는 게, 우리가 같이 죽게 되면은, 저는 이제 하나님이, 너는 이제 그만해도 돼라는 신호다. 항상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갈 때까지, 주시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자. 마음이 가장 크죠.
1: 한국에서의 삶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복음을 바라보게 하신 분은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0: 벌써 제가 한국에 온 지도 20몇 년이 됐거든요. 근데 중국에서부터 불렀던 찬양이 하나 있어요. 주만 바라볼지라라는 찬양이 있거든요. 그 찬양을 이렇게 부를 때마다 그때 그 순간들이 시간별로 이렇게 파노라마처럼 지나가는 것 같아요. 지금 불러도 여전히 감동이고, 감사함이 있고, 그때 생각이 계속 나고, 뭐, 그런 찬양이거든요. 저에게는, 진짜 부르는 것도 좋아하고, 듣는 것도 너무 좋아하고, 네. 하나의 상징과 또 같은 찬양이에요. 조금 제가 세상 속에서 술을 굉장히 많이 마셨었거든요. 공부할 때마다 마시고, 거의 매일 마시고, 그럴 때마다 아이들 엄마가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뭐 주사를 부려서 고생한 게 아니라, 술 심부름 하느라고, 한 병에서 만족 못해서 두 병, 세병 계속 사러 가고, 그런 시간들을 보면서 그동안 술을 바라보고 살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이게 지금은 술을 안 마시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좀 전적으로 좀 빨리 의지를 하면서 살았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들이 조금 있죠.
1: 우리 삶엔 때론 삶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어느 누구에도 말할 수 없는 깊은 상처가 여전히 남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김명준 형제의 간증처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를 기억하신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도 지금 함께하고 계십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교회로 인도하신 김명준 형제님의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십니다. 포기하고 싶은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해 하신 은혜의 찬양, 방송 가족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0: 명준 형제님을 부르신 하나님. 그 구원의 퍼즐은 이미 북한에서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1: 98년도 3월에 넘었거든요. 넘었는데 넘는 과정에서 새벽 3시에 넘었어요. 그러니까 살얼음 진 두만강을 건너는데 그때 그 이제 뒤에서 서포트를 해줬던 할머니가 계신데 할머니가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그 소금 주머니 두 개씩 줬어요. 반 가면 던지고 넘어가면 한 번 더 던져라. 그러면 귀신이 물러간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생각이 너무 나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언제부터라는 게 없이 그냥 태어날 때부터 제가 태어나서 그 역경들을 좀 많이 겪었거든요. 겪는 과정에서 그럼에도 제 신체 완전한 신체에도 불구하고 많은 걸 하게 하셨고 그리고 사실 중국에서 고아원을 다니면서 부모님과 그 연락이 끊겨서 떨어져 있던 시간들이 있었어요. 근데 길에서 부모님을 만나게 하셨고 부모님 만나면서 한국으로 오게 됐거든요. 그 모든 일련의 과정들이 이제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는 일들이었다고 이제 고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0: 명준 형제님의 기도 제목은 무엇인지 궁금했습니다.
1: 저는 항상 이제 똑같은데 하나는 제가 섬기는 자리에서 항상 기쁘게 하나님이 도와주시라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엄마를 위해서 엄마가 이제 신천지를 나가고 계시는데 오래됐어요. 그리고 제가 교회를 떠나게 된 계기

0: 거기에 있었고, 제가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신천지를 가다 보니까 제가 한 7, 8년을 감시당했거든요. 결국에는 제가 좀 강압적으로 자꾸 하면 이제 법적으로 하겠다 했더니 그때부터 좀 괜찮아지긴 했는데 그 시간을 있다 보니까 엄마가 좀 불쌍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보금 안에서 자유를 얻어야 되는데 항상 불안해해요. 신천지 다니면서. 그래서 엄마를 위해서 기도하죠. 북한 생각이 계속 나요. 어렸을 때 건너도 그때 생각이 너무 나는 거예요. 아, 그때 하나님이 그곳에 있었으면은 그 많은 사람이 죽지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살아갈 때 가족 안에서 하나님을 좀더 찬양하고, 그리고 원 없이 찬양하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쪽에서는 그원 없이 찬양을 하지 못해서 주워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거든요. 제 동생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가족 사이에서도 좀 힘든 부분이 있겠지만, 함께 찬양하면서 즐겁게, 또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잘, 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그랬으면 좋겠어요.
1: 원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이 기쁨, 북한에도 나누고 싶다는 김명준 형제님. 북한의 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합니다.
0: 자유를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당장에 내가 배고프지만, 그리고 당장 내일 뭘 먹어야 될지 고민을 하고 있을 테지만, 앞에 너머에는 하나님이 항상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당장 통일을 이렇게 하지 못해서,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오길 기다리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더 아파하신다는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또 거기서 또 믿음 생활 하시는 분들조차도, 당장은 이렇게 너무 암흑 속 같아도 언제든지 하나님은 이제 통일을 이끌어내실 분이고, 그분이 준비되시면, 또 우리가 또 그분 앞에서 준비되시면은 언제든지 길을 열어주실 때, 그 자유함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좀 기다리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그리운 고향, 다시 부르는 찬양, 탈북민 간증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찬양 한곡 들으신 후에 다음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만나보실 분은 백두산을 가까이 둔 양강도에서 온 김용애 집사님을 만나봅니다. 북한에선 양강도 사람들이 영화에 나올 정도로 다른 어떤 지역보다 강인한 생활력을 지닌 분들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겨울엔 추운 지방임에도 불구하고 추위를 잘 견뎌내고 있는 북한의 양강도. 추석이 되면 서리가 내린다는 곳인데요. 그 지역에서 살